9시 뉴스입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현지 시간 19일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한때 5.197%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운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 내린 7353.61.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02포인트 0.84% 하락한 25,870.71로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번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9달러로 전장보다 0.73%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번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77달러로 전장보다 0.82%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몇 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차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출된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협력,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유관 감리회사 등이 출석할 예정으로 철근 누락과 늑장 보고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남무호 피격과 관련해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오전 0시 30분 2일차 회의를 정회했다며 오전 10시 다시 만나 회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에 80mm, 강원에 150mm, 제주 산지에 120mm, 남부 내륙은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18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에 이르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아,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불편하셨죠? 전국에 비바람이 불고 기온도 좀 내려갔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친다고 하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오전 10시에 협상을 재개하는 에스모 전자 노사가 오전 중에 결론을 낼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고 그러죠. 파업하기로 한 날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1: 네, 이 성과급에 대한 논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데는 다른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영업이익을 냈으니 그 일부를 떼서 성과급을 주는 체계를 만들자는 요구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가 났을 때만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제도가 생기면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노사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다른 기업의 움직임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0: 네, 요즘 또 세계 정상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는데 나흘 후인 어제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 오늘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네요. 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 최고 지도자들도 이리 뭉쳤다가 저리 뭉쳤다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까, 자국의 이익을 늘리면서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계산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는 일도 그렇죠. 실리도 중요하고 명분도 중요하고 이익도 챙기면서 공동체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6: 자, 일주일에 딱 절반에 왔습니다. 기운 냅시다.
5: 네.
6: 으라차차차.
5: 네.
6: 양손 머리 위로 깍지 껴서 쭉 뻗어보시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5: 어우.
6: 몸통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왼쪽 갈비뼈 사이사이가 늘어나는 느낌 오십니까?
5: 네.
6: 자, 숨 참지 말고 뱉으면서 제자리 왔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아유, 늘어난다 진짜. 하나, 둘, 셋. 네,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힘냅시다.
5: 네. 그리고 어제 배웠잖아요. 이 스트레칭.
6: 네, 맞아. 네.
5: 호르몬 관리에 좋다. 자, 매일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성시대와 수다 나누실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6: 네,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향긋한

0: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1, 2부에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네,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또 좀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도 있으니까.
2: 아, 그래요?
1: 예, 오늘은 반드시 우산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0: 한동안 꽤나 가물었어요, 사실. 좀 가문 편이었죠?
1: 그렇죠.
0: 모내기철인데 그야말로.
1: 네.
0: 네, 비가 와주시면 고맙죠?
1: 이게 단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0666님.
0: 세상에.
1: 5살 아들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꼭 엄마 여성시대 틀어줄래? 이야기합니다.
3: 어머, 너무 예뻐요.
1: 열혈 청취자예요.
3: 어머, 애기 이름도 적어주시지.
1: 우리 5살 아들. 와.
0: 세상에.
1: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받고 있으니까.
0: 엄마가 들으니까 이제 같이.
1: 예. 그러게요. 예.
0: 아유, 오늘 첫 사연 참 0666님 고맙습니다.
1: 유치원 등원길 또 비 온다고 혹시 저 우비 입고 갔을래나 귀엽게.
0: 너무 이쁘지.
1: 장화까지.
0: 장화 신고 우산도. 예, 요새는 투명 우산들 많이 쓰더라고요.
1: 아유, 아이들은 그런 게 좋죠.
0: 네.
1: 예, 예.
0: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서울시 은평구의 김선녀님 사연입니다. 대학 다닐 때 대전에서 자취하던 아들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요리를 아주 잘 따라했다. 요리 좋아하는 아들이 만들어 내놓은 음식을 나는 손가락 운동만 하면서 편하게 잘 먹었고 그렇게 한 끼를 때웠다. 그런데 때때로 실험적인 요리도 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느낌이 남아있는데 양파를 동그랗게 잘라 양파 사이사이에 치즈를 끼워 튀겨낸 요리는 하나를 맛보고는 너무 느끼해서 울 뻔했다. 이건 양파를 먹는 건지 오이를 먹는 건지 분간이 안 갔다. 양파 치즈 튀김을 보고 슬퍼하긴 그때가 처음이었다.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난다. 요리하느라 고생한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1: 진짜 별로였나 보다.
0: 아들도 실패를 인정했는지 양파 튀김에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다. 성공하는 요리도 많다. 뭐 쇠고기 순두부, 황태 미역국, 미소 된장국도 맛있다. 순두부 요리를 할 때는 양념장까지 듬뿍 만들었다. 당시에는 양념장을 두고두고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순두부 요리는 더 이상 명단에 없어서 나는 아들 덕분에 귀한 양념만 떠나보냈다. 나중에 아들은 그 양념장이 아깝다며 라면을 끓이면서 양념장을 듬뿍 넣기도 했는데 남편은 라면 맛이 이상하다며 그 좋아하는 라면을 최소한의 양으로 시식만 했다.
1: 아이고.
0: 아들은 양념장을 만들 때 고추기름을 만들고 고기를 갈아 넣었다며 어?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양념장 없애는 것은 더 힘들다 했다. 아들은 요즘 파스타를 공략하고 있다. 파스타 요리는 여러 번 해서 능숙하게 잘한다. 한 번은 소금 파스타를 먹었다. 실제 요리는 알리오 올리오였다. 파스타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요리에 파스타 끓인 육수를 사용했던 것이다. 짠 파스타를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요리가 점점 더 짜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고 소금으로 입안을 소독한 느낌이었다. 아들은 요리를 한번 하면 동영상 사이트에서 소개한 재료를 모두 구입한다. 그래서 외식하는 비용보다 몇 배 더 들기도 해서 가성비 없다 하고 말하면 이 재료로 여러 번 해먹을 수 있다며 흐뭇해한다. 내가 시식하는 음식은 대개는 아들의 실험적인 음식이라 맛의 완성도는 장담할 수 없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계란 치즈 파스타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며 관찰레도 넣었다. 관찰레는 돼지 머릿고기 중에 볼살로 만든 이탈리아 전통 염장고기다. 계란치즈 파스타는 이번에 처음 도전한 것인데 계란 노른자와 치즈가 듬뿍 들어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하다. 솔직한 맛 평가는 느끼함을 입에 한가득 물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 요리는 간이 맞았다. 다만 느끼함 때문에 양념을 듬뿍 묻힌 파김치에 파스타를 돌돌 싸서 먹었다. 파스타의 양만큼 파김치를 먹었나 보다. 오래도록 주방에 서서 요리한 아들을 생각합니다.

0: 생각하면 음식 맛에 대한 평가는 도저히 솔직하게 내릴 수 없어서 최대한 포장해서 난 이 파스타는 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을 거야 라고만 했다.
1: 이게 최대한 포장한 거예요?
0: 예. 아우 이건 뭐 쏘는 건데요 직접. 그리고 그릇을 싹 비우고 큰 숙제를 끝낸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들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1: 엄마 앞으로 네 번은 더 먹어야 돼.
0: 재료 사놓은 것 때문에.
1: 아니
0: 아유 알뜰살뜰. 이 참 진심이시네 아들이.
1: 요리에 왜 이렇게 진심이 되셨죠? 이게 자취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먹다가
0: 그게 이제 고수가 취미처럼. 되는 거면 좋은데 아직도 그렇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자취를 하면서 이제 네. 고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1: 아, 요런 거는
0: 집에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해드리는 아하. 이런 거.
1: 저는 이거 이런 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래야 본인도 하면서 실력이 좀 늘죠. 근데 물론 이 파스타를 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을 거야라는 평가는 이거 너무나 정확한 평가. 냉철하게 내려주신 건데.
0: 거저 해주니까는 먹기는 먹되 네. 돈 주고는 안 사 먹겠다.
1: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을 최소한의 양으로만 시식했다는 건
0: 아, 참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1: 아.
0: 집에서 뭐 하여튼 2년 그렇게 지내시면서
1: 네네.
0: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하여튼 비대면으로 지내면서 뭐 어떡하겠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1: 아니, 취미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너무 훌륭한데
0: 네.
1: 그 맛에 이제 좀 발전이 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 할 거면 맛있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저 요리하는 분들 얼마 인기 많습니까?
0: 아, 최고죠. 특히 남자분 중에.
1: 예, 예.
0: 뭐 여자 뭐 요리 잘한다보다는 남자가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뭐 인기가 훅 올라가죠. 훅 올라가요.
1: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도전하는 이 메뉴들도 보니까 색다른 메뉴들이 많은데 요거 예. 맛을 제대로만 찾아내면 인기 만점일 것 같은데.
0: 어떻게 할머님이 아직 계시면 할머니 수라에 들어가서 한번 할머니식 그 양념과 그 요리를 한번 전수 받으시면 이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1: 진정한 사부님이 좀 필요할까요?
0: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자기가 망쳤다고 확 버리기도 거시기 하고.
1: 그런가. 아니 제 아내도 종종 요새 그 유튜브 보면서
0: 네네.
1: 거기 나오는 레시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맛이 제법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훌륭하다. 근데 예 이댁 아드님은 아직은 조금 그런가.
0: 이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튜브는 너무 편집이 많아서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따라해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 초보는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네. 9024님. 우리 아들은 결혼하더니 요리에 진심이 되더라고요. 며느리 통해서 듣는 아들의 요리 실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때까지 아들이 요리하는 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결혼 전엔 부엌에 얼씬도 안 했는데 결혼하더니 주방에서 산다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대견하고 또 듣기도 좋아요. 그러셨네.
1: 야 마지막에 이 칭찬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0: 네, 예. 그렇죠.
1: 문장 중간에 나오는 아들이 요리하는 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가 제가 봤을 땐 여기 문장의 진심입니다.
0: 네,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님이 그렇게 예. 해서 아들이 부엌에서 참 애써 해주는 걸 보고 좀 과장해서
1: 칭찬을 통해 들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 녀석이 내 집에 있을 땐 한 번도 안 해주더니 말이야.
0: 그러니까 칭찬은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1: 근데 그 마음 싹 이렇게 감추시고 마지막에 칭찬으로 보내셨지만 우리 아드님이 요 방송 들으셨으면 한번 부모님 모시고 대접하세요.
0: 아, 그럼요.
1: 네네.
0: 그거 괜찮죠.
1: 네네.
0: 제 요리 실력이 이제 이 정도예요 하면서 하루 정말 저녁 시간에 초대하시던가 또 어르신들은 저녁을 배불리 잡수지는 잘 못하니까 점심을 한번 날 잡아서
1: 맞아요.
0: 점심 메뉴를 생각해 보시던가.
1: 이렇게 잘못 전달돼서 마음 상하실까 봐 제가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교황로의 김미진님의 사연인데요.
0: 엄마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 했어. 생일 친구한테 노래 불러줬어. 나한테도 노래 불러주면 좋겠어.
1: 나은이 생일이 되면 친구들이 노래 불러줄 거야. 나은이 생일 기다려보자.
0: 엄마 내 생일은 언제야?

0: 장미꽃이 가득가득 필 무렵 빨간 장미가 담장에 탐스럽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필 때야. 첫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4살 때 주고받았던 대화다. 어린이집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하니 자기 생일은 언제인지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5년 만에 만난 첫 아이. 유산도 했던 터라 찾아온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여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거대아 출산 또는 조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임신 기간 내내 혹여나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기 전에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산책하며 걸어야만 했다. 막달이 되자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발이 부었다. 운동을 지나치게 해서인지 임신을 했는데도 7kg밖에 찌지 않았다. 아이는 늘 작아서 잘 먹고 더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혈당 관리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다. 햇볕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더운 5월의 한낮에도 남편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내내 예쁜 거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보낸다 들었는데 탄수화물이나 과일은 조절해야 해서 먹는 건 참아야 하고 만삭배는 너무 불러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힘든데도 걷기까지 해야 하니 고단함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가 내 눈에 들어온 건 담벼락에 탄스럽게 피어난 장미꽃이었다. 어찌나 아름답고 눈부시게 예쁘던지 그렇게 장미꽃이 핀 모습을 바라보며 열흘을 행복하게 걸었던 것 같다. 눈부신 봄날 5월 20일 밤 손꼽아 기다리던 나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첫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돌이 지나자 아이는 하루 종일 찰싹 달라붙어 놀아달라고 했고 9시는 돼야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서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서둘렀던 초보 엄마여서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은 날도 있었다. 그날도 아기 의자에 앉혀서 점심을 먹이고 응가를 한 아이를 씻기고 엉망이 된 바닥을 닦았다. 아이가 식사한 자리에 먹다 흘린 콩덩어리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주워 먹었는데 그 맛은 내가 알던 맛이 아니라 쌉싸름하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맛이었다.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이건 정말 씹어 넘길 수 없는 맛이었다. 순간적으로 뱉어 냄새를 맡았다. 콩이 상해도 이런 맛이 난리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먹은 콩은 아이 응가에서 나온 콩이었다. 응가를 하자마자 기저귀를 벗기고 씻기러 갔는데 도중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순간 어이없는 심정이 들면서 주저앉아 울다 웃다 어이가 없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내 신세가 어쩌다 똥까지 먹게 되었나 싶은 게 서러움이 올라왔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참 어이가 없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에피소드가 되었다. 남편은 첫 아이가 내려놓기 아까울 정도로 예뻐서 늘 안고 다녔다. 땅에 내려놓기도 아깝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아이는 사랑 가득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지난 주말 산책을 다녀오며 남편이
1: 아유 우리 나은이 한번 안아보자.
0: 번쩍 들어올려 안긴 아이가 이제는 곧 아빠 키를 따라잡을 것만 같다. 그래도 남편 눈엔 아직도 아가처럼 예쁜지 입술을 쭉 내밀고 볼에 뽀뽀하려 하지만 고개를 획 돌려 싱겁게 웃고만은 11살 꼬마 숙녀가 다 되었다. 핸드폰을 사달라 조르기도 하고 내가 골라주는 옷보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너튜브로 아이돌 가수 춤을 따라 추고 거울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예쁠지 고민이 시작된 예쁜 11살. 학교에서 빵점 맞아와도 기죽지 않고 다음엔 빵점보단 낫겠지 하며 깔깔 웃고 4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100점을 맞아본 수학시험에 어른이 되면 수학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밝은 아이다. 길을 가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어르신을 보며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0: 할 줄 알고 길거리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왔다며 깨끗해진 길이 돼 자랑스럽다고 맑게 웃는 아이다. 매년 매 학기 출마해도 떨어지는 반장, 부반장 선거지만 4학년 2학기에도 회장 선거에 나가보겠다며 그러다 보면 나은이라는 이름처럼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매일 노력하는 멋진 아이다. 가끔 퇴근이 늦어 7시가 돼 집에 갈 때면 배고프다고 하는 동생을 위해 서툰 솜씨로 달걀 후라이드를 해주고 아빠 엄마를 위해 덤으로 만들었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케첩을 잔뜩 뿌려서 달걀 후라이를 내미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나은아, 5월 생일이 다가오면 세상을 축복하듯 탐스럽게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은이가 되기를, 걸음하는 곳마다 너로 인해 선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해 나은아, 너의 11번째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
1: 아유 참 이쁜 애기네. 마음 씀씀이가 그렇잖아요.
0: 그러게요.
1: 아니 그리고 봐, 회장 부회장 선거에도 나갈 때 매번 출마해도 떨어지는 선거인데 자긴 또 나가보겠다며
0: 내 그러다 이름처럼 보면,
1: 뭐 나은이라는 이름처럼 좀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와, 긍정의 아이콘이다. 너무 이쁘다 생각이.
0: 이게 정말 집에서도 사랑도 듬뿍 받아온 아이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고요.
1: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0: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구김살 없이 정말 밝게 바라볼 수 있는.
1: 네.
0: 아, 너무나 예쁜 아이네요.
1: 네. 이주연님이 초보 엄마 여기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품이 나요. 다크서클이 발등까지 내려왔어요. 피로 누적이라. 지금도 졸려요. 근데 아기는 늘 체력이 넘치게 움직여요.
0: 그래도 그 아이 덕분에 힘이 나시죠?
1: 그렇죠.
0: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당당이 님들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귀여운 아이들 뒷바라지 하자면 비상금을 따로 챙겨둘 여유가 없다고요? 아유, 왜 아니겠습니까? 학비에, 학원비에. 요즘은 뭐 하나 해먹이려도 물가가 비싸고 돈 모일 틈이 없습니다.

전세금은 많이 올랐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주거 문제를 걱정하는 댁도 많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남들이 많이 벌었다기에 있는 돈 탈탈 긁고 빚까지 내서 금융시장에 투자한 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걱정이라 하셨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 살림살이 사정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보고서에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동전쟁 관련 정보와 국민의 경제상황 인식 보고서를 냈는데 응답자의 거의 89%가 물가 상승을 몸으로 느낀다고 했고 73% 이상이 중동전쟁이 소비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가와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자가용 사용도 줄였다 했습니다. 중동전쟁을 군사 문제라기보다 생활경제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 보이는데 응답자들은 언론에게 허위 정보를 잘 검증해달라 하는 당부도 했다네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2026년 1분기 가계 신용통계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계 빚이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네요. 그 배경으로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B2, 대출로 투자하기 이 두 가지를 꼽았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증권사 신용융자 등이 확대된 결과라고 합니다. 증권사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성격의 서비스라 금융감독원에서도 어제 과도하게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시절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결국은 가족과 눈 맞추면서 손잡고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대응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누는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가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네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유리 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예, 가계 빚이 역대 최대다. 라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네, 뉴스죠. 들어보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느 때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시절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또는 돈이 아름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도 많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결국에는 가족. 결국엔 내가 힘을 얻는 건 우리 식구, 나의 아이들, 또 배우자, 또는 위로 어른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돈으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다시금 변치 않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님이요. 오늘의 이 빗소리와 매우 잘 어울리는 노래.
1: 네.
0: 아름다운 그렇죠. 세상 네. 잘 들었습니다.
1: 김용수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0: 이게 최고죠.
1: 이게 최고지.
0: 이게 최고예요.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하루하루 맞아요. 출렁이는 그 뭐 지수를 보면서 주가를 보면서 그냥 늘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는 항상 마음이 편안한 세상이 최고다. 자 다음 사연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에서 김선옥님이십니다. 지난 주말 외출 후에 돌아오니 남편이 선풍기를 분해해서 닦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 선풍기 어디서 났어?
1: 아예 어디서 나긴 내가 찾았지. 베란다 붙박이장 정리하는데 이게 구석에 있더라고. 작동이 되나 보려고. 아니 난 이 선풍기가 하도 안 보여서 당신이 버린 줄 알았다니까. 어디 보자. 아이 다 됐다. 코드 꽂아보고 기대하시라. 일단
0: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갔습니다.
1: 와 돈다 돌아. 어때 여보? 어? 자 2단 3단 회전. 이야 이 선풍기 우리 집에 온 지 한 40년 넘었지. 내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아들이랑 동갑일걸. 그치 맞지?
0: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
1: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 장인어른이 당신에게 해준 마지막 선물인데.
0: 마지막 선물 맞네. 마지막 선물. 힘차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며 아빠 얼굴을 떠올려 봤지만 슬프게도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몸이 약했던 엄마는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밥을 하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힘겨워하셔서 큰딸인 제가 늘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모든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어쩌겠냐. 동생들 가르쳐야지. 응? 미안하다.
1: 눈물이 찔끔 났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 동생들 도시락 두 개를 싸고 제 것도 하나 쌌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 예쁜 교복을 입고 재잘거리며 학교로 갈 때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었던 그때, 그날도 졸린 눈을 비비며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막내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2: 난 도시락 안 갖고 가. 매일 김치만 싸주니까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안 갖고 갈 거야.
1: 지칠 대로 지쳤던 저는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굶어! 동생 손에 있던 도시락을 뺐다가 놓쳐버렸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과 김치는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쏟아진 음식물을 그대로 둔 채 공장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부엌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슬며시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하더라고요.
2: 누나 미안해. 앞으로 반찬 투정 안 할게.
1: 동생이 먼저 사과를 건넸는데도 저는 매몰차게 됐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못된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동생들을 건사하려니 돈은 항상 부족했고 더 벌려면 야간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코피가 쏟아졌고 손가락은 지문이 다 닳아서 피가 나는 바람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감고 다녀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 꾸벅꾸벅 졸다가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을 수없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언니나 아주머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어린 게 돈만 아는 독한 것이라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멋내고 예쁘게 꾸미고 싶을 19살이었지만 저는 꿈도 희망도 웃음마저도 잃어버린 메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봄날처럼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모든 것,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았죠. 그 힘들던 공장 일도, 산더미 같은 집안 일도, 그 사람을 만난 후로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2: 언니, 언니 연애하지.
1: 무슨 연애는?
2: 거짓말 마. 언니 얼굴에 나 연애 중 이렇게 쓰여 있어. 거울 좀 봐봐.
1: 동생 말에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제가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더군요.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1살. 그 사람은 좋아서 펄쩍 뛰며 얼른 아버님께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아빠가 느끼실 큰 실망감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2: 언니 고민 있지? 나한테 털어놔봐.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나 다 컸다고.
1: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고백했습니다. 나 임...
2: 뭐? 임신? 와, 우리 언니 대단한데? 임신이라니. 아니, 그럼 나 조카 생기는 거네. 괜찮아. 좋은 일이잖아.
1: 환하게 웃어주던 동생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2: 언니, 내 얼굴 좀 봐. 이제 집안일은 내가 할게. 언니는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형부한테 가.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중에 아기 낳고 언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아빠 보러 와.
1: 동생 말에 철이 없던 저는 부천시 원종동 반지 앞방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 부엌 하나, 화장실도 옆집과 같이 썼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1984년 5월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몇 배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토록 아늑했던 우리의 보금자리는 7월이 되자 장판 밑과 벽지에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었고 8월이 되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부채질을 해줘도 온몸에 땀띠가

0: 나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우는 아기를 달래며 저녁을 짓고 있는데 똑똑 소리에 문을 여니 아빠였습니다.
1: 아, 아빠, 여긴 어떻게? 아, 어서 들어오세요.
0: 아빠는 저와 아기 그리고 초라한 부엌을 찬찬히 훑어보시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 아빠, 아기 좀 잠시만 봐주세요. 금방 밥 차릴게요. 저는 생선 가게로 뛰어가 아빠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구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아기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어요.
2: 아휴, 어째 선풍기 하나가 없냐. 애 봐라, 애. 응?
0: 이번에 살 거예요. 아빠 좋아하시는 고등어예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아빠는 잡을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저는 성경책 속에 숨겨둔 비상금 만 원을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아빠, 차비라도. 돌아선 아빠가 울고 계셨습니다.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채 말씀하셨습니다.
2: 차비 있다. 차비도 없이 왔겠냐. 얼른 들어가라.
0: 아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큰 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1: 어, 아빠, 이게 다 뭐야?
0: 아빠는 흐르는 땀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 뭐긴 선풍기다. 틀어봐라, 바람 잘 나오나.
0: 선풍기는 시원하게 잘 돌아갔고 아빠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 됐다, 애비 간다.
0: 아빠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나가셨습니다. 펴보니 10,000원짜리 5장, 1,000원짜리 3장,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연필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2: 미안타. 잘 살거라.
1: 아빠! 아빠!
0: 큰 길 버스 정장까지 아빠를 부르며 뛰어갔지만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보라 하셔서 달려가니 수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3: 언니, 어제 아빠가 선풍기 사가지고 갔지? 그 선풍기 아빠 반지 팔아서 산 거야. 엄마가 늘 끼고 있던 그 반지, 아빠가 항상 끼고 다니던 거, 그거 팔았단 말이야.
0: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동생에게 추석에 아빠 보러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끝내 아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쯤 남겨두고 아빠는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오시던 길에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선풍기를 들고 들어오시며 땀을 훔치시던 모습이 제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 나이 46. 아빠가 쥐어주고 가신 53,000원은 아마 그때 아빠가 가진 전부였을 겁니다.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났지.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아빠, 많이 고마웠고 많이 미안해.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아,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2: 뭐긴 뭐야?
1: 아니, 시작은 남편하고 좀 화기애애하게 선풍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3: 아빠가 그 새살님, 신접살님 난 그 집에 와서 그 곰팡이에 애 땀띠 투성이에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1: 아,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3: 눈물 훔치는 하나가 없냐? 응? 지금 이 애를 봐라 좀, 애.
0: 아, 정말. 아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셔서 다행입니다만 당시에 그 힘든 상황에
3: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때가 또 있잖아.
0: 왜 그리고
3: 어머, 선풍기 사진을 보내주셨네.
0: 이게 그 40년 된 선풍기인가요?
3: 야, 남편님,
0: 야,
3: 솜씨가
0: 이걸 고치셨어.
3: 깨끗하게 닦아서. 예? 1단, 2단, 3단까지 되고 회전도 돼.
1: 아니, 저기 뭐라고 선풍기에 빙빙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빵빵 씽씽.
0: 아, 정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선풍기, 이걸 어떻게 버려?

0: 이건 못 버리죠.
1: 그니까.
0: 아, 근데 왜
1: 43년 전에 아빠가 사다 주신 그 선풍.
0: 근데 또 그때 그 모습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셨다는 게.
1: 그럴 줄은 참... 몰랐지. 그럴 줄은 몰랐죠. 참 아버지. 아휴. 53,000원 손에다 쥐어주고 그냥 미안하다.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 돼버렸네. 아휴. 그잖아요. 그날이 마지막이고 그날 쥐어주신 돈과 그 메모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됐지.
0: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그렇지.
0: 1985님, 우리 어린 시절 그리 힘들게 어찌 살았을까요? 사연자님 같은 누나를 둔 동생들은 행복하시겠어요?
1: 그렇죠. 정말.
0: 근데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둘째 동생. 동생도 참
1: 더 의젓해. 언니 진짜. 가. 행복 찾아 가. 살림은 이제 내가 맡을게. 언니 그동안 많이 했잖아. 내가 할게.
0: 그러게 아마 더
1: 형부한테 가.
0: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가족이 그렇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휴,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그게 게시판이 아직도 눈물바다라 그러잖아요.
1: 네.
2: 3223님 눈물 나서 운전을 못했네요. 잠시 쉬어야겠어요. 유.
1: 아, 그러게요.
2: 자, 선물부터 드릴게요.
1: 네, 사연 주신 분들 선물.
2: 네,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선녀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김미진님과 김선홍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저희 이어지는 3, 4부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두 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켜고 만나보시죠.
2: 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 제기서를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요 제기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전력화 시기 등을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작업으로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입니다.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한 듯한 흔적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0: 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속버스 11대와 시외버스 12대 등 총 23개 노선을 새로 만듭니다. 경남 김해공항과 전북 군산, 충북 청주공항과 동대구, 인천공항과 전남 해남, 충남 서산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 8개의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또 기존 동서울버스터미널에만 있던 강원 평창행 버스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게 되고 대전 유성부터 경북 경주를 거쳐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인천에서 두 차례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위해 이동하다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40m가량을 운전하다 전봇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최고 80mm, 산간과 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열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생각보다 큰 힘을 지녔습니다. 기업들이 직원 간의 호칭을 바꾸는 것도 이 때문이죠. 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표현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어서 배제하고요. 대신 닉네임과 영어 이름을 써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이주 노동자의 호칭이죠. 이름이 길고 어렵다며 야 또는 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호칭은 상대를 깔보는 마음으로 이어져 차별과 폭력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터, 존중을 담은 호칭에서 비롯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 사수함입니다.
8: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7: 어디 여행 다녀오셨구나.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친구 셋이서 3살, 4살 각자 아이들 하나씩 끼고 아빠 없이 제주도 여행을 도전하는 게 걱정되었지만 또래 친구들이라 그런지 장난감 없이도 같이 잘 즐기고 뛰어놀며 76회까지 고마웠습니다. 마침 같이 온 친구 부모님께서도 제주도 여행을 오셔서 딸 친구들과 아기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싶다고 고깃집 예약해서 초대해 주시고 용돈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 여성시대에 자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셔서 손주들이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

0: 악기가 하나도 사용 안 된 거죠?
1: 왜? 그죠? 목소리만으로.
0: 아카펠라로 그죠? 네. 와, 인공위성의 제주도의 푸른밤 네.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조혜리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들어보셨어요.
2: 좋죠. 제주도.
0: 아, 제주도 지금 비 옵니까? 어떤가요?
2: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좀 사연 주세요. 네. 음성 남겨주신 조혜리님께는 영양제 플러스 비타민C가 풍부한 여성시대표 고추까지 세트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 2995님이요. 와, 남편들 없이 친구들끼리 가셨다는 게 특히 너무 부럽네요.
2: 정말 좋죠.
0: 예. 네. 그럼 또 각자 집에 남겨졌던 남편들도 너무 부럽고요. 요거는 제 얘기.
2: 아니, 서로서로가 좋은 거예요. 네네. 게다가 애들이 3살, 4살. 같이 끼리끼리 잘 놀더라.
0: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또 친구 부모님이 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다.
0: 아유, 우리 어르신.
2: 최고죠.
0: 최고의 여행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미니로 오경희님이요. 열린 사소함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남기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엔 오늘 기분 좋다고 노래 한 소절 부른 당당이님도 계셨고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는

0: 사장님 그러지 마시라고 시원하게 호통친 분도 계셨어요. 다 좋아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음성편지 남겨주세요. 전화 끊기 전에 성함과 연락처 꼭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지은 스님 그리고 하성용 신부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데이펙,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 폐, 동국제약 회라민 큐와 함께합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우리 함께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하성용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두 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아침부터 비가 좀 오고 있어서
1: 그렇죠.
2: 오시는 길 많이 좀 불편하셨죠?
3: 네, 차가
1: 제법
3: 많이 막혔습니다.
2: 특히 남양주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3: 그렇죠. 네. 아유. 네. 거의 2시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2: 그러면 좀 멀리 오셨으니까 오늘 식사까지도 좀 편하게 좀 다 하고 이렇게 좀.
3: 신부님은 저희가 오늘 또 바로 예. 또 익산까지 가야 돼요.
1: 아이고.
2: 전북 익산이요?
3: 네네네. 네네.
2: 아니 뭐, 그럼 뭐 이렇게 아이돌 스케줄이세요? 왜?
3: 그냥 그게 이렇게 네. 연결이 됐네요.
2: 진짜요? 익산에는 왜 어쩐 일로 가십니까?
4: 강연하러 갑니다. 네.
1: 아, 그러시구나.
2: 우리 두 님만?
3: 네.
2: 아, 그러시구나.
1: 아, 교무님 보러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4: 교무님 오늘 바쁘시다던데.
1: 아, 그러시구나.
2: 따로 바쁘시고.
1: 네. 그쪽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2: 네. 웬일이야. 자, 아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1: 네. 부처님 네, 오신 날에
2: 네. 자, 만남 중창단 또 완전체로 모이시잖아요.
1: 잡혀 있죠? 네.
3: 아,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저희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 사찰에
1: 네. 네. 예,
3: 다들 같이 오셔가지고
1: 네. 예,
3: 공연도 하시고
1: 네.
3: 예, 좋은 말씀도 인사 말씀도 하시고
1: 네.
3: 예, 주지 스님보다는 세 분을 더 좋아하는 걸 볼 때 바른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세 분을 하시면
2: 예.
3: 예, 다들 격하게 반응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1: 또
3: 예.
1: 성탄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또 만남 중창단이 또 합쳐서
2: 그렇죠.
1: 활약을 하실 텐데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상반기 하반기
1: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4: 네,
1: 되네.
4: 대행사로 네. 네.
2: 근데 0129님이 저도 남양주가 집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스님 계신 절에 가도 되는지.
1: 당연하시죠.
2: 다 열려 있는 거죠.
3: 당연히 다 열려
2: 있죠. 예, 예.
3: 예. 좋은 이벤트도 있고요.
1: 네. 이왕이면 그 주소를 좀
4: 알려주시죠.
1: 성관사입니다. 예, 예, 성관사. 예.
3: 성관사.
2: 예. 성관사. 예. 사찰에 한번 들르시는 것도 좋을
1: 네,
2: 것 같습니다.
1: 찍고 오시면 됩니다.
4: 네. 네.
1: 공연은 몇 시부터 되겠습니까?
3: 한 10시 반 정도에 이제. 네.
2: 오전이요?
3: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접해 가운데 예. 당당하게 예. 나오셔서
1: 네.
3: 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이제 축하의 말씀도 한 분씩 하고
1: 네.
3: 노래 부르고
1: 네.
3: 또 축하 한 분씩 말씀하시고
1: 아하.
3: 노래 부르고
1: 네. 오. 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셨구나.

0: 네.
1: 오전 10시.
2: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죠.
0: 성관사에서.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평화와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두 님께 좀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인생 문제가 있으시면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남겨주시든가 휴대폰 문자를 쓰실 때는 #8001 짧은 글엔 50원 긴 글엔 100원 그리고 미니를 쓰실 때는 무료고요.
1: 네.
0: 스마트 라디오 미니 많이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숨만 들어가는 부부입니다. 2년 먼저 퇴직한 남편이 시작한 포도 농사.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 시설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농사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대전 아가씨였고 직장 생활만 하다가 퇴직 후에 남편 일을 돕게 됐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그 희망 하나로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는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아서 속상했고 올해는 벌써부터 포도나무 잎이 꼬불꼬불해지는 오갈병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비는 기름값이 올라 더욱 부담이 커졌고요. 어느 해는 포도알이 작아서 고민이고 어느 해는 잎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혹시 샤인머스켓 시설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선배 농부님들 계시면 조언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저에게 두님께서 초조함을 덜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우스 안에서 한숨 대신 웃음을 찾고 싶습니다.
0: 아유, 그러시구나.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데 이제 4년 되셨고 네. 농사가 조금 힘들어서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죠?
1: 네.
0: 네. 근데 이거를 좀 선배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배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귀농을 네.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1: 네.
2: 그 지역에 이런 그 학교가 있었더라고요.
1: 예, 네. 네네.
2: 가서 이제 또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참 초창기에 그냥 뭐 고향에 가서 무조건 하면 된다 하다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서 일을 좀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우리 당당이님 가족분들도 아마 그런 건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0: 네.
2: 거의 대부분 저희도 농사도 지어봐서 아는데 농사는 참 희한한 게 결국은 경험해야 하는.
0: 그래요.
2: 이거는 내 땅에
1: 예.
2: 그 내가 딱 있는 곳에 있던 그 풍토
1: 오.
2: 이런 것에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1: 경험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군요.
2: 너무 농사가. 중요한데 4년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딱 볼 때 아 이제 우리 당당이님은 농부로 탄생하셨다.
0: 그래요. 네. 네.
2: 거저되지 않는데 아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이 모든 이 과정 중에서 크게 겪어야 될 과정을 다 겪으셔서 저는 흔히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0: 네.
2: 진짜 농사는 고진감래.
1: 예,
2: 절대 배워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고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농부답게
0: 네.
2: 아마 수확의 시간이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네.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고심감내 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농부가 됐어. 라는 마음을 서로를 좀 지금은 이렇게 괜찮다. 이제 우리 이제 농부야 라고 위로해 주면서 가실 때가 아니겠나.
0: 네. 네,
2: 분명히 이제 잘 되실 거고 포도 제가 지어봐서 알거든요.
1: 오, 예. 네. 해보셨어요?
2: 스님도? 진짜 힘듭니다.
0: 아, 포도가 힘들어요.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0: 포도가 하지만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2: 이게 그럼. 포도가 네. 약하잖아요.
1: 네, 네.
2: 이게 벌레 와서 딱 집어도 하면, 네. 알이 상하고 그게 다 싸거든요.
1: 아.
2: 일일이 다
0: 그, 다 싸야 돼요. 그 포장을.
2: 싸야 되고 당도가 높은 거는 벌레가 많습니다.
1: 어떻게 알고 그렇게 또 단 것들을 그치? 먹으려고?
2: 그리고 이게 또 시설 하우스에서 해야지만이
1: 네.
2: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되다 보니까 난방비가 그렇게
3: 많이 힘들죠.
2: 지금 기름값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서.
1: 예, 네. 네.
2: 이 고통은 뭐 모두가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이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프다. 우리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버텨내는 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이제

0: 4년이 지났고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뭐가 잘못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시니까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또 실수는 또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배워가시는 거겠죠.
1: 그러니까 사실 뭐 기술적인 거는 뭐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음적인 부분은 그 왜 농부분들이 이제 농작물 자식처럼 키우시잖아요. 마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도 뭐 국가에서 정한 의무 교육은 거의 6년, 3년, 3년에서 12년이고 성인이 되면 20년인데 적어도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뭐 농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과일 농사니까 과일 농사는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4년이 엄청난 시간인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업종 그러니까 새로운 업으로 시작하신 곳에서는 걸음마 단계시니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아니면 어려움은 소중한 경험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야, 여기 조언 주신 분이 계신데요. 5271님,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6년차 농부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대전 사람이라 더 반갑네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짓는 중이긴 한데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김천입니다.
2: 여성시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똑같은 작물을 농사짓는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 신부님 말씀대로 토양 토양도 다 또 다르니까 지역 분하고 연결이 되면 그게 더 확실하게
1: 가장 좋은 거죠.
2: 좋겠어요.
3: 그래도 당당이님이 서로가 탓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 그건 좋아. 맞아요. 아주 부부 사이에 좋은, 그냥 깊은 골이 생기면 그건 더 곤란하죠.
0: 누가 편한 도시생활 두고 여기 와서
1: 보자 그랬냐고
2: 했느냐. 당신은 왜 퇴직 후에 왜 경험도 없는 포도 농사를 이런 얘기 이제 시작해서
0: 나오기 시작하면 한두 곳 또.
3: 그렇죠. 그것만 하지 않아도 외지쳐 잡으면 돼.
2: 다행입니다.
1: 그럼요.
0: 맞습니다.
2: 다음 사연으로 가죠.
0: 네.
2: 저는 갈 수 있나요 시간이? 네, 갈 수 있네요. 저는 아내와 부부관계가 고민입니다. 저는 50이고 아내는 40대 중반인데 아내가 의욕이 너무 없어요.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휴대폰만 합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싶은데 아내가 매번 거부하니 밖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도 욕구가 넘칩니다.
0: 그야말로 정말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2: 그렇죠.
0: 네, 남편분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고 한데 부인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2: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두 분께서 이 상담을 해주시기가 조금
3: 아니 사실 굉장히 많죠.
2: 많아요.
1: 많이 하세요.
3: 굉장히 아마 신부님도 그러실 거고.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통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사실 결국은 마음이 먼저다.
0: 마음이 먼저다.
3: 이거 결국은 마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지금 의욕도 없고라는 것은 이제 모든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겁니다. 마음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당당이님의 아내분이 마음적으로 내가 조금 긍정적이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당당이 아내분의 그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실 때 그것이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50대 정도가 되시면 다들 우울증을 살짝 겪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당이님께 부디 아내분의 마음 건강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이 관계 개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2: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라. 그렇죠. 마음이 먼저죠.
0: 혹시 그러니까 아내분이 표현은 안 했지만 나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지?
1: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스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제 뭐 부부 관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연에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아내분이 어쨌든 일반적인 삶에서도 의욕이 없으시잖아요.
0: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니까.
2: 그렇죠.
1: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시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를. 그래서 이제 그게 부부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아니면은 자신

0: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의욕이 없는가 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부부관계 문제도 제가 보기엔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2: 나이로 봐서는 지금 아내가 갱년기
0: 그럴 수 있고
2: 네, 그런 때예요. 40 중반. 40 중반이면 네, 네.
1: 너무 젊은 나이, 이른 나이인데.
3: 아,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늘 요즘은 이제 특히 마음 건강이 예. 많은 걸 좌우하기 때문에 네, 부디 저는 이제 좀 부부가 서로의 마음 건강에 대한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이제 그게 가장 밑바닥에 생성되어 있는 거여서 신뢰관계라는 것은 마음에서 회복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일어서야 좀 편안하실 거예요.
1: 그럼 좀 네. 이렇게 어떻게 아내에게 좀 물어볼까요? 요새 어떻게 좀 괜찮은 건지.
3: 실제 저는 이런 분들이 이제 부부가 같이 상담받으러 가는 게 네. 효과적이었다는 그쵸. 말씀 되게 많이 있습니다.
0: 두 분이 같이 가는
2: 네. 부부 상담.
3: 같이 받는 거.
2: 네.
1: 부부 상담을 함께 받는다.
0: 네. 심리 상담.
2: 네네.
1: 그리고 저는 어제 들었던 이 호르몬과 또 여성 살롱을 통해 들었던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을 종합해보건데 아내분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서
2: 가벼운 네. 근력 운동 예. 좋죠. 예. 이게 몸에서 기운이 나면 맞아요. 마음도 또 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1: 그리고 고기도 좀 함께 드시면
0: 그렇죠.
1: 예.
2: 고기.
1: 네네네. 네. 이렇게 광고 후에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하성용 신부님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전에 만났던 사연 네. 그 50대 남성분의 사연이었는데 이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당당이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0129님이 저는 이 부부간의 대화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또 김미숙님 평소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세요. 보통 부부가 그렇습니다.
0: 아하. 네. 진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9387님이 젊을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와서 속도 없이 들이대면 짜증나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잘해라. 이런 옛말 또 틀리지 않아요. 라는 말씀도 주시고.

0: 주시고요.
1: 최현진님, 여행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0: 이것도 괜찮아요. 두 분이서 정말 낯선 곳에, 경치 좋은 곳에 함께 여행 가시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집안에 있을 때보다는 대화를 그래도.
1: 그렇죠. 얘기를 좀 나누기 쉽고.
0: 야, 이거 좋다. 뭐 음식을 드시면서 이거 맛있네.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네.
2: 정성이잖아요.
3: 그렇죠. 맞아요.
2: 노력이니까.
3: 이 정성이 전달돼야 사람의 마음은.
1: 그렇죠. 열리니까.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0: 네. 자, 또 다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요. 저 좀 토닥여주세요. 보내주신 분입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 엄마, 엄마는 나 학교 가고 아빠 출근하고 나면 혼자 뭐해? 안 지루해? 엄마도 다시 일해봐.
0: 틈틈이 굳이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5년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 싶어지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1: 나도 힘들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출퇴근만 왕복 3시간씩 차에서 보내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당신이 알아? 당신은 집에서 쉬고 편하게 즐기잖아.
0: 야,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인 제 노동이 가장인 남편의 노동보다 가볍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의 존재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즐기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게 서운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계속 한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신입 직원으로 시작해 대리, 과장, 부장 승진도 놓치지 않았고 월급도 오르고 잦은 해외 출장에 능력을 인정받아 동료들의 존경도 받고 그에 반해 저는 6년차 학원 강사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타이밍이 있었지만 나가서 남의 집 아이를 가르치느니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잘 가르치는 게 돈 버는 거라는 생각에 직장 복귀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단녀가 된 지 15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5년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고군분투하며 허투루 산 적 없는데 남은 건 무능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잘 나가서 내 학원도 차릴 수 있었을 거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일 눈치 안 보고 실컷 하며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텐데 하는 후회와 더불어 종종 아이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나는 포기한 게 많은데 일과 엄마 중에 나는 엄마라는 직업을 택했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지금쯤 잘 나갈 텐데 하는 못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로 떠나고 남편이 일터로 가면 홀로 남은 저는 요즘 집안일도 하기 싫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집안일 이거 해서 뭐하나 싶고 제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 납니다. 저의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예쁜 시간을 가족에게 희생한 제가 너무 씁쓸합니다. 특히 그 아이의 말이
1: 엄마도 뭐 다시 일해보지 그래 이런 말. 또 전업주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
0: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잖아.
1: 그러게. 이게 바꿔서 해보라 그러지.
2: 하필이면은 이제 말이 겹쳐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 딸은 그냥 엄마에 대한 걱정인 거고요.
1: 그렇죠.
2: 엄마에 대한 걱정 위로인 거고 이제 남편은 뭐 화가 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는.
1: 네, 그렇죠.
2: 이런 얘기는 하면 안 정말, 되는 거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사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행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벌이를 하신다는 거는 뭐 얼만큼 풍족하냐 이건 별개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거고 그리고 딸도 이제 어느 정도 크셨으니까 물론 꼭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뭐 나를 찾기 위해서거나 뭐 새로운 걸 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여유 있는 시간대에 자신을 위한 투자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네. 거든 네. 배워 보시든 뭐 함께 하시는 거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뭐 당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 또는 뭐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0: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이제는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네.
2: 그리고 행동에 옮기실 때도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랑 딸이 얘기해서 내가 움직인다?
0: 그건 아니니까.
2: 진짜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야, 김영자님이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참나.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 계신 분을 더 밟아 누르시다니. 뭐라도 시작합시다.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2: 어우 좋네요.
0: 그렇습니다.
2: 본때를 보여주자고. 예.
3: 하여튼 뭐 굉장히 용감한 남편분이신데.
0: 네, 네.
1: 용감한 남편.
0: 그러니까요.
3: 네. 요즘은 잘 이런 용감한 것들. 이 무모한 그러니까 용감함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모함이죠. 네,
2: 그렇죠, 그렇죠.
3: 요즘 이걸 무모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2: 네.
1: 아니면 일머리가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사를 돌보는 일들의 그 일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0: 모르는
1: 모르시는 거죠.
0: 거죠?
1: 네. 네.
3: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이제 가끔 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엔 본인이 포함이 돼요.
0: 그렇죠.
3: 아 왜 자꾸
0: 자기는 아닌 것처럼
1: 빼놓고
3: 자기는
1: 아내와 애
3: 남가족도 아니고 가족에 본인이 포함이 되는 자신의 삶도 윤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2: 네. 네.
3: 이제 우선은 이제 가족에는 본인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잘 하셔야 되고. 딱 이때가 뭐냐면 저는 이게 자기 자존감에 대한 생각 이제 막 들 때잖아요. 내가 이때 잘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권하는 게 이제 배우시라고.
1: 네.
3: 이때가 배우실 때다. 아이가 중학교 되니까 고등학교 이제 한참 갈 때 엄마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만큼 사람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시간이니까 이제 바로 이럴 때 막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일을 나갈래 막 이렇게 현실의 벽을 무작정 뛰어지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내가 50대 넘어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 그렇죠.
3: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딱 지금 할 때입니다.
2: 아 이제 지금인가요?
3: 딱 네. 지금 하면은 매우 건강해지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죠.
1: 저는 이제 그래요.
3: 배우실 때다.
1: 네,
3: 배움으로 가실 때다 이제가.
2: 배움으로 가실 때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밖에서 하는 일 힘들지 뭐 집에서는 쉬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육아와 가사를 할래 아니면 그냥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려면 대부분 다 그냥 직장 가서 그쵸? 일하는 걸 좋아하실 걸요.
3: 아유, 그 제가 어떤 분이 육아휴직을 남편도 요즘 주시대 1년 주시는데.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데 자진해서 매일 하루에는 꼭 나오겠다고
2: 그러니까
3: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러달라고 그래서 네.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나름 이게 살고 사는 길이라고
2: 맞아요
0: 힘드니까
3: 아니, 힘드니까
2: 네. 단순 비교 딱 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3: 그럼요 네
2: 그래도 저 직장 좀 출근하고 뭐 점심 시간이니 혹은 뭐 이런 거라도 약간의 좀 숨통 트일 시간이 있지.
1: 그렇죠.
2: 집에서만 있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0: 맞아요.
1: 그렇지. 자기가 하는 노동은 화폐로 환원이 되는 거고 아내가 집에서 집을 돌보는 거는 화폐로 환원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노동의 가치가 뭐 이렇게 평가절하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돈하고 상관없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 맞습니다.
3: 그리고 실제 아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을 돈을 주고 고용하려면
1: 아유, 그렇죠. 못하죠.
3: 제가 볼 때는 월급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
1: 안 되죠. 그럼요.
2: 그럼요. 그럼요.
3: 네. 이건 월급으로 안 되실 거예요.
2: 네.
1: 자, 이번 사연은 저는 학원 접수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반 일하고 이직했다가 4년 후에 이 학원으로 재입사해서 재입사 3년 차예요. 저 4년 차 선임, 10년 차 대리님이 접수를 맡고 있는데 재입사 후 저와 선임은 접수부고 대리님은 격리부입니다. 대리님이 5년 전 같이 일할 땐 동료 관계였고 정말 친했어요. 재입사해서 보니 대리가 되어 있는데 복장부터 업무 시간, 퇴근 시간, 연장 근무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지 뭡니까? 학원 일은 겨울방학이 제일 바쁜데 토요일 근무를 저와 선임 둘이 나눠 해도 정신이 없는데 연장 근무비를 아끼겠다고 격주로 한 사람씩 나오라 하고 한 사람 자리를 대리님이 대체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업무는 도와줘도 중요한 업무는 혼자 처리해야 하니 신경

0: 돈을 두세 배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입사 후 제가 대리님 그건 아닙니다. 접수 업무는 접수부 두 명이 맡아서 하는 게 맞아요. 업무 자체가 다른데 왜 대리님이 접수부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2대 1 관계가 형성됐어요. 어쩌면 제가 그분을 상사라 인정 못하나 싶어서 저 사람이 이제 상사다. 그러니 상사 말대로 하자.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됩니다. 겨울방학이 끝난 작년 3월 1일에 시험 인원이 45명이었어요. 이 인원이면 성수기 인원이라 제가 인원이 너무 많으니 두 사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니 대리님이 3월부터 비수기다. 니만 나온나? 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수긍했습니다. 올해 겨울방학이 끝난 3월에는 시험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인원 30명 넘어가니까 둘 다 나올게요 하니 그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리님은 노골적으로 선임 입장에 서서 편을 듭니다. 어허. 제가 건의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왜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니 하면 면박 주고 선임이 건의하면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해보자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 보며 심호흡합니다. 도와주세요. 오, 이러면 살 수 없지 진짜. 그쵸, 너무 편하게 힘들죠.
1: 예, 편 들어주고
0: 편 먹고 2대 1로 편 먹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 어떻게 해야 되죠?
2: 이게 당당이님의 이제 사연에 보면 네. 당당이님이 대리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가 상사로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연 내용으로는 대리님이 네. 나는 예전에 너랑 같이 있었던 동급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0: 너랑 동급 아니야.
2: 같은 말을 해도 네. 너는 나랑 동급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선임은 너보다 선배니까 선임이 말하면 듣겠다라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돈이 안 들면서 그냥 나도 있어 보이고 대리님도 있어 보이는 게 대리님이라고 자꾸 불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너를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뭐 두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둘이 따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선임이 끼지 않은 상황에서 1대1로 어떤 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당당이님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대리님은 나랑 예전에 친했다고 또는 예전에 동료였다고 지금도 내가 동료로 보이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계시는 것 같아요.
1: 이런 위력을 왜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그러나
2: 뭐 그렇게 해서 뭐 본인 생각에는 뭐 위계를 잡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자기 생각이니까
3: 저는 이제 뭐 여러 조직 사이에 있어 보면 사실 이런 식의 경우가 생기면 조직 내에서는 네. 승진한 사람을 다른 곳에 보냈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두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인식이 서로 안 바뀌기 때문에 역할은 바뀌었는데 인식이 안 바뀌면 쉽지 않거든요.
1: 갑자기 동료했던 사람을 팀장으로 딱
3: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인식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한 번에 변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가 와서의 공간을 두어서 인식을 시키는데 저도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당당이님도 그렇고 우리 이 대리님도 인식이 서로가 지금 변하지 못하고 있다.
0: 네네.
3: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서로의 적응 중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당당이님도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당이님도 내가 일을 하려고 왔다. 나는 다시 일을 해서 나에서 가장 큰 가치 내가 이곳에 온 큰 가치는 뭐야 라고 큰 가치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0: 네.
3: 내가 여기서 우선 그러면 대리님도 나에 대해서 견제가 좀 있는 것 같고
0: 그래요
3: 본인을 찾고 싶은 것 같고 나도 좀 오히려 또 과거에 관계가 있었으니 인간적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게. 자꾸 막히고 이럴 때는 선임이잖아요 옆에 오신 분이
1: 어쨌든
3: 조직에서 선임이라고 하는 그걸 줬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지 먼저 저는 선임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좋다고 봐요.
1: 동료였던 대리님 말고
3: 대리님보다는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선임과의 대화를 해서 나는 이런 생각에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창구를 선임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내가 이 조직에서 내가 잘 있기 위한 방법이 뭔가.
0: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쯤은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닐까.
0: 옛날에는 3인행이라는 말이 있었어.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갈 때 그 서로가 돕

0: 뭐 손잡아주고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세 명이 일하는 가운데 두 명이 한편 먹으면 내가 볼땐 이게 반듯하다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오히려 이상하게 몰리니까 이 외로움이 대단한
1: 이 소외감.
0: 외롭고 정말 서러운 억울한 기분. 네?
1: 그럴
0: 클것 같아
1: 그 둘을 이간질시켜야죠.
0: 어떻게 선임하고 대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 흩어놔.
1: 예예, 그 둘을 찢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2: 그게 좋은 게 이제 모든 예. 이야기는 선임이 하는 걸로. 선임께서 하시는
0: 선임한테 일임하고. 네.
1: 내가 끼지 않은 둘은 둘일 수 없다.
3: 그렇죠.
1: 예. 아 이건 정말.
0: 아니 괜찮은 일중시다운 발상이었어요.
1: 근데 또
0: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발상이었어요.
1: 그러게, 아, 그 정도로 속상하니까.
0: 아니, 너무 속상하지.
3: 속상하죠.
1: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두님의 말씀은 이제 공통된 부분 그거죠. 어쨌든 직장 내 생활이고 그래도 바로 내 위에 그 선임과 네. 예,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서
0: 네. 예,
1: 확실한 좀 말씀을 나누시자.
0: 그쵸.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네. 나는 왜 이 억울하고 외톨이 같은 느낌을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3: 네. 네.
1: 직장이니까.
3: 그렇죠.
0: 그래. 일이니까.
1: 월급 받으니까 내가.
0: 일이니까. 네.
1: 그리고 어쨌든 정해진 그 위계니까.
3: 계급이 있으니까.
1: 계급이니까.
0: 그렇죠.
1: 생각하자.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네.
1: 저희
0: 쉽진 않아.
1: 비 내리는 오늘
3: 네.
1: 네. 우리 스님의 추천곡을 좀 청해 볼까 하는데요.
2: 네. 바람이 참 좋은 날에라고 하는 최유리 님의 노래인데.
0: 네.
1: 네, 네.
2: 저도 요즘 가끔 듣다가 이게 굉장히 요즘 핫한
0: 네.
2: 드라마의 OST라고.
0: 맞습니다.
1: 이거 저 그거죠. 모자 무사.
2: 예.
1: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그 드라마.
0: 하여튼 줄임말은 예. 진짜 모자 무사.
1: 모자 무사.
0: 예. 드라마 가끔 보시나요?
2: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하면은 그래도 한번 보려고 하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0: 네.
2: 울리고 있구나.
0: 아, 그렇죠.
2: 저희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0: 맞아요.
1: 맞아. 요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에 관심 가고 하고
0: 맞습니다.
1: 뭐 이런 것들.
0: 네.
1: 알겠습니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빗길에 조심해서 가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하세요.
1: 예, 고맙습니다.
0: 익산까지. 그죠?
1: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8: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14: 골뱅이.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0: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0: 오늘도 마치 내일처럼 공감이 된다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엔 님과 함께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사연 털어놔 주시고요.
1: 네. 자,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흐르면서 저희는 작별을 고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0: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졸일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만나세요.
4: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놓고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중노위는 오늘 0시 30분 정회를 선언했고 오전 10시 회의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는데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온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외한 완제품 사업을 총괄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사측과의 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 대응 연대는 오늘 수원 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0: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폐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 문제를 거론하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조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합당이 되는 길이라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당 논의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선거 후 합당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조 대표 당선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억지 논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월간 교역 규모가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해관 총선은 지난 4월 북중 교역 규모가 약 3억 2,600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세종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중국의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제공으로 확보한 자금이 북한의 교역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최고 80mm, 산간과 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벌써부터 초여름의 열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게다가 이번 더위를 시작으로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여름나기를 하기 위해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올여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실질적인 대책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과학과 문화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단골 소재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중문학 속 좀비의 역사부터 과학으로 상상해보는 좀비 세계의 생존 법칙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 라디오문화센터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5: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온 상승뿐 아니라 매년 여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12일에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을 위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용입니다.
5: 예, 올해는 유독 기후변화가 좀 심할 거다. 이런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5: 매년 여름 대책이 나오긴 합니다만 올해는 좀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6: 네.
5: 올 여름에 기상전망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종합대책 나왔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자세한 올 여름 그 기상전망은 5월 22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상청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00년 빈도로 비가 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온 경우가 15번이 있었습니다.
5: 예.
6: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100년 빈도 또는 200년 빈도 이렇게.
5: 굉장히 많이 내렸다는 거죠.
6: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피해가 많이 났던 지역이 경남 산청하고 경기도 가평이 있는데 경남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약 8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5: 아이고, 예.
6: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300mm 정도 비가 오니까 예. 이틀 동안에 뭐 한 절반 이상이 내렸다.
5: 그러니까요.
6: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5: 네.
6: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5: 네.
6: 그래서 우리 대책의 첫 번째 목표는 인명피해를 무조건 최소화하자. 이게 가장 첫 번째

0: 대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숨을 살리는 데 최선을 두고 하겠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좀 과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1: 네.
0: 아니 정부가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 네.
0: 저희 좀 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5월 15일 엊그제부터 10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행안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경찰, 소방, 뭐 해경,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등등 관련된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나 저희가 협업을 참 열심히 해서
1: 예.
0: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100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뭐 그 정도로 많이 비도 내리고 폭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1: 네.
0: 100mm 뭐 작년에 이제 보면은 서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거의 150mm가 내렸습니다. 이런 건 이제 200년 빈도를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뭐 100mm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비가 세게 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당 20mm 정도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간당 100mm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비다. 강한 비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SOC 시설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인명피해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과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0: 네.
1: 국민분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요즘 날씨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0: 네.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가 와도 뭐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 하늘이 진짜 뚫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0: 그렇습니다.
1: 쏟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주요 인명피해 현황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 또 마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1: 네.
0: 사망하신 분들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200분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매년 한 20분 정도가 풍수해로 사망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물론 많은 해가 있고 거의 뭐 적은 해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로 사망하시는가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한 40%가 넘는 비율로 산사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평과 산청에서 산사태로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 비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군요.
0: 이제 비가 오면 우리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1: 네.
0: 하는데 산사태가 가장 많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1: 예.
0: 두 번째로 이제 물에 휩쓸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천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1: 예.
0: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하 공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대비되는
1: 네.
0: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맨홀, 반지하주택 같은 이런 지하 공간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20%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농촌에서는 산사태 비율이 높고 도시에서는 지하 공간에서 사망하시는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특히나 사망자 중에는 60대 이상 대신 고령자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 공간에서의
1: 네.
0: 사망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 네.
0: 저희가 9,400개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1: 예.
0: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을 철저하게 먼저 관리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하차도가 전국에 많이 있는데 1,000개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지금까지는 15cm 차면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cm만 차면 차량을 통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길이 더 막히실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1: 미리부터 통제를 시작하겠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고요.
0: 네. 작년에부터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빗물받이 정비가 있습니다.
1: 예.
0: 도로에 가시다 보면은 물이 빠지는
1: 예.
0: 데 전국에 408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두 번 반 정도 점검하고 청소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점검하고 청소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거 대표적으로
1: 예.
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0: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사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대1로 지원단을 배치를 해서

0: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물빠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리 그렇게 차단하는 방식.
0: 그렇습니다.
1: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염도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길어지고 또 강도도 세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폭염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0: 올해 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5월 18일까지 벌써 환자가 69분이 발생을 하셨고 예. 사망자도 한 분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뭐 저희가 그냥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빨리 오고 길어지고 네. 뜨거워지고 네. 이거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예.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은 되는데요. 올해 바뀌는 것 중에 예보 중에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가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체감 기온이 38도가 넘어가면은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그 방송에서 안내해 주는 걸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열대야 주의보라는 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밤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은 열대야 주의보라는 거를 이제 또 알려드릴 텐데
1: 예.
0: 그때도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보실 수 있는 거는 길 가시다 보면은 그늘막 같은 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라는 게
1: 예.
0: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한 7만 5천 개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금융기관 뭐 마트 이런 데들하고 협업해서 한 9만 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1: 예.
0: 그런 데 가셔서 좀 더울 때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더위에서는 가장 세 가지가 중요한데
1: 예.
0: 물, 그늘, 휴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울 때는 물, 그늘, 휴식 요 세 가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중에서 그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쉼터 같은 걸 많이 마련을 해 주셔야 또 저희가 그늘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나
1: 예.
0: 또 이동 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힘드셔가지고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1: 네.
0: 이 방송 들으시는 배달하시는 분들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실태 조사를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에 접어든 만큼 실제 정비나 뭐 단속 이게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정비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작년에 저희가 조사하고 했던 때는 한 835개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대통령께서 강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좀 영상 사진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범위도 좀 명확하게 했더니만 4월 말 기준으로 약 한 7만 3천 개소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8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만 3천 개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
1: 네.
0: 5월 14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 8% 9% 정도 한 680 개소 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하천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1: 네.
0: 첫 번째로 이 공용의 시설물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1: 네.
0: 아까 비가 오면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해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행위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3천 건 정도 되는데 요거는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다만 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알아봤는데요. 철저한 대비가 최고의 안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또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입니다.

0: 아침 식탁의 재료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당신이 몰랐던 연결고리를 알려드립니다.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더운 여름이 벌써 이제 다가온 느낌이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 움직이고 느릿느릿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력질주까지 하는 존재. 이제는 공포 영화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콘이 된 좀비를 살펴볼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은 과학과 문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괴물백과를 쓰신 요괴 전문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요괴 전문 작가시잖아요.
2: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1: 네. 오늘 좀비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좀비도 요괴에 들어갈까요?
2: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 예. 요괴라는 네. 것의 정의는 뭐예요?
2: 요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의미는 좀 바뀐 뜻의 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괴라는 말을 쓸 때는 네. 인요물괴라는 말이 줄임말로 요괴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인요, 사람에서 요사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물괴, 물체에서 괴상한 것이 나타날 때 그걸 다 인요물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물체에서 괴상한 것이 나타난다라는 게 뭐 특별히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괴물 같은 현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만히 서 있던 돌이 100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빠졌다라든지 이런 것도 물체에 나타난 괴상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요 물괴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줄여서 조선시대는 요괴 요괴 불러서 그냥 뭔가 불길한 징조 안 좋은 일 하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상한 어떤 아군의 증표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현상 네. 이런 거를 예전에는 다 요괴라고 불렀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런데 그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쭉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좀 괴물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요즘은 대중문화에서 그냥 요괴라고 부르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사용되고 잘못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의미가 좀 바뀐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좀비도 그러면 사람에서 온 이상한 현상이니까 요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2: 아, 조선시대식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풀이해볼 수 있겠죠. 네.
1: 그 요즘 영화 군체를 비롯해서 여름 시즌만 되면 유독 좀비물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좀비라는 단어 본질적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좀비라는 단어의 뿌리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게 네. IT를 중심으로 한 카리브해 지역에서 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유행한 그 지역의 어떤 소문, 풍습,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카리브해요.
2: 네, 네. 그래서 IT 쪽에서 좀비 전설이 있던 것을 뭐 20세기 중반, 거의 후반까지도 좀비의 원조 좀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죠.
1: 예.
2: IT 지역, 그리고 IT를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저의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뭐 지금도 조금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이제 부두라고 하는 부두교라고도 부르죠. 그런 독특한 어떤 주소

0: 풀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풍습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퍼져 있는 거는 이제 부두교회, 부두돌이라고 하죠. 인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걸 뭐 바늘 같은 걸로 찌르면 그 찔린 자리에 그 사람도 아파하고 뭐 이런 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서
1: 맞아요.
0: 부두교회 풍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그게 친숙했는데 그런 류의 풍습 중에 하나로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것이 IT에서 원래 이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좀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약간 시신처럼 만들어서 혹은 그 멀쩡한 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되살려가지고 어떤 그런 주술을 거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인형에다가 바늘 꽂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법사 같은 주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마력으로 만든 어떤 그 사람을 되살린 목숨을 잃은 사람을 되살린 대상을 자기가 조종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초창기에는 좀비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1: 주술과 종교적 개념이었군요.
0: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출발을 했었고 그 이야기가 세계적으로도 원래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1: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라디오 문화센터 곽재식 교수와 함께 좀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카리브해의 IT 섬이죠.
2: 네.
1: 예, 이쪽에서 좀비가 유래가 됐다. 주술과 종교적 개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카리브해 IT 쪽에서 좀비가 나타났을까요?
2: 거기 참 묘한 사연이 있는데요.
1: 네네.
2: 카리브해 IT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륙 구분으로 하면 어느 대륙에 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아메리카 대륙 어디쯤이지 않겠습니까?
1: 남미 아니에요? 남미.
2: 네, 남아메리카 대륙, 뭐 남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는 제일 좀 북아메리카 대륙에 네. 가까운 그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IT에 가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흑인들이 주류로 그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1: 네.
2: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래부터 예로부터 살던 사람들은 그 뭐 아파치족, 코만치족 하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떠올리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사람들이 원래 예로부터 거기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많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왜 IT에는 지금 민족의 주류가 이렇게 흑인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1: 네.
2: 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다음에 원래는 인도 지역 같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설탕 같은 작물을
1: 네.
2: 좀 이렇게 따뜻한 지역 열대 지역 이런 데 심어보면 잘 자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자라가지고 키워가지고 설탕을 대량으로 유럽에다 한 팔아보자

0: 라는 네. 사업을 전 세계 각지에서 시도를 했거든요.
1: 그렇죠. 사탕수수 사업.
0: 네. 그런데 이 IT에서 사탕수수 설탕이 원료가 된 IT가 잘 자란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기를 만한 노동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끝도 없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와가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많은 양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IT라는 나라 전체의 주류 이 민족이 다 흑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네. 역사가 바뀌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던 이 가톨릭 기독교 쪽의 이 신앙하고 네. 이 아프리카 대륙 그것도 아프리카 대륙의 주로 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그 신앙이 융화되면서 독특한 그런 믿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예. 그것을 대체로 이 부두 문화의 뿌리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전설 같은 걸 찾아보면 은삼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은삼비.
0: 예. 예. 은삼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귀신 뭐 약간 이런 겁니다.
1: 아, 그 거기에서 좀비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0: 그렇죠.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를 귀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은삼비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는데 네. 그게 이 대륙을 건너가가지고 독특하게 변화를 하면서 뭔가 이런 주술적인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되살아난 시신을 주술로서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 게 탄생을 한 것이 좀비의 원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럼 그쪽에서는 우리가 귀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걸 총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서부 아프리카의 옛날 전설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IT 이쪽 지역에서는 그게 다시 또 뜻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비는 이제 좀비가 되었는데 하나 특이한 건 는 이제 거의 한 20세기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IT 쪽에 주술 좀비가 원류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좀비 하면 이제 흔히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좀비가 뭐 사람을 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된다라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좀비가 뭔가 이렇게 팬데믹처럼 어떤 감염병처럼 세계에 퍼져나가지고 맞아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거나
1: 모두가 이런, 좀비가 되는
0: 예, 이런 식의 이야기가 20세기 중반까지는 주류가 아니었고요. 예. IT의 원조 좀비는 이런 게 아니었고 뭔가 나쁜 주술사가 나쁜 마법을 쓰는 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좀비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때 좀비 이야기에서 제일 좀 좀비가 됐을 때 나쁜 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악당들이 나쁜 마법사들이 사람을 좀비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뭘 할까요? 어떤 걸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행동을 할까요? 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 IT의 어떤 좀 슬픈 역사, 그런 나쁜 과거가 좀 가려져 있는 것인데 네네. 이때 당시에 내려오던 전설을 보면 이 주술사들이 사람을 좀비로 만든 다음에 그 좀비를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뭐 농사를 짓는 걸 시키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평소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걸 하거든요.
1: 자신들의 그 뭐 안타깝고 억울한 그렇죠. 환경들을 귀신에 투영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0: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안타깝고 슬픈 그런 역사 어떻게 보면 그 한이 무서운 이야기로 녹아있던 게 한. 원조 좀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정의와 유래를 살펴봤고요. 근데 이게 실제 인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에도 좀비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들이 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아는 좀비 이야기는 뭔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뭐 네. 좀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1: 맞아요.
0: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세상에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바이러스 중에 좀비하고 좀 비스무리해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예.
0: 들어보면 이름은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신 친숙한 병일 거예요. 동물에게 이게 걸렸을 때는 광견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사람에게 걸렸을 때는 공수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의 증상이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공수병이라는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1: 주로
0: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뭐 사람의 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상한 작용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뭐 콧물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그쵸. 이런 식의 호흡 기 질환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광견병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경으로 타고 들어오면서 네. 사람의 신경 관련 부분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뭐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 당연히 나타나고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격렬한 어떤 분노감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일반적인 뭐 사람에게서 보이는 정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날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옆에 있는 동물을 공격한다거나 깨문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잘 퍼지도록 진화한 방식인 거죠.
1: 예.
0: 왜냐하면 감기 같은 경우에는

0: 콧물이나 침 같은 게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는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을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현상을 많이 일으키죠.
1: 네.
0: 그러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튀어나가기가 좋아지니까요.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통해서 침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건너가는 게 가장 자기가 잘 퍼지는 방법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게 감염이 됐을 때 뭐 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광견병 바이러스 뭐 개뿐만 아니라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그 동물의 신경을 망가뜨려가지고 그 동물이 날뛰면서 주변을 막 물어뜯게 하면 그때 자기가 다른 동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광견병 바이러스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사람이 흉폭하게 변해서 주변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변을 공격하려 드는 현상 이런 것을 보고 좀비가 바이러스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상상을 했겠죠.
1: 그럼 광견병이나 공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영화 속에서 이제 좀비는 저런 모양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상상으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네요.
0: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사실은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18세기, 17세기부터 이 뱀파이어, 흡혈귀 전설을
1: 그렇죠.
0: 많이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전설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흡혈귀가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도 흡혈귀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공수병, 광견병에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생겼었는데 원래 1950년대에 리처드 매서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1: 네.
0: I Am Legend라고 하는 SF 소설을 써가지고 좀 크게 흥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이거 윌 스미스 나온 영화로도 개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이 I Am Legend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즘 아는 그 좀비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어떤 뭐 이런 멸망의 시기로 치닫고 있는데
1: 네.
0: 주인공하고 한두 사람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개 정도만 살아남아 있고 온 세상이 이상한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괴물로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외롭게 그 수많은 괴물들과 맞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 대부분의 좀비 영화가 그런 스토리로 나와요.
0: 그렇죠. 그런데 I Am Legend 1954년에 나온 이 영화만 했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 좀비라고 안 부르고 흡혈귀라고 불러요.
1: 예.
0: 그러니까 흡혈귀 이야기 개통해서 광견병 이 바이러스 공수병 바이러스 이야기가 묻어가지고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60년대를 지나면서 이 흡혈귀 이야기가 좀비 이야기로 다시 좀 바뀌게 된 거다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또 마약 문제를 들여다보면 좀비 마약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마약이 있어요.
0: 네, 요거는 예. 사실은 처음에는 뭐 좀비 문화에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이 안 됐었는데
1: 네.
0: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좀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거고 비슷한 풍경이 벌어지냐라고 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편 유사제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진통제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요.
1: 네.
0: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의료 관련된 좀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부담도 사람들이 많이 크고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병 같은 경우 에는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오래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진통제 먹고 좀 나을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문화가 좀 만연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중에서도 가장 좀 심한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고 하는 아편유사제라는 형태의 진통제들이 오피오이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고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강력한 펜타닐이라는 것이 이제 마약 형태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그게 진통제고 사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를 먹게 되고 마약 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뭐 고통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뭐 고통 같은 걸 느끼지 못하고 덤벼드는 이런 좀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했거니와 사람이 이런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걸음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마약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곤 했었죠. 더군다나 이제 이 이야기 퍼지면서 자일라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속으로 트랭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동물들, 뭐 말이라든가
1: 예.
0: 소 같은 가축들한테 이제 마취제로 쓰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 사람 마약에다가 이걸 좀 섞어가지고 팔면 뭐 마약 중독자들이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도 주사가 되는 형태로 많이 이게 사람한테도 사용이 되는 형태로 많이 번져 나갔습니다. 근데 자일라진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피를 좀 사람한테 특히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피를 좀 안 통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마약을 마약 중독자들이 먹다 보면 피가 잘 안 통해가 그래가지고 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괴사한다고 하죠. 예.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썩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니까 겉모습마저도 이 좀비하고 비슷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마약의 창궐 때문에 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 있었죠.
1: 네, 알겠습니다. 윤명숙 님이요. 교수님 숨 쉬고 계시죠? 물 한 잔 드세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0: 하시니까. 준비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1: 그럼 저도 질문을 빨리빨리. 저희가 어차피 또 보실 테니까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비가 이제 민담, 뭐 전설 이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대중문화 속의 캐릭터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시점?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68년에 나온 조지 로메로 감독이 연출한 정말 뭐 공포 영화의 좀비 영화계의 영원한 명작이죠.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네. 영화 예산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정말 세계 공포 영화계를 나아가서 영화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재난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주인공들을 수없이 많은 되살아나는 시체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재난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영화 내에서는 이거를 좀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1950년대에 나온 소설이었던 I Am Legend의 흡혈귀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영화가 너무나 크게 흥행을 하고 나니까 영화 평론가들이나 영화에 입소문 내는 사람들이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괴물을 뭐라고 부를 말이 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자리 잡아가지고 조금 한두 사람이 쓰기 시작했던 말이 좀비였는데 그 좀비라는 말이 뭐 입에 좀 여감이 착 달라붙어 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나가면서 네. 예, 좀비라는 게 저런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IT에서 시작했던 어떤 주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법을 걸면 뭐 어떤 노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처럼 퍼져 나가면서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혀 다른 걸로 좀 의미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 68년에 나온 이 영화에서는 이 좀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살짝 나오는데요. 명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 지만 네. 방사선이 어떻게 특이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뭐 혹은 무덤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런 좀비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내용이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1: 아마도 68년 정도면은 그 원자폭탄이
0: 그렇죠.
1: 예. 이게 60년, 그 이슈가 아직까지도 이어졌을 테니까
0: 60년대 냉전이 한창일 때니까 사람들이 핵전쟁 공포에 많이 휩싸일 그렇죠. 때라가지고 이런 방사선, 방사능 이런 주제가 역시 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공포 이런 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는 이야기들의 뭐 귀신이나 괴물은 진짜 적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들 중에는 좀비와 같은 형태는 없었던 것 같은데.
0: 근데 의외로 살펴보면 어때요? 또 아예 없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네,
0: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 중에 주류는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살펴보면 이제 시신이 직접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는 뭐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1: 예, 예.
0: 뭐 송천필담 같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용제총화에 실려있는 이야기 중에는 이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책 자체는 조선시대 책입니다만 한종유라는 사람이 이런
1: 네.
0: 문화 이런 풍습을 아예 좀 역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장례식을 치르거나 혹은 장례식 치른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무속인 같은 사람들이 이 저승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1: 네.
0: 자기가 되살아나는 시체로 분장을 하고 있다가 손발을 검게 칠했다고 돼 있어요. 분장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을 떠난 사람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갑자기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면서 나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시체가 되살아났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를 재미삼아 하고 다니는 그런
1: 재미삼아.
0: 사람이 있다.
1: 예.
0: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려놓은 제사상의 재물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1: 예. 예,
0: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더 현대의 좀비하고 좀 분위기상으로 비슷한 것으로는 1718년에 이 광덕이라는 사람이 호남지방에 살고 있던 선비였는데요.
1: 네.
0: 기정차산 박태화사라는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좀 요즘에 우리가 아는 좀비 모습하고 되게 생생하게 비슷한데요.
1: 그래요.
0: 일단 출발점부터 전염병으로 출발합니다.
1: 네.
0: 그래서 1718년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호남 지역에 많이 퍼졌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1: 네.
0: 여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게 가미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다 확인해보는 약간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문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승에 간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1: 우리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뭐 딱 재판받는
0: 딱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데 그때 서류 처리가 어떻게 잘못되면 특히나 이 글에서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저승에 가가지고 저승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저승에 있는 공무원들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잘 쓰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체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살아나면 예를 들어서 시신은 묻어놨는데 세월이 꽤 지난 다음에 저승에서 뇌물 쓰는데 성공을 해서 돌아오면 사람이 그렇게 몸이 상한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걸어다니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18세기 조선시대 후기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떤 공포나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이런 공무원들이 정부가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 이런 게 고스란히 이런 무서운 이야기 좀비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귀신 이야기나 요괴 이야기 같은 것들에 그 사회의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것들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재밌습니다. 우리 K-좀비를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행 뭐 킹덤 뭐 이런 영화들 드라마들에서 K-좀비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한국형 좀비만의 특징이 또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0: 우리나라 좀비 이야기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좀 늦게 유행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사실은 1980년에 강범구 감독이라는 분이 연출하신 괴시라는 영화가 있긴 있어요. 이 영화 우리나라 좀비 영화 효시다 이런 식으로 불리는 영화인데 영화 크게 성공 못했고 지금 보면 좀 이상한데 싶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포영화 소재 중에서도 좀비라는 소재가 그렇게 많이 안 활용이 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정도 들어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좀비 소재가 많이 유행한 뒤에 그거에 좀 흐름을 타고 좀 후단에 나온 그런 좀비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대중문화에는 좀 많기 때문에 한국 좀비 이야기에는 과거의 좀비 이야기에는 어떻게든지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게 많아서 이런 정통 좀비 이야기보다는 좀비가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좀 특이한 뭔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좀비가 굉장히 빨리 뛰어다닌다 이런 걸 좀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좀비 이야기인데 좀 웃긴 이야기로 만든다든가 좀비인데 좀비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착하다라든가 혹은 뭐 좀비 이야기에 우리 한국의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같은 거를 굉장히 강렬하게 투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좀비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 게 한국 좀비 이야기의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인간성 있는 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제가 좀 과학적 딴지를 거는 그런 질문들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비들은 사실 거의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먹는 거라든지 있어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과학적으로
0: 매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매우 정말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좀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많이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이 코로나19 됐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 셧다운, 락다운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면 아무도 안 나오고 안 만나면서 한 2주일 정도만 버티면 아무리 좀비라고 하더라도 뭐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좀비 사태가 대충 끝나거나 진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냉정하게 보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사실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거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좀비도 어차피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좀비가 누가 딱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 청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좀비 사태를 다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1: 청테이프로 어떻게?
0: 청테이프로 이제 휘 감아가지고 입하고 요 주변을 칭칭 감아가지고 딱 막아놓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좀비라고 하더라도 좀비 청테이프 감아놓으면 좀 뜯기 쉽지 않거든요. 끝머리 부분 요 잡아가지고 떼기 쉽지 않거든요.
1: 테이프가 이게 옆으로 떼는 건 너무 어려워요.
0: 좀비의 그 어떤 정신 상태로 그거를 어떤 면밀하게 이렇게 떼내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좀비 사태가 창궐 하려고 할 때 청테이프 하나만 잘 갖춰도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상상을 말씀하신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1: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좀비 이야기 사실 저희가 반도 못해가지고 저희가 요괴, 좀비 이런 얘기 또 하기 위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군요. 예, 뭐 좀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1: 덕분에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0: 예, 뭐 문화에서 역사에서 과학 이야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 훑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청태포 꼭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4: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귀신 이야기에도 우리의 사회상이나 인간사가 담긴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오늘 끝곡은요. 펜타토닉스의 고스트버스터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다시 재개됐던 노사 양측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18 기념식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에 동조 발언을 한 국민의힘 관계자들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갑질 의혹 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 국수, 제과업체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담합을 해온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기간에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시점을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만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작전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이란은 전쟁이 재개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아.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조는 조금 전 입장을 내고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됐다며 내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전해주세요.
2: 네,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성과급 지급 체계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사흘째인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중노위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 속에 결국 조정이 종료됐다며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하되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사측도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 역시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반도체 전 부문과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부문별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인 DS 부문의 70%, 나머지 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DS 부문의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인 만큼 성과주의 원칙이 무너진다며 공통 성과급 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 7만 명가량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파업 이후라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재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가 2%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시 30분쯤 코스피가 7058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3% 가까이 급락하며 2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1% 안팎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2조 3천억 원 넘게 순 매도 중이고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해 연이어 설화를 일으킨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후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논란의 발언을 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5.18 기념식에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스타벅스에 동조하는 글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거론하며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5: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역사의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4: 그러면서 5.18 등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0: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을 환기시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전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갑질 의혹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부패한 민주당 후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0: 한편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는 없고 선전만 남았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2: 정부가 제9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번 선거를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라면과 국수 제과 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7개 제분사들이 6년 동안이나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담합 전력이 있는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도 짬짬이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 동아원, 삼양사 등 7개 제분사에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독자 판단에 따라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무려 6년 동안이나 담합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4회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폭,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물량까지 짬짬이 했습니다. 이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이 담합 초기인 2019년 12월에 비해 약 38%, 많게는 74%까지 올랐습니다.
5: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밀가루 판매 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된 반면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4: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국내 밀가루 판매 시장에서 87%를 넘기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06년에도 담합하다 걸린 전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담합에 따라 왜곡됐던 시장 가격이 경쟁 당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이 환수되고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라며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6: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이 실제 임박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1시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출격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죠. 막 타격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또 걸프국 정상들의 연락을 받고 공격을 미뤘지만 짧으면 2, 3일,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의 제한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협상 시간을 확보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에는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란과 긴밀한 관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이란에 어떠한 무기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과 관련해선 오히려 대중들을 탓했습니다. 전쟁이 LA 같은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면 대단히 인기 있는 조치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유가는 전쟁만 끝나면 해소될 거라며 핵무기에 비하면 하찮은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을 불러 모은 뒤 벤스 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고 미 재무부도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선단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0: 한국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 문구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과거 무신사 광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한 2019년 무신사 광고를 SNS에 공유한 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겨냥해서도 기본적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측에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든 수사당국이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만 명의 명부가 전달됐다면 전달 그 자체로 심각한 것이고 전달 경로가 만약 전북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비서실이나 공무원들한테 전달됐다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11만 명 명부 불법 입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로 김관영 후보와 캠프는 어떠한 불법 명부도 전달받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산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과 침수, 토사 유출과 함께 강한 바람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3: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서 5.18을 모독하는 마케팅을 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5월을 사랑하는 모임은 어제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다음 달 17일까지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15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민단체 등과 함께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리 행진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매우 부적절한 홍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과 국가폭력의 기억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화화되거나 상업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무안, 영암, 신안의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오늘 AI 데이터센터와 아리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남, 광주, 서남권 산업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이를 위해서 공동유치단을 구성하고 서남권 산업지도 재편과 정부정책 연계 등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목포 항만, 정주 인프라와 신안 해상풍력 에너지를 연결해서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미래 산업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경쟁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서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세워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시외 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설 공항버스 노선에는 인천공항과 해남 완도를 잇는 노선, 영암 해남을 잇는 노선이 각각 포함돼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서 운영 기간을 제한하고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위반 노선은 노선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에 연승을 달리며 승률 5할을 넘어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어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올러의 6이닝 무실점 역투와 김호령의 3개 홈런 등 장단 18안타를 몰아치며 14-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김효령 선수는 처음으로 홈런 3개 등 4타점을 몰아치는 활약을 펼쳤고 나성범과 박상준, 박민 선수도 아치를 그려내며 기아는 올 시즌 최다인 6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22승 1무 21패로 5할 승률을 넘어서면서 선두 삼성을 3게임 반차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푸른 주유소 구간 도로가 개선됩니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넓히고 급커브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고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로 개선 사업은 이달 말 착공해서 오는 2029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있겠고요. 강한 바람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습도는 95%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4: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길을 걷다가 예쁜 카페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들은 여유롭고 참 행복하구나. 그런데 또 반대로 카페 안에 앉아있으면 창밖으로 하하호호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활기차고 참 행복하구나. 내가 있지 않은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사람 심리라죠. 그럴 때 꼭 기억하랍니다. 저쪽에선 내가 더 근사해 보인다. 나도 이만하면 훌륭하다.

0: 다섯 손가락의 원곡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오늘은 김범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나는 바쁘게 걷고 있는데 이런 날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반대로 카페 안에서 창밖을 보면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가는 사람들이 활기차 보이고 뭔가 나만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살짝 뭐 외로운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어쨌거나 날이 계속 덥다가 오늘은 살짝 센치해지는 날씨인데 이런 봄날도 느낌 참 좋겠죠?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다방 찾아와 주셨네요. 반가워요. 우리 누님들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Je te kiffe, tu es magnifique. 무슨 뜻이냐고? 너를 좋아해. 넌 너무 아름다워. 아, 오늘도 좋은 노래 잔뜩 들려드릴게요.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진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바로 출발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노래 이 곡입니다. 뮤직 큐.

아닙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타서 옥상에서 바람 쐬며 진다방 듣고 있어요. 따뜻한 햇빛과 포근한 바람이 왠지 그 시절 그 장소로 저를 이끄네요. 진이 오빠 뒤로 빼곡한 LP판이 보이는 듯해요. 김성호의 회상 신청해요. 오늘은 이게 그 뭔가 그 유튜브라고 하던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뒤에 LP판은 없지만 뭐 마음만은 뭐 그렇게 보이신다면 다행이네요. 노래 듣고 오시죠.

다음 곡은 524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로수는 초록으로 눈부시고 담장에는 빨간 장미가 피어나는 계절의 여왕. 5월이네요. 진다방에서 추억 여행하며 듣고 싶은 노래 김민호의 사랑일 뿐이야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그 추억 여행 떠나보시죠.

다음 곡은 우리 9408님께서 진오빠 산 새소리가 들리나요? 진오빠 목소리가 마치 새소리처럼 지지배배 속삭이고 있어요. 노래 신청할게요. 우리 시대 테리우스 신성우의 서시 신청합니다. 바로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진이 인사 올립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제 뒤에 완전 바로 만들어놨군요. 지금 흐른 노래 1320님의 신청곡이죠. 쭈꾸미 비빔밥 먹고 있는데 진이 오빠 목소리를 들으니 신기하게 매운맛이 안 느껴져요. 오빠의 느끼함 때문인가? 오빠는 매운맛과 궁합이 맞나봐요. 신청곡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아, 저 때문인가요? 다행이네요. 뭐 계속해서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달려볼까요? 첫 번째 노래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갑니다.

오늘도 어디 진다방에서 계속 좋은 음악과 함께 달려볼까요? 다음은 7822님. 한때 진이 오빠만큼 좋아했던 오빠야들이 있었어요. 파워풀한 춤에 반해서 듀스 뮤직비디오를 여러 번 돌려보기도 했었죠. 진다방 들으니 그 시절이 떠오르며 잠깐 시간여행가 하고 싶네요. 듀스 말하자면 부탁드려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나한테 안

벌써 저 지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군요. 4218님께서 지방으로 납품 가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졸리네요. 클론의 초련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이 좀 달아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이 노래 들으면 운전하다가 손을 뭔가 놓을 것 같은, 계속 돌릴 것 같은 느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도 고이 잘 간직했다가 다음에 또 전달해서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67님께서 황사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게 흐리네요. 더웠다가 쌀쌀하다가 변덕스러운 날씨에 출근할 때 뭐 입어야 하나 고민되네요. 오늘도 테디 목소리 들으며 힘나는 하루 보내봅니다. 베이로님의 폼나기 살 거야 신청해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안에는 얇은 거, 밖에는 조금 뭐 한 번씩 쌀쌀할 때 입을 수 있는 얇은 가디건 정도의 날씨인 것 같아요. 일교차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있으니 여러분 늘 몸 따뜻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베이로의 폼나기 살 거야 보내드리고 저는 또 바로 클럽하우스로 함께 달려봐야죠.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함께해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0: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정부 사후 조정 절차에서도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해 예정대로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노위 중재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 결렬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노조는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 문구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과거 무신사 광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한 2019년 무신사 광고를 SNS에 공유한 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겨냥해 지금 시대 정신이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도 통제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던 조응천, 금태섭 등 검사 출신은 의원이 되자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무소속 김관영 전부

광주지사 후보 측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사 당국이 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전북 당원 명부가 김 후보 측에 불법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명부는 대통령 선거 활용 이후 폐기하도록 돼 있는 11만 명의 전북 당원 명단이라고 밝혔습니다.

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신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 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했는데 유효기간 내 소진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새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보안 위협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산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과 침수, 토사 유출과 함께 강한 바람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오늘은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밀어볼 돌아가고 신나는 노래도 꽉꽉꽉꽉 저희가 고이 넣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오픈하는 클럽하우스,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수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뭐 불금 말고 오늘은 불수 한번 달려보는 거죠. 불타는 수요일이죠.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 외국인 피플들과 함께 하거든요. 외국에서 방송 듣는 분들,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분들, 외국인 친구, 사위, 조카 얘기 등등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재미난 퀴즈와 신나는 노래,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유쾌, 경쾌. 호밍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5: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7: 요 에브리바디 쉐이키 바디 우리 손트라 클럽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외국인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하이 헬로 신짜오 봉주 잠보 올라.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외국인 등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해보았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안 그래도 한 번씩 우리 유튜브 이렇게 생중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외국에서 듣고 있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1320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계 말레이시아 외국인 친구가 찌개를 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나미의 빙글빙글 보내주셨는데 바로 노래 나갑니다.

오늘 클럽하우스 외국인 피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연 또 외국인분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9206님께서 과수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사과 적과하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과수원 식구들에게 파이팅 하라고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자체가 영어 아닌가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 내 머리야. 3584님께서 독일에서 온 조카 하얀이와 남친 막스와 지난 주말 저녁에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하얀이, 막스 이름 불러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막스 하니까 정말 정확히 또 이제 외국 이름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네, 독일어요. 뭘 어떤 걸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음악 프로그램 끝나고 어떤 분께서 아 태진님 그 독일어로 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시 리베 디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다 아는 그 단어 있죠. 예, 우리 막스님 이시 리베 디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1320님께서 어학원에서 일할 때 원어민 선생님이 매운 것도 잘 먹고 수다도 잘 떨어서 김패트릭이라고 성을 붙여줬었는데 그 쌤이 생각나네요. 아 김패트릭이라고. 아 이런 어학원 관련된 추억들도 많이 떠오르시겠네요. 많이 보내주세요. 4317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긴 아산이에요. 저는 제조업 회사에 23년째 다니고 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외국인 친구와 이어폰 나누어 끼고 같이 손틀어 듣는답니다. 이 친구가 손태진 씨 목소리 정말 좋아요. 달달하대요. 아 그런가요?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그분도 정말 꽤나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우리 7353님께서 월차 낸 딸 아이와 오랜만에 남대문 구경 나왔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시끌벅적 생동감 있어 좋으네요. 서지호의 여기서 신청이요. 맞아요. 요새 남대문이 됐든 한국 뭐 서울 내의 관광 명소만 어디가 됐든 그냥 외국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만큼 우리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었나 봅니다. 우리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서지호의 여기서 나갑니다.

0: 서지호의 여기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외국인 피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어렸을 때 대학생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 그냥 저 오빠 혹은 저 친구 제 외국인이잖아 라고 할 정도로 저 또한 외국인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더욱 이 퀴즈들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지금부터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다음 중 외국인 가수가 부르는 곡 샤방샤방은 몇 번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의 가수가 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보기를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한 가수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발음에 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보기 나갑니다.
1: 얼굴도 샤방샤방
0: 샤방샤방
1: 몸매도 샤방샤방
0: 샤방샤방
1: 샤방샤방
0: 아하, 되게 아주 익숙한 그런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누군가 싶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1: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0: 샤방샤방 이 친구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 3번이요. 얼굴.

0: 그런건 몰라도 마지막에 헤이 하나 말고는 다 한글이었는데 근데 아주 소울풀하긴 합니다. 아, 자 조금 헷갈리신다고요? 빨리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다음 중 외국인 가수가 부르는 샤방샤방은 몇 번일지 맞춰주세요. 1번이요.
1: 아주 그냥 죽여줘요.
0: 자 그리고 2번이요.
2: 아주 그냥 죽여줘요.
0: 어허 좋습니다. 마지막 3번이요.
3: 아주 그냥 죽여줘요.
0: 자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부르는 샤방샤방을 맞춰라 1번 2번 3번 보기 드렸고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말 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거저 그냥 드린다. 여러분께 선물을 많이 많이 퍼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이 담긴 그런 퀴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의 미션곡 원곡 들어보죠. 박현빈의 샤방샤방.

0: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다음 중 외국인 가수가 부른 샤방샤방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 3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주 그냥 죽여줘요.
2: 죽여줘요.
0: 와우, 정말 이 목소리 누굴까 했는데 익숙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렉 프리스터, 바로 그렉이었습니다. 그렉 하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불러서 아주 소울풀한 R&B 버전으로 약간 좀 본인의 색깔을 입혀가서 아주 큰 인기, 센세이션을 이끌었죠. 자, 그러면 1번은 누구였죠?
3: 아주 그냥
0: 샤방샤방의 원곡 가수 박현빈 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했죠. 그러면 2번은 좀 어렸는데 누구였을까요?
4: 아주 그냥 죽여줘요.
0: 그렇습니다. 6년 전 중학생이었던 정동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클럽하우스 외국인 피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4부 끝곡으로 노래 참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마리아의 거시기 하네 보내드리고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4부 퀴즈로 이어집니다. 아직 드릴 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4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피플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4부 첫 번째 라운드는 10분께 선물을 쏘는 시간이죠. 바로 손태진 퀴즈. 제가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겁니다. 가사를 잘 듣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몇 개 국가의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어서 모여요 세계인의 날 축제. 미국의 제니퍼, 방글라데시 아이샤, 독일의 피터, 일본의 하나코상, 태국 솜차이, 대한민국 손태진아.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오늘 이거 영상 나가고 있었죠. 아, 이거 할 때마다 영상이 나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게 영상이 나가니까 갑자기 급 부끄러워지네요. 우리 가사 속에 몇 개의 나라가 등장했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손태진. 이 노래 어떨까요? 사랑의 멜로디. 아, 그리고 제목 글자 수에 뭔가 힌트가 있다는데 제목이 몇 글자라고요?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 노래가 나와서 그런지 아주 신나게 놀아보았는데, 아,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서 보셔야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앞서서 제가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몇 개의 국가가 등장할까요? 정답은 미국, 방글라데시, 독일, 일본, 태국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총 6국가였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쉬고 계셔도 됩니다. 쉬고 계셔도 돼요. 제가 긴장할 시간입니다. 왜냐?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 그러면 딱 한 분께, 에게게 한 분에게만 어떤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아, 오늘 외국인, 아니 세계인의 날, 뭐 저도 외국인으로서 아주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 예, 외국인이세요라고.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지만 다들 지금 뭐지, 왜 자꾸 외국인이라고 얘기하지 하실 텐데, 네, 저는 그 초중고 유년 시절을 다 외국에서 자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과거 외국 거주자 정도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자랑스러운 또 예비역 병장을 전역한, 네, 또 한국 대한민국 국가. 왜 그러세요? 그냥 한국 사람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맞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세계 각국의 음식 이름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바틱, 2번 팔라펠, 3번 로티차나이, 4번 클라플리. 아, 클라푸티.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어려워라. 아, 정말 이거. 자,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클라푸티? 클라푸티가 근데 뭐였지? 이게 약간 좀 유럽 음식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아니 지금 외국 문화 플러스 지금 음식을 저랑 퀴즈로 내신다고요? 아이고. 그 일단 클라푸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외국 디저트,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디저트였던,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던지는데, 로티차나이, 아 이거는 또 뭐 말레이시아든 뭐 인도네시아든 싱가포르에 아침 아니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게 밀가루를 얇게 이렇게 해서

반죽을 쫙 이렇게 피자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튀기다시피 이렇게 먹는 되게 얇은 작은 밀푀유 느낌이에요. 예. 그런 걸 커리에다가 딱 찍어서 먹는 거고. 이미 팔라펠은, 아, 이게 약간 그건가? 그 케밥 같은 그 약간 좀 이제 브리또처럼 생긴 약간 이런 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바틱. 우선 제가 아는 바틱은, 저기 동남아 쪽에 입는 옷이에요. 입는 옷인데 그 바틱이 맞다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죠. 저는 1번 갑니다. 오늘 아주 자신만만하게 뭐가 됐든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노래나 들을까요? 오늘 좀 멋있었나요? 자, 어떤 노래일까요? 송대관의 부탁. 부탁? 부탁? 바틱? 이거.

송대관의 부탁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맞히면 총 10분께 드리는 퀴즈, 제가 틀리면 한 분에게만 선물이 나가는 퀴즈. 첫 번째 문제, 아주 여유만만하게 세계 각국의 음식 이름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중에서 1번 바틱, 2번 팔라펠, 3번 로티차나에, 4번 클라푸티. 저는 바틱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뭐가 뭔지 대충 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까지요. 정답이 맞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맞추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최근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맨날 틀려가지고. 1번 바틱이었습니다. 아, 근데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 기법이네요. 저는 그게 그 전통 의상, 막 이것과 더 관련이 커서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의 밀랍으로 무늬를 만든 뒤 염색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전통 의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에요. 2번 팔라펠은 병아리 콩을 갈아 동그랗게 튀긴 중동 지방 요리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뭐 브리또처럼 생긴 게 아니었구나. 그냥 근데 중동 케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팔라펠 하니까. 3번 로티차나에, 말레이시아 인도권에서 인도네시아권에서 인기 있는 납작박인데, 이거는 또 다른 단어로 로티 프라타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자라면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어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요. 4번 클라푸틴은 프랑스식 디저트였다. 과일 케이크 느낌의 후식인데 이게 클라푸티라는 클라푸티 막 이렇게 부르나 모르겠네. 근데 되게 좀 되게 작은 디저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얹혀져 있고 체리 과육과 견과류 같은 나달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땡기진 않는데 이렇게 저는 첫 번째 문제 아주 자신있게 아주 손쉽게 맞추면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갈게요.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오늘 20개 채워봅니다. 문제 주세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자료를 보면 이 도시를 찾은 외국인 중 대만인이 무려 69만 명으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에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계속 생각난다라는 의미로 이 도시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이 도시, 이곳은 제주도다! 아니다. OX입니다. 이야, 잠깐만요. 대만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엄청나게 즐기다가 갔다? 저는 약간 의외인데. 왜냐? 대만 자체가 약간 제주도스럽거든요. 거기도 섬이고 그리고 거기도 약간 좀 기후나 뭐 이런 게 좀 비슷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 좋다? 아,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오히려 좀 새로운 데를 가야지, 우와! 이런 게 있을 텐데. 아, 근데 오히려 그럴 수가 있으려나? 비슷한데 더 좋아. 비슷한데 더 좋으니까 제주도가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았다. 아, 모르겠습니다. 그 대만인이 의외로 69만 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뭔가 대만이랑 너무 비슷한데 더 좋아서 날씨도 더 좋고 다 그래서 제주도 맞다. 자, 두 번째 문제 오라고 답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근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늘은 진해성의 목소리로 이 노래 되게 얄밉게 들릴 것 같은데

0: 진해성 버전으로 들은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이 도시, 이곳은 제주도이다. OX. 저는 막 이상하게 추리를 하다가 결국 꼬고 꼬고 해서 결국에는 O라고 답했는데요.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X였습니다. 부산이었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너무 대만이랑 비슷한데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했는데 아 또 이걸 또 꽈서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좋았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그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적별로 대만 관광객이 20만 8,984명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17일에 그냥 1분기 때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행사 중에서 BTS가 이제 콘서트를 시작한 게 아마 아주 큰 이제 그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정말 뭐가 됐든 이렇게 한국을 찾아와 주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는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아.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테라 클럽하우스 외국인 얘기로 꽉꽉꽉 채워보았습니다. 아, 뭔가 저의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공감 가는 것도 많았지만 아, 뭐 아쉽게 문제는 하나만 맞춰서 총 10분 그리고 하나 틀려서 1분 해서 11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그 우리 시청 그 게시판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클럽하우스는 원래대로 금요일로 오픈을 합니다. 5월에 결혼식이 참 많았어요. 결혼 피플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부터 최근에 결혼식 하신 분들, 요맘때 결혼 기념일 있으신 분들, 축가 얘기부터 상견례, 신혼여행 얘기까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다양한 사연 기다릴게요. 우리 8052님께서 맛있는 나주 신고배 열매 결실을 위해 꽃가루 수정하고 있어요. 외국 근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힘 보내드리고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2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제품 판매에 사용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등의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유족과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진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기일이 연기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4개 법인은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화원, 삼양사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제면 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B2B 밀가루 시장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총 24차례의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을 심리합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에 침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4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SUV를 몰고 한 액세서리 용품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유리창과 내부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산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과 침수, 토사 유출과 함께 강한 바람에 의해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은은한 향을 지녀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예부터 궁중 음식에서 즐겨 사용된 죽순은 주 재료보다는 여러 재료 사이의 식감과 계절감을 더해준 역할을 하는데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육류나 해산물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특유의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짧은 봄이 전하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봄의 맛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박강수의 대나무처럼 보내드렸습니다. 요맘때 수확하는 죽순 많이 챙겨 드시고 깊어져가는 그리고 저물어가는 이 봄의 맛을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자랑하는 죽순, 뭐 나물, 탕, 볶음, 전 등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또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재료들과 섞여서 그 특유의 식감과 계절감을 더해 주니까요. 여러분 죽순 챙겨 드시면서 건강과 또 입맛까지 동시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으로 돌아갔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오늘 생방송을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 2시 수요일 1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이웃집으로 마실 가듯 편하고 정겹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주로두 남도 마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백년화편 IS통서 우미건설 열혈강호 온라인 청호나이스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랜드카 슬림웨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KB국민은행 웰템 도드라만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데이펙 한국세무사회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백년화편.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백년화편.
3: 30년 전통.
4: 백년화편.
3: 떡 선물 세트는.
4: 백년화편.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9: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조명섭의 비가 내리네 보내드렸습니다. 4484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대전에서는 새벽부터 조용히 비가 내려요.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시원하고 좋습니다. 조명섭의 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이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 담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있는데 딱 여기서 근데 그쳐야지 더 많이 내리면 또 다른 분들은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내리다가 그쳐줬으면 좋겠어요. 4365번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 17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처음으로 떨어져 기숙사에서 지내며 적응하느라 몸 여기저기 염증 때문에 처음엔 고생했지만 이젠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해요. 사춘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딸이라 고맙고 행복합니다. 아연아, 생일 축하하고 늘 지금처럼만 행복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늘 곁에서 응원해 줄게. 하시면서 금잔디에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아연 양의 1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 아연 양.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어서 서로가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진짜. 4365번님과 그리고 아연 양, 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즐거운 오후 2시도 응원하고 다시 한번 아연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작 아연 양은 학교 수업 때문에 이 방송을 못 듣겠네요. 우리 4365번님께서 저 랑디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3님도 축하 축하해주세요. 제 사촌동생 선영이 오늘 생일이에요. 저희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저 생일 때마다 잘 챙겨주는 선영아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사촌동생 선영님이 엄청 가족들을 잘 챙기네요. 엄마도 챙기고 큰오빠도 챙기고 작은오빠도 챙기고 사촌인데 사촌지간에 이렇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데요. 그만큼 또 2793님이 선영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선영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0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윤수연 천태만상 정해주셨는데 이렇게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금잔디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윤수연의 천태만상.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100.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주로두 남도마시 우리 지역 지자체의 축제 관광 정책 인물 이슈 등 알짜배기의 정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해드리는 주로두 남도 마실 오늘은 장흥으로 떠나볼 텐데요 오늘 마실 동반자님은 좀 특별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장흥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 강영아입니다
1: 네 강영아 학부모님, 와 주로도 남도마실 학부모님이 연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면 농촌 유학 학부모님 되시겠네요.

0: 네, 농촌 이야기 지금 네, 한
1: 네.
0: 2년 차 살고 있습니다.
1: 아, 2년 차.
0: 네.
1: 아, 2년 차라면 보통은 이제 최소 단위가 한 학기로 알고 있는데 2년 차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농촌 유학하면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몇해 전에 라디오 다큐로도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0: 네.
1: 일단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농촌 유학을 좀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령아 학부모님이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타 지역 아이들이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을 와서 지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도심에서 벗어나 맑은 자연 속에서 생태 교육도 받고 또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맞춤, 세심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1: 그러면 이 농촌 유학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0: 마침 저희 부부가 평소에도 학원이나 과외보다는 아이들에게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독일 저희 배낭여행도 60일 떠나기도 하고 전국 여행도 다니기도 했는데
1: 네.
0: 때마침 서울시 교육청 학교 알림을 보고 서울 말고 그럼 완전히 다른 곳에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들어서 결심하게 됐어요.
1: 아, 그랬군요. 그러면 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장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0: 장흥이
1: 네.
0: 자,
1: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장흥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1: 네.
0: 먼저 어제 서울에서 잠시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리는지 아, 네.
1: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0: 네. 장흥이 서울과 좀먼 곳으로 처음에 선택을 하자. 우리는 좀 많이 떨어진 곳에서
1: 네.
0: 그러면서 선택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장흥 처음에 많이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장흥에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1: 네.
0: 장흥사님이 가장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네, 장흥을 좀 선택했던 계기가 되게 컸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프로그램도 장흥에서 좀 진행을 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결심하게 되었죠.
1: 당시 장학사님의 친절과 그리고
0: 네.
1: 1박 2일 캠프까지 함께 하면서, 아, 우리가 갈 곳은 여기다
0: 네.
1: 해서 장흥을 선택하셨군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좀 누리던 문화생활 또 다양한 혜택들을 뒤로하고 선뜻 내려온다는 게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잖아요. 사춘기 때 친구들 관계도 좀 중요하고 그럴 텐데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처음에는 좀 둘째가 뭐 5년 서울 6학년 때 내려왔거든요, 둘째는. 근데
1: 네.
0: 5년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장흥에서 하라고 하면서 조금 툴툴대고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래 가자 좀 쿨하게 동의해주는 성격이었고. 근데 이제 평소에도 아이들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할수 있고 믿고 좀 지켜보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큰 걱정은 안 했는데
1: 예.
0: 놀랍게도 첫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회장을 했고요.
1: 네.
0: 둘째는 6학년 2학기 때 전교 회장을 또 맡았어요. 이 정도면 완벽 적응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싶거든요.
1: 대단한데요?
0: 네.
1: 농촌 유학 와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전교 회장을 갖까.
0: 네.
1: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0: 네.
1: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군요.
0: 네.
1: 그러면 그 지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있잖아요. 농촌 유학
0: 네.
1: 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혜택이 진짜 정말 쏠쏠합니다.
1: 네.
0: 저희는 이제 월세 14만 원에 방 3개짜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또
1: 세상에.
0: 군과 네, 교육청에서 또 각각 30만 원씩 주거 지원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 교육청에서 주는 전남 학생수당도 있고,
1: 네.
0: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월 10만 원이 나오고요.
1: 네.
0: 중학교 1, 2학년은 월 5만 원씩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또 아이들이 옷살때 아주 신나게 결제를 했답니다.
1: 오,
0: 네.
1: 그렇군요. 지금 2년 차 살고 계신데, 장흥에서 직접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0: 네. 사실 막 처음에 내렸을 때 솔직히는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1: 네.

0: 매일매일 저는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데 아직도 이 풍경을 보면서 매번 감동을 받거든요.
1: 네.
0: 서울에서는 사방이 아파트 단지였다면 여기는 사방이 초록초록 산이거든요. 그리고 흔히 장을 어머니의 품이라고 부르던데 산에 포근하게 둘러싸인 장을 보면서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절로 안정되고 좀 따뜻해지는 장흥입니다.
1: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장흥 바다도 나갈 수 있고요.
0: 네네.
1: 그러면 그 기존에 다니던 서울 쪽에서 다니던 네. 학교와 지금 장흥에서 다니는 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0: 요즘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 여기는 내 의견을 학교에서 들어주더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수학여행 코스를 아이들끼리 회의에서 직접 다 짠다든지 중학생들은 회장 공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선생님과 먼저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 전남이 이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1: 네.
0: 세상 감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요즘에 그 운동장 사용의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이제 네. 서울에서는 운동장 사용도 제한적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여기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원 없이 놀 수 있고 어떤 날에는 5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기도 하고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흐뭇하고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녁밥까지 다 해결하고 오니까
1: 와.
0: 엄마로서는 아주 최고죠.
1: 그 기존의 학교, 기존의 지역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누리고 네. 계시네요.
0: 네네.
1: 아주 말씀하실 때 입가에 미소가 딱 그려집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역에서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일해 오셨을 텐데 그걸 네.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계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0: 아무래도 그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1: 그렇죠.
0: 저희는 남편은 아직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든든하게 네,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1: 예.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는 일에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도 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강영아님은 장흥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네.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까?
0: 네, 없어요.
1: 아,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네.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이게 학교나 마을이나 또 지역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취재를 했었고 실제로 네. 강영아님이 경험해 본 농촌 유학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0: 농촌 유학을 제가 네 영향력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서울에서 또 이렇게 1인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걸 조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제가 잘 살고 있나 약간 외롭고 좀 막막했는데 여기서 제 능력을 이렇게 농촌 유학 학교도 알리고 하다 보니까 마을이나 학교에서 정말 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서 되게 꽤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분들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골의 생활의 단점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저희 가족이 얻은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1: 네.
0: 긍정적으로 계속 농촌 유학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네. 남편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네. 아빠 보고 싶어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0: 아빠가 네. 생각보다 자주 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너무 좋대요. 여기가 꿈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주.
1: 기회 될 때마다 주말에 이렇게 내려오는군요.
0: 네네네.
1: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농촌 유학을 언제까지 좀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한 계속 연장을 하고 싶다는
0: 아마
1: 마음인가요?
0: 여기서 네, 최대 아마 전남은 5년까지 지원일 거예요.
1: 네.
0: 그래서 5년까지 지원을 받고 5년까지 지원이고 중3까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추후에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0: 네.
1: 유학을 하고 싶다.
0: 네. 네네.
1: 알겠습니다. 이 방송

0: 들으시면서 또 농촌 유학 고민하는 가정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네. 도시의 치열한 삶 밖에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우리 가족만의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참 신기하게도 여기 와서 크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다들 네. 고민을 짧게 하고 오셨어요.
0: 아.
1: 네. 그리고 농촌 예약은 최소 6개월부터 가능하니까 너무 무섭게 뭐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네. 한 학기만 살아볼까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맞아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길게 고민한 분들은 막상 선뜻 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짧게 맞아요. 그래 한 학기 정도면 뭐 괜찮겠다 하면서 그냥 가볍게 내려온 분들이 오히려 더 만족감을 네네. 느끼고 오래 유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우리 강영아 학부모님과 더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1: 아, 네. 저는 SNS에서 이제 지지 마인드로 네 나를 지지하고 당신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청한 곡이 여름 인사라는 곡인데요. 사실 서울에서 여름 하면 좀 습하고 덥고 불쾌지수가 높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 가사 중에 겨울보다 여름이 더 감성적일지 몰라라는 구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장흥의 여름이 딱 그렇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눈도 초록, 산도 초록이고 이제 길가에는 이제 곧 대기롱이 가득 이제 피어날 텐데 정말 푸릇푸릇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원래 여름을 별로 안 좋아했던 저인데 장흥에 오고 나니까 여름이 참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장흥의 푸른 여름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우리 강영아님 말씀도 잘하셔가지고 듣는 내내 장흥의 풍경이 막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장흥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흥 농촌 유학마을의 학부모이신 강영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무진의 여름 인사 보내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아연양 대단한데요. 11

2020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 사연자 이모입니다. 언니랑 같이 식당 가면서 매일 잘 듣고 있답니다. 내게 딸 같은 딸이라 말하는 울 아연이 항상 친구처럼 속 깊은 울 딸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모가 전해주고 싶어요. 신청곡 하나 할게요. 싸이의 챔피언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까 제가 4365번님 아연양 어머니 사연, 아연양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또 같이 일하는 이모가 1120님이 아연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연양은 알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연양을 생각하고 또 마음 쓰고 있다는 걸 두 배, 세 배로 축하 많이 받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싸이의 챔피언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멋진 우리 지역 가수 고용준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0: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목포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포시민주권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안전망 구축, 재정민주주의 실현 등 10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며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협약식을 추진하고 선거 이후에도 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광양시민모임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경선 자격이 박탈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선거가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투표해야 하느냐며 수사기관과 선관위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서 5.18을 모독하는 마케팅을 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5월을 사랑하는 모임은 어제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서 다음 달 17일까지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15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민단체 등과 함께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리 행진도 예고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매우 부적절한 홍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과 국가폭력의 기억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화화되거나 상업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역사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시외 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설 공항버스 노선에는 인천공항과 해남 완도를 잇는 노선, 영암 해남을 잇는 노선이 각각 포함이 돼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서 운영 기간을 제한하고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위반 노선은 노선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면서 광주 전남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부근,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비 예상됩니다. 바람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습도는 95%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500명분의 국수 삶기, 1000명분의 튀김하는 법 아세요? 이 대용량 음식들을 쉬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영양과 맛까지 챙겨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몰려오는 아이들 앞에 내놓는 일. 급식 조리사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숙련된 경험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2: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활기찬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수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신나는 무대도 보는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을 살짝 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배는 라디오도 함께하니까 지금 바로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수에 대한 궁금증 응원의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891번, 우물정 0891번으로 마구마구 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도 응원 문자,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초대 손님들 사랑의 달달한 목소리로 꿀물을 노래하는 남자, 목포 아들 가수 고영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네. 2년, 거의 2년이 넘었죠.
1: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2023년 11월에
2: 네네, 맞습니다.
1: 가수 태연 씨와 함께 오셨으니까.
2: 아, 맞습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고.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사랑의 꿀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고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고용준 씨. 아, 가까이 살고 계셔서 자주 뵈가지고, 방송은 아니지만 자주 뵈가지고 언제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 네, 아마 저희가 있어요. 지난달에도 한번 이렇게 뵀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그쵸. 예, 다른 분들 오셨을 때 늘 이렇게 의리 있게 오셔가지고 또 응원해. 네, 주시고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2: 네네네.
1: 예, 참 그 뭐랄까요,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마당발이라고 하잖아요.
2: 아이고,
1: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루두루 다 친하시고. 아, 다 네네. 잘하시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뭐 지금 뭐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네. 이제 4월, 5월 들어가면서 지역적인 이렇게 행사들이 조금씩 다 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많은 행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곳곳이 이렇게 찾아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씩 행사도 다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렇게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고 재밌게 또 하고 이렇게 오늘 또 오후, 즐거운 오후 2시 또 함께 되게 됐습니다.
1: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또 본인이 이야기하면 또 민망하니까, 오늘 또 하필 출연일이 우리 고용준 씨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1: 야, 생일인데도 네,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봉사 활동까지 아주. 네.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2: 아, 네. 그 제가 봉사를 다니는 게. 네.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1: 어떤 봉사? 노래 봉사 하시는
2: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뭔가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도 하고 이런 봉사인데. 네. 제가 작년에 이런 봉사 단체를 알게 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1: 네.
2: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특히나 트로트도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거기서 저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오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을 받더라고요. 실은 제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네네. 실은 제가

0: 거기 가서 너무너무 큰 힘을 받고 와서 되게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1: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오는군요.
0: 네, 어머님들이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까도 막 아이고 뭐 이렇게 잘생겼니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뭐 하냐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좋은 뜻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감동을 받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고 더 좋아 보이시는데.
0: 감사합니다.
1: 근데 좀 더 약간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0: 네. 실은 제가 그 뭐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약간의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1: 아니 어디가요? 어디가?
0: 어떤 부분이었냐면 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밖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아닌 장소에서 보면 뭐 그런 게 없었긴 한데 카메라에 이렇게 비추다 보면 네. 야, 눈이 너무 조그만하게 나오고 약간 뭔가 눈매가 좀 그러지 않느냐.
1: 눈매가 좀 매섭다?
0: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좀 너무 네. 작다.
1: 카메라가 잘못했네. 카메라가 잘못했어. 네.
0: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또 컴플렉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없을까 해서 이제 주변에 몇몇의 지인분들이 야 그거 이렇게 눈매 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매 교정.
1: 눈매 교정.
0: 네, 이거 뭐 쌍꺼풀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뭐 보통 짝눈들 되게 많으세요. 짝눈인 분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두 네. 눈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교정 그리고 이 눈매가 또렷하게 뭔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또렷하게 그리고 또는 안검하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 처지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처지면서 이 꺼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늦게 보이는 그런
1: 원래는 없었는데
0: 네 이제 그런 게 또 하나씩 아마 오실 거예요. 우리 MC 임사랑 형님도 네. 오시지 않을까.
1: 아 뭐 저는 뭐
0: 워낙에 근데 미남이시라
1: 이미 왔어요. 그런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0: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도 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 잘 됐는데요. 이따가 어떤 병원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거의 한 2년 반 만에 찾아오신 우리 고용준 씨 타이틀곡이 사랑의 꿀물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꿀물이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사랑의 꿀물이라는 곡은요. 지금 현재 콘드레만드레 작곡가님이 직접 작곡해 주신 사랑의 꿀물이라는 곡이고 2020년 12월 4일 뭐 벌써 이제 뭐 6년이 넘었네요. 와 그러고 보니까
1: 와 진짜요?
0: 네, 6년째 사랑의 꿀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네. 혹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 노래가 두 남녀 간의 사랑을 진한 이 꿀물 같다 달다 달디달다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곡을 사랑의 꿀물로 제가 6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곡입니다.
1: 네, 두 남녀 간의 달달한 사랑을 노래했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발표하기 전과 후 부부 사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0: 저희 부부 사이는요.
1: 여전히 꿀물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4년 됐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녁밥을 먹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제 소화도 좀 안 되더라고요.
1: 저녁밥 먹고 같이 운동하러 가십니까?
0: 네, 근데 저희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 네.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뒤에서만 이렇게 지켜보면 네. 참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멋있구나.
1: 로맨틱하시네요.
0: 나도 꼭 저러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손잡고 산책하시고
0: 네,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사랑의 꿀물처럼 직접 실천하고 계시네요.
0: 네네,
1: 얼마나 또 감미롭게 들릴지 기대해 보면서 광고 듣고 와가지고 사랑의 꿀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환인자,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샤브올디, 한국 MSD 캣박시부, 빅토스, 본컴퍼니, 정식품, 환인작, 탄탄방수,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이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TVX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기분 좋은 동행 즐거운 초대석 고용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꿀물.

0: 고영준의 사랑의 꿀물 듣고 왔습니다. 잠시 사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고 나가기 전에 사랑의 꿀물 MR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죠. 네.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목포 출신 멋진 가수 달달한 사랑꾼 가수 고영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꿀물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발효까지 네. 시킬 작정이신가요?
1: 아, 그렇죠. 원래 묵힌 게 좀 이렇게 나중에 그 발효를 하잖아요. 네. 확실하게 진 맛도 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술 담그듯이 네. 꿀물도 푹 담갔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0: 아주 아예 이제 술로 만들어 보시려고.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0: 아, 그건 아니고.
1: 네, 그건 아니고요.
0: 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1: 아, 네네.
0: 예, 사랑의 꿀물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봉사 단체가 또박이 봉사회 맞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또박이 봉사였는데요.
0: 네네.
1: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포에 있는 경로당을 이렇게 실은 여기 회원들이 전부 다 여성 회원분들이세요.
0: 유일한 청일점이에요?
1: 네, 저는 이제
0: 와.
1: 네, 그렇죠.
0: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1: 아니, 그렇게 간 건 아니고 이제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됐어요. 이제 한 지가 벌써 이제 올해 한 8년, 9년, 10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이 봉사 단체가 출범한 지.
1: 네, 간단하게 뭐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본인 이 회원 몇 분, 뭐 열 몇 분 되신 분들께서 뭐 시간이 그날 당일날 되시는 분들은 본인 당일날 2만 원씩을 걷어가지고
0: 네.
1: 2만 원씩 걷어서 그걸로 반찬을 거리를 삽니다.
0: 반찬거리요?
1: 네. 그래서 아침에
0: 네.
1: 한 군데 경로당을 그 전에 선정이 되면
0: 네.
1: 그 경로당에 아침 일찍 가서 반찬을 준비를 해요. 우리 경로당 어르신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반찬들. 뭐 이렇게 과일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공연팀이 있습니다.
0: 아
1: 예, 제가 이제 공연 그 식사 공연팀.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시거든요. 점심 네. 식사하시러
0: 그럼 경로당에서 이제 공연을
1: 그쵸,
0: 하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경로당에 이제 우리가 스피커를 하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
0: 버스킹 하듯이
1: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 이외에 또 승승장구 팀이라고
0: 승승장구요? 장구, 아 장구
1: 장구 치시는 팀이 또 있으세요. 멋지게 이제 춤도 추고 장구도 치시면 우리 어머님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0: 예, 좋아하죠.
1: 그거 끝나고 또 제가 이제 입으로 라이브로 이제 다 흥청 막 이렇게 신나게 다 일어서서 춤 추고
0: 사랑의 꿀물도 부르고 네. 여러 가지 트로트 곡도 부르고
1: 네네네, 그렇게 하고 노래하고 오면 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또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음식 그날 했던 네네. 거 전부 다 정리해서
0: 네.
1: 딱 끝내는 것까지 마무리 짓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봉사 단체가 또박이.
0: 그러니까 오전에 공연하고 점심까지 먹고 다 치우는 것까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경로당에서.
1: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날 하루만큼은 그 해당 경로당은 진짜 그 경로 잔치 그
1: 아, 네.
0: 이상이겠네요.
1: 네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네.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0: 네.
1: 이제 목포의 경로당이 뭐 아까도 제가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0: 네네.
1: 몇 개나 돼요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몇 개라고 들었는데
0: 그렇게 많아요?
1: 아까 들어보니까 132개 그 좀 더 늘어났다 하더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1: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다 하더라. 근데 저희는 월 1회밖에 못 가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와주라. 아유 너무 네.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0: 근데 그게 또 한 바퀴 돌려면
1: 그렇죠
0: 몇 년이 걸릴 텐데
1: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0: 그렇게 되려면 이제 금방 또 그 순번이 돌아오려면 그 또박이 봉사회 회원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1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1: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진짜 좋죠. 네,
0: 해야겠네요.
1: 네네.
0: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이 봉사 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0: 네네.
1: 진짜 그런 생각이 회장님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성분들을 네. 받으세요. 왜냐하면 반찬 준비를
0: 네네네.
1: 그리고 혹시 이제 저 같은 이제 공연 공연
0: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쵸, 남성도 그쵸. 괜찮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성분들 사랑... 되겠습니다. 생일날 또 이렇게 멋진 봉사활동까지 하고 오신 고영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노래 정해 볼 텐데 우리 현진우.

0: 선배의 나불도 연가.
1: 네.
0: 나불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목포분이시니까.
1: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소풍이죠.
0: 배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1: 아니에요.
0: 아니
1: 저희가
0: 아닙니까?
1: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0: 아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1: 네, 버스 타고 나불도에서 이제 뭐 보물찾기 네. 진짜 많이 했었고 저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잖아요.
0: 네네 그래서, 국민학교.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소풍 가면 나불도. 뭐 예전에 뭐 세발 자전거, 공중 자전거 탈 네네. 시절.
0: 아 그런 그 놀이 시설이 있었어요?
1: 네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놀이 시설이 있어요. 지금은 한옥마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놀이 시설이었어요.
0: 그럼 우리적 최고의 그 뭐 유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1: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전부 다 거기로 소풍을 갔다라.
0: 아 그러면 막 목포 인근에 있는 목포 지역 할 뿐만 아니라 목포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 그쪽으로
1: 그렇죠. 모든 학생들은 그리 다 소풍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0: 거기서 또 역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1: 아도 어렸을 때라 막 거기서 막 그림 그리기 대회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뭐 간혹 조금씩 나기도 합니다. 막 친구들이 막 춤추고 막 놀았던 막 그런 장기자랑하고 막 있었던 거. 저는 엄청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진짜 수줍.
0: 진짜요?
1: 저는 수줍음이 엄청 많아가지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거 진짜 못했거든요.
0: 그래요? 진짜요? 믿어도 되는 겁니까?
1: 아,
0: 이렇게 지금 완전 봉사활동까지 다니시면서 노래 잘하시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가 또 이렇게 인생을 바꾼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우리 고영준 씨의 또 추억에 담긴 노래가 되겠네요. 나불도 연가.
1: 네.
0: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노래 청해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4부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89.1 MBC
1: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은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올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달달함을 노래하는 가수 고영준 씨와 즐거운 초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474님, 나불도 연가 너무 잘 부르십니다. 화이트 자켓 너무 멋지시네요. 달달 보이세요. 고영준 가수님, 파이팅!
2: 아,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뻐님, 임사랑 MC님, 고영준 가수님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가수님!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윤세호님, 고영준 가수님 잘생겼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고, 예형 남도방송님께서 영암 행사 끝나고 가는 뒤 라디오에서 나온 곡 많이 듣던 노래라 흥얼거리고 목포로. 아마 지금 시간대가 사랑의 꿀물 노래 네네. 나갈 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양 남도방송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2: 네, 네. 아, 잘 알고 있습니다.
1: 고용준 파이팅 남겨주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병욱님 목포 MBC 파이팅, 아나운서님 가수님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2: 감사합니다.
1: 슈퍼챗도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도 보내주시고 너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준 씨를 잘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준 씨를

0: 많이 접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사랑의 국물 말고 이제 다음 신곡은 도대체 언제 만나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1: 네, 저도 실은 뭐그 다음 곡 후속곡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트렌드 자체가 본인들이 자기의 곡을
0: 작사 작곡?
1: 작사 작곡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요즘 가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래서 혹시 연습하고
1: 그래서
0: 계십니까? 공부하고
1: 저도
0: 계십니까?
1: 네, 공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기의 스타일을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사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노력은 해보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AI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되게 이렇게 가수분들도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뭐 아이디어도 좀더 끌어내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작곡가님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이 좀더또 나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한데 뭐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0: 역시 열심히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독이시군요.
1: 네네.
0: 곡을 만난다는 게 나한테 딱 맞는, 딱
1: 네.
0: 어울리는 곡을 만난다는 게 쉬운 건
1: 아,
0: 아니니까.
1: 네네.
0: 예.
1: 맞습니다. 네,
0: 내가
1: 맞습니다.
0: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대중이
1: 아,
0: 좋아해
1: 그렇죠.
0: 줄까, 뭐
1: 그렇죠.
0: 이런 고민들도 있을
1: 아, 그렇죠.
0: 거고.
1: 맞습니다.
0: 뭐 유명 작곡가가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게
1: 아,
0: 나랑 또
1: 그렇죠.
0: 안 맞으면
1: 그렇죠.
0: 무용지물
1: 그렇죠.
0: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용준 씨는 어떤 트로트 가운데서도 뭐 정통 트롯이 있고 뭐 세미 트롯이 있고 요즘에 뭐락 트롯도 있고 별의별 발라드 트롯도 있고 별의별 트롯이 다 많이 생겼더라고요.
1: 네.
0: 어떤 풍의 트롯이 좀잘 어울리고 잘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0: 네.
1: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 30대 후반에는 이렇게 세미트롯, 뭔가 발랄함과 이렇게 산뜻함을 주는 그런 트로트를 불렀다고 하면 요즘에도 물론 지금 나불도 연가 같은 이런 노래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정통.
0: 정통 트로트.
1: 예전에는 정통 트로트를 저는 실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0: 왜요?
1: 저는 그랬었어요.
0: 그냥 그 느낌 자체가
1: 예.
0: 멜로디나 뭐
1: 네,
0: 리듬
1: 맞아요. 네.
0: 자체가
1: 근데
0: 예.
1: 이제 저도 이제 가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0: 예.
1: 노래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수로서의 노래를 듣다
0: 예.
1: 보니까 아, 진정한 노래가 정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나이가 드셨네,
1: 이제
0: 이제.
1: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0: 이제.
1: 노래를 듣다 보면 아, 너무 아, 이게 진짜 노래구나.
0: 근데 진짜 그 정통 트롯의 맛을 아는 분들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게 진짜 부르기 어렵다고
1: 아,
0: 하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1: 그쵸, 그쵸.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0: 부르는 맛이
1: 네,
0: 있어요.
1: 맛이. 그래서 실은 오늘 뭐 다음 뭐저 오늘 여기 목포 MBC 올때 준비했던 곡들은 제가 뭐 여기 다른 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고
0: 새롭게 시도하는 곡입니까?
1: 새롭게 약간의 이제 이런 느낌의 노래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0: 아니 왜 우리 방송 와서 모험을 하십니까? 농담이에요.
1: 그래서 한번 이런 곡들이 요즘에는 아 노래가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두 곡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연습하는 곡들이라고 보면
1: 네,
0: 됩니까?
1: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연습했던 곡들도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타사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가 너무 좋구나 그냥 그래서 요즘에 좀 배우게 되는
0: 그
1: 곡들이
0: 정통 트로트도 곡들이 굉장히 많고
1: 엄청 많죠.
0: 또 선배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 그쵸, 엄청 많죠.
0: 근데 이제 그분들 다 흡수하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1: 네.
0: 다양하고 다
1: 네.
0: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고용준 씨와 좀 비슷하면서도 또 고용준 씨만의 색깔을 낼수 있는 그런 곡들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요즘에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신 곡들 말고 뭐
1: 네네네.
0: 요즘에 즐겨 듣고 좀 연습해 보려고 하는 정통 트로트 곡들 어떤 곡이 있습니까? 누구의 어떤 곡들?
1: 요즘에 자주 듣는 곡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디션의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오디션 이런 듣는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듣는 곡들은 뭐 진성 우리 선배님의 뭐 채석강. 채석강. 예전 오래된 곡입니다. 그래도 많이 불렀었던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1: 그죠. 아주 오래됐지만은 뭐 조항조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또 나훈아 선생님 노래 뭐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무슨 세월이지?
1: 무슨 세월?
0: 네, 그 있는데 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아 제목에 세월이 들어가요?
0: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도 너무 요즘에는 좋아하고.
1: 가는 세월 아니냐고.
0: 가는 세월
1: 제보를
0: 아니고요.
1: 해주셨습니다.
0: 무심한
1: 세월?
0: 네, 무심 세월이네요.
1: 무심 세월.
0: 네, 무심 세월입니다. 무심 세월. 네, 무심 세월인데.
1: 어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진성, 조항조, 나훈아 이렇게 세 분이잖아요.
0: 아니요, 또 있어요. 남진 선생님 노래.
1: 남진 거 다 색깔이 달라요.
0: 아, 색깔이 틀립니다.
1: 네, 완전 다 다르잖아요.
0: 아, 네, 틀려요.
1: 어떻게 이걸
0: 거기에도 또 남진 선생님은 완전 또 색깔이 틀려요.
1: 네, 어떻게 소화하세요 그러면?
0: 근데 네. 재밌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노래 그 남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를 때 왠지 그 기분이 뭔가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뭐 재즈 뭐 이런 풍 뭔가
1: 블루스?
0: 네네 이런 느낌의
1: 끈적끈적?
0: 네 그런 걸 주고 그런 네. 걸 주고 네. 나훈아 선생님 같은 노래 같은 경우에 들으면 네. 아 진짜 진한 이런 진짜 진국의 노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조항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미 트롯인데 뭔가 이렇게 그 멋진 뭐 트발?
1: 트로트 발라드
0: 네네, 어. 이런 느낌 네. 진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진한 국물이라는 곰탕 한 그릇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어. 다 노래 부를 때 보면 좀 약간 색깔들이 다 틀리긴 하거든요
1: 예.
0: 그분 선배님 따라 맛이 있어가지고
1: 그러면 그 선배들의 그 포인트를 좀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고용준화 시켜서
0: 아 그런 예 그죠 다 그냥 부르면 예. 아 고용준이구나
1: 아니 뭐 그 흉내 내면 그건 아, 의미가
0: 네네네.
1: 의미가 없고
0: 아,
1: 그러니까 모든 좋은 노래들은 이제 내화 시켜야 되잖아요
0: 아 네네 네, 맞습니다
1: 내꺼화 시켜야 되니까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의미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곡들 가운데 두 곡이나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오늘 고영준 씨가 두 곡이나 가지고 오셨으니까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그 곡 가운데 진성 선배 채석강 부안 격포
0: 네,
1: 쪽에
0: 맞습니다.
1: 가면 채석강이 네. 있습니다. 저도 소풍을 아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0: 아 채석강으로요?
1: 네. 부안 채석강으로. 할머니 댁이 부안이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갔었는데 또 채석강 다녀왔던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그 추억들이 조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영준 씨가 이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0: 아 이 노래 우리 진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진한 곰탕의 느낌이 있거든요.
1: 곰탕의 느낌.
0: 네네. 네. 저는 또 좀 특이하게 약간 네. 꺾는 부분이 약간 저는 네. 주변 분들도 그러세요. 네. 고영준 가수님 꺾기가 참 특이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네. 좀 남다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포인트지 않을까. 뭔가 네. 꺾기 이런 게 약간 포인트지 않을까.
1: 목소리 톤에
0: 네. 네. 네.
1: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고영준 씨가 준비한 세 번째 노래 진성 원곡의 채석강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최석광이 대답하겠는데요. 네. 아,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겠어요.
1: 아, 제가 MR이 네. 제가 준비했던 MR이 아니고 제가 다른 걸 MR을 작가님한테 드렸나 봐요. 아,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아, 했습니다.
0: 아, 그랬나요? 네. 아, 못 느꼈습니다. 예. 아,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냥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예. 괜히 말씀하셨네요. 아, 대답하는 최석광이었습니다. 고용준 씨의 노래 만나봤고요. 1152님께서 목포에는 이난영 가수님과 남진 가수님, 숨은 보석 같은 가수님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우리 고용준 가수님도 승승장구 응원합니다. 파이팅! 남겨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내로라하는 우리 목포 출신의 어마어마한 선배들과 또
1: 아, 네네.
0: 어깨를 나란히 하셨습니다. 이야.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지시겠네요.
1: 아, 자부심, 그쵸. 자부심 하나는 네. 네, 대단하시죠. 아,
0: 그럼요, 그럼요.
1: 뭐 목포의 대선배는 워낙에 또 유명하신 네. 선배님 많으시니까.
0: 네. 자, 그리고 3151번님께서는 아까 나불도연가 들으시고 네네. 참 달달하게 잘 부르시네요. 강진 마량 놀토 마당에 오셔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뵙길 원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아, 네네. 네. 뭐 가본 적은 있었는데 제가 거기 많이 갔었어. 세 번인가 간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또 김현진 작사가님 또 작곡도 하시고 작사가님
0: 네, 계시잖아요. 노래 강사님. 네. 네.
1: 또 뭐 방송 듣고 오시면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0: 네. 매주 토요일마다 그 네, 토요 음악회가 네, 마량에서 있으니까요. 관계자분들. 또 우리 고용준 씨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달달함 전문이니까요. 아까 그 특유의 꺾기와 톤에 네.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잖아요.
1: 네, 어떠셨어요?
0: 아니 톤을 그 꺾기를 못 따라하겠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꺾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원곡자와의 꺾기도 좀 다른 거죠?
1: 네, 다릅니다. 네. 이제 그 제가 노래를 배울 때 네. 물론 이제 우리 원곡자 노래, 뭐 우리 진성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듣는 건 당연하고요. 네. 듣고 나서 그 스타일을 따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뭐 그렇다시피 본인만의 스타일, 그냥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스타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음을 그 음역대에서 네. 허용하는 그냥 자유로운 애드리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꺾기를?
1: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간혹 이제 높으신 이제 선배님들이 네. 너무

0: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1: 높은 선배들이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0: 그쵸. 약간 너무 오버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1: 아, 꺾게 할 때.
0: 네네, 꺾게 할 때.
1: 너무 심하게 꺾는다.
0: 아니, 그것보다는 싸가지 없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 오래되지 않은 가수인데 오래된 가수처럼.
1: 아, 담백하게 안
0: 부르고. 그쵸.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그니까 노래를 정확하게 이렇게 담백한 표현, 담백하게 불러야 내야 되는데 신인은 신인답게 이렇게 뭔가 담백한 표현.
1: 네, 너무 애드립을 써가지고 이렇게 꺾기를 많이 한다.
0: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조미료 쳐주는 게 좋아요. 너무. 근데 뭐 이렇게 트로트 뭐 이렇게 오디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막 엄청 이렇게 늘어뜨려서 노래하는 가수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1: 그걸 똑같이 한다면 이제 그 자기만의 색깔이 안 나오니까.
0: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은 당연히 귀담아 듣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생각해서 노래를 부른 편이고 대신에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이렇게 약간 꺾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과유불급이니까요.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적당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지만 나는 따라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달달보이스 고용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화의 한계를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6: 네, 목포 출신 멋진 가수 고용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꿈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야기 듣고 또 멋진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 꼭 해야 되는데 못하신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미처 못 물어봐,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 하는 것들도 좋으니까요.
7: 아니요, 좋으니까. 오늘 뭐 다 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아니,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다만 뭐 있다고 하면 예, 예. 저희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6: 뭐가요?
7: 여기 온 지가 MBC
6: 아, 이사한 라디오. 지가?
7: 아니 목포 예. MBC 초대석에 온 지가
6: 아 고용준 씨가 온 지가 네. 2년 반 만에 오셨죠.
7: 네. 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불러줘야 되잖아.
6: 아, 예, 예, 알겠습니다.
7: 아, 제가 오늘 갈 때 차 안 봐보느라 알고 가야겠다.
6: 예, 예,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너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0: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즐거운 오후 2시에서 우리 임사랑 MC님과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비도 목포에는 좀 많이 왔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 빗길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안전 운전들 하시고요. 또 요즘에 밤낮으로 또 많이 한참 더웠다가 네. 요즘에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저녁에 좀 쌀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이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0: 네.
1: 목포 MBC 가요센터가 구독자 수가 네. 지금 한 84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0: 지금 정확하게 86만.
1: 86만인가요?
0: 네네.
1: 그래서 14만 명을 더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빠르게 목포 MBC 가요센터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생각도 못했는데.
1: 100만 가자!
0: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목포 MBC 가요센터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고영준 TV도 많이 가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아쉽지만 오늘 고영준 씨가 준비한 조항조 원곡의 남자란 이유로 박수를 청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고영준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라디오로 사랑의 꿈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가수니까요. 더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즐거운 오후 2시도 응원하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0: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직원의 성과급 협의를 위해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노사 협의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속회했지만 잠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 3권은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몇몇 사람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노조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치폭행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발언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제 낮 11시쯤 제주 서귀표 표선면의 카트장에서 9살 남자 어린이가 레저용 레이싱 카트를 타다 혀를 크게 다쳤습니다. 카트는 이탈방지용 타이어와 충돌했는데 충격으로 어린이가 혀를 깨물면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6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0: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2: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3: 아, 천식 씨가 아주 반가워할 만한 곤충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해요.
3: 하하, 네. 과연 그럴까요? 술을 마실 수 있는 곤충이에요.
2: 어, 누구죠?
3: 벌.
2: 예?
3: 깜짝 놀랐죠. 벌도 네. 인간처럼 취할 수 있대요.
2: 에이.
3: 아, 진짜. 인간이 술에 취한 것처럼 벌도 에탄올의 영향을 받는데요.
2: 어?
3: 그 꽃꿀 속에 당분이 효모랑 만나서 에탄올로 변하잖아요.
2: 아, 그래요?
3: 그게 벌한테는 일종의 술이 되는 거래요.
2: 그럼 한마디로 발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꽃꿀이 발효되기 쉬울 때는 언제입니까?
3: 비가 많이 오거나 네. 습도가 높은 날.
2: 아, 그러면 벌들이 그걸 먹고서 취하는 거예요?
3: 그렇죠.
2: 그러면 취하면 어떻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3: 그렇죠.
2: 우와.
3: 난 이제 지쳤어요, 생벌.
2: 넌 일벌인데.
3: 근데 술에 취한 벌들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네. 또 만취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머 세상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다리만 꿈틀거린데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네.
2: 어, 비슷하다. 아 근데 그래도 저는 집에 잘 찾아가는 편인데 얘네는 어때요?
3: 벌은 집 찾아가는 벌도 있고 못 가는 벌도 있대요. 어, 각양각색. 못 가는 거는 술에 취하니까 방향 감각이 흐려져서 그런 거라니까. 문정식 씨, 뭐 별 네. 차이 없잖아요.
2: 그렇죠. 좀 시간이
3: 벌이 되어 가고 있잖아.
2: 네.
3: 혹은 또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네.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네.
2: 얘 음주네. 음주비행이네. 어. 큰일 나 얘네.
3: 그러니까 벌들끼리 음주난데 괜찮아. 나 이거 떨어지는 거야.
2: 언제면 제가 건물을 해야겠네. 얘네를.
3: 민담과 만담 사이 만취한 네. 벌 버전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2: 어, 그래 신기하네. 그죠? 어.
3: 근데 진짜 완전 대박으로 신기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2: 네.
3: 진짜 만취해서 벌이 집에 어떻게 가잖아?
2: 네네.
3: 쫓겨난대요.
2: 오, 사람들하고 똑같네. 네, 누구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여왕벌?
3: 아니 아니. 벌집 입구를 지키는 경비벌들이 네. 만취된 벌은 아예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한대요.
2: 진짜로?
3: 왜냐하면 저장고에 있는 꿀이 오염될까 봐. 와
2: 그렇구나.
3: 너무 소름돋지 않아요? 문천식 씨 또 술 좀 요령 있게 마시는 법 알잖아요.
2: 깨고 들어가야죠.
3: 어, 그러니까 취할지도 모를 벌들한테 인간으로서 어. 에, 애주가로 조언 좀 해줘요.
2: 사우나 좀 갔다가 얘들아.
3: 벌이? 어. 머리.
2: 사우나가서 한 시간만, 두 시간만 이렇게 쉬었다 들어가.
3: 그러면 사우나 대신 네. 그 인근에 강 같은 거 보일 거 아니야.
2: 그렇죠, 그렇죠.
3: 몸 좀 담궜다가.
2: 그래, 물가 같은 데 가서 좀 네. 쉬다 가야 돼.
3: 간 좀 해독하고. 아, 진짜 웃긴다. 너무 벌이 남 같지 않다. 쫓겨나는 건 안 가는 거 대박이다.
2: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3: 음주비행 네. 위험하고.
2: 어, 인간 사이랑 비슷하네.
3: 여러분. 네. 날개가 있는 벌들도 음주비행은 다친답니다.
2: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3: 참고하십시오.
2: 네, 바이브들의 첫 곡입니다.
3: 술이야.

0: 네, 5월 20일 첫 곡으로 바이브의 수리아 듣고 오셨고요.
1: 오늘이 세계 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1: 벌을 공부하고 또 그 가치를 알리려고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꿀벌 없어지면 우리는 못 살거든요.
0: 그렇다면서요? 네. 예.
1: 뭐 일단 꽃들이 수정이 안 돼.
0: 맞네.
1: 그럼 열매도 못 맺혀.
0: 맞아요. 네, 꽃도 안 생태계 무너질 거고, 그죠?
1: 생태계 완전 무너지죠. 아, 꿀 우리가 요새 사실 되게 예전에도 귀했지만 점점 더 귀해진다고 하잖아요.
0: 네.
1: 양봉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래도 꿀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요즘 꿀을 그릭 요거트에 타가지고
0: 요거트에? 네. 오, 맛있죠.
1: 너무 맛있어요.
0: 저는 애들하고 먹을 때 아이스크림에다가 조금만 뿌려서 먹었는데
1: 아이스크림에...
0: 맛있더라고요.
1: 아, 이왕 뿌리는 거 많이 뿌려 그냥. 근데 꿀도 네. 혈당 올라가나?
0: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1: 그냥 설탕보단 덜한데 그래도 꿀도 그쵸, 당분이니까 그쵸. 올라는 네. 가겠죠.
0: 예.
1: 작작 뿌려야겠네. 자, 오늘 아, 말자 할매 김영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죠.
1: 할매 할배 상담소. 진짜 꿀이죠.
0: 네.
1: 예, 지라 씨의 꿀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상담소.
0: 그렇습니다.
1: 3부에 시작합니다.
0: 그리고 법률 상담은요. 이분한테 하면 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지라 씨 법률사무소 문혜인정 4부에 함께할게요.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한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촘촘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8: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7: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8: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7: 저희가
9: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이제부터 귀 쫑긋 눈은 번쩍.
8: 제목 엄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경상북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7: 네.
8: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리고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아, 두 분이 울엄마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는 엄마가 문자로 주소 하나를 보내셨어요.
8: 딸, 여기로 와.
12: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 가봤죠. 그랬더니 웬 예식장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누구 결혼한대요?
8: 너.
12: 나?
8: 응.
12: 내가 무슨 말이야, 엄마?
8: 여기 위치도 괜찮고 얼마 전에 오픈해가지고 할인도 다 많이 해준대. 견적 한번 내보자. 할인 얼마나 해줄라나? 어? 가보자, 빨리.
12: 참고로 여러분, 저는 남친도 없어요.
8: 당장은 없어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야. 안 갈 거야? 평생 안 갈 거야?
12: 아니, 엄마야.
8: 야, 요즘 1년 전에 안 잡으면 식장도 없대. 내 주변 난리야, 다. 너 그럼 몇 살이야? 마흔이야.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12: 아,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언제 생길 줄 알고 무슨 식장을 예약을 해.
8: 아, 됐어. 빠르면 오래 가는 거고. 아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없어 보이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가면 좋겠다. 닥쳐서 하려면 힘들어, 너 이거.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따라와, 얼뜬. 빨리.
12: 엄마 좀. 말리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는 예식장 직원에게 야무지게 부르셨어요.
8: 여기 식사는 그 뷔페 맞죠?
13: 아, 예, 그렇습니다. 하객 수에 따라서 할인 적용률이 좀 다른데요.
8: 아니, 우린 소소하게 할 거예요. 양가. 네? 한 100명씩 합의 한 200명.
13: 아, 예.
8: 할인 좀 많이 해줘. 내가 부녀회장이야. 내가 소문 여기저기 많이 낼게. 나 입사.
13: 아, 예. 저 패키지로 하시면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뭐 사회나 축가 그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시장에서 다 맞춤으로 하시면 뷔페 할인이 좀 더 되고요.
8: 그렇군. 예, 너 축가 불러줄 사람 있어?
12: 남친도 없는데 제가 축가 불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 없어?
12: 엄마 잠깐. 아, 그만하고 나오셔.
8: 왜?
12: 여기 이분들 바쁘셔 지금.
8: 아니, 얘 결혼하는데 너 이 정도를 기본이야. 이것도 못 물어봐?
13: 아, 어머님 말씀 맞습니다. 그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으셨나요?
8: 아직 안 잡았어요.
13: 아예 아직 날짜 못 받으셨군요. 그 사주 따질 게 많으시죠. 예, 그래도 뭐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8: 생기는 대로.
13: 뭐가 생기? 아기가 생기면?
8: 아니, 신랑감.
13: 예?
8: 아직 남친이 없어요.
13: 예?
8: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친구 중에 총각 없나? 아니, 우리 애가 마흔이거든. 나이 마흔에는. 예. 생기기만 해봐. 그럼 금방 가지.
13: 예.
8: 얘가 돈도 착실하게 꽤 모았어.
12: 엄마 좀 나와줘.
8: 왜 그래?
12: 죄송해요.
8: 얘 왜? 나도 궁금한 거 많은데.
12: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엄마 팔을 잡고서는 막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전단지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8: 골라봐.
12: 아, 이건 또 뭔데?
8: 신혼집 전단지.
12: 어?
8: 얘 결혼하면 나가 살아야지. 너 신랑이 처가살이 할 것도 아닌데.
12: 엄마, 내가

0: 현장이 없잖아. 환각이 보이는 거 뭐야.
1: 미친 거 아니야.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야, 여기 아파트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준비를 해놔야지. 청약 넣어놔야지. 아... 24평이면 딱 되지. 신혼평이 여기 평수가 24평이 딱
0: 좋아. 돈도 없는데 무슨 청약을 해.
1: 아니, 신혼부부는 가산점이 많이 붙는 데잖아. 그럼 이자도 싸지고. 어? 아, 이거서 변기에 앉아 힘을 좋아 똥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어?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다 길이 나와.
0: 아니, 최소한 남자도 있어야 길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그죠? 엄마, 잠깐만. 정 차려봐.
1: 뭐?
0: 내가 남자가 없다고요.
1: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정하려면 뭐가 있어? 너 허둥대느라고 다 이상하고 막 흐지부지 되고 막 이래.
0: 아, 왜 저러실까, 어? 정말?
1: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름을 지어놨어.
0: 무슨 이름?
1: 아니, 내 첫 손주.
0: 어?
1: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지어놨거든. 봐봐, 들어봐. 하나는 은우. 하나는 나은이. 은자 돌림. 어때? 여보, 은우, 나은이 어때? 불러봐. 어?
2: 은우야.
1: 그렇지.
2: 나은아.
1: 어이구, 좋다. 어,
2: 둘 다 괜찮네.
1: 좋아.
2: 잠깐만, 그러면 말이야, 그 설날에 세뱃돈은 얼마를 줘야 돼?
1: 에이, 애들이 어린데 뭘 돈을 줘. 어? 그냥 은우, 나은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부어. 요새는 다 그렇게 해.
2: 아, 그거 괜찮네, 여보.
1: 만기 몇 년으로 해?
3: 아, 좀.
1: 왜 저래? 너희는 지지배야. 행여라도 애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진짜 애 깜짝 놀래. 너 엄마가 돼가지고 그럼 돼 안 돼?
0: 하, 그렇게 제 상황과는 별개로 엄마 아버지 머리 속에서 저는 이미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애도 낳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행여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드라마가 나오면 엄마는 막 혀를 차가면서 말씀하셨어요.
1: 아니, 다 큰 자식 결혼한다는데 반대를 왜 반대를. 아유, 야 정희야, 네 인생 네 거야. 엄마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야. 절대 반대 안 해. 어, 걱정하지 마.
2: 그럼 우리는 너의 선택을 믿는다.
1: 그치?
2: 아,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을 해요.
1: 그럼 아니, 자식 인생인데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모가 그냥 결혼해.
3: 남자가 없다고 누구라고 하는데.
1: 아, 저 승질머리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
3: 진짜.
1: 예, 너 그럼 남자 안 좋아해. 엄마처럼 이렇게 교양 있게 이렇게 톤을 딱 다운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3: 안 좋아할 남자가 없다고요.
1: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얘 너 뭐야 너? 어머, 집에 좋아할 남자는 있다는 거네. 어머, 여보, 얘 누구 있나 봐.
3: 아예 없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1: 어머, 저놈 집에 눈 지금 뒤집혔어. 희번덕거리고 저거
0: 엄마 진짜
1: 저거 있는 거지?
0: 나한테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나를 그렇게 보내보고 싶어 진짜?
1: 뭐?
0: 내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야? 나 귀찮아? 대답해 보시라고요.
1: 솔직히 말해도 돼?
0: 맞아요. 솔직히 진짜 말랑이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귀찮아요?
1: 귀찮아. 걸리적거려.
0: 어? 엄마.
1: 솔직히 말하라며.
0: 그날 저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있어서 엄마 아빠 적적하지도 않고 사람 사는 집 같다. 나는 효도하는 딸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딸한테 걸리적거린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떠밀려서 아무하고나 결혼했다가 막 남편이 바람 피고 속썩이고 그래서 어? 그럼 어떡하라고 막 그래.
1: 어머. 야, 그 자식 어딨어? 아주 내 눈에 걸리기만 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고 와. 김서방 어딨어? 그지 여보?
2: 그럼. 네 눈에 눈물 나게만 그때는 살고 뭐가 없는 거야?
1: 없는 거야.
2: 어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상처를 주나?
1: 그럼. 세상에. 아유, 이놈 미치지 왜 이 철딱선이. 어? 엄마 아빠가 어? 너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어? 엄마 아빠 죽으면 너 혼자 남으니까 그게 어? 내가 가여워가지고 누구라도 옆에서 너를 지켜줬으면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0: 엄마는 왜 사람이 자꾸 울려?
1: 야, 잠깐 지켜봐봐.
0: 왜요?
1: 홈쇼핑에 이불 떴다.
4: 무채까지
1: 신혼이불로 좋다는데.
4: 무채요.
1: 예, 저 아이보리 어떠니? 저거 꽃무늬는
0: 신혼방에서.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나이 마흔에 결혼 좀 안 한 게 죄예요? 유승 교수님 말씀처럼 독립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 심심하면 어떡해요? 그죠? 왜 아무도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섣불리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정희님,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1: 이 정도면 어딘가 사위가 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옷방에 계실 거. 옷방 뒤져봐. 잘 뒤져봐. 나올 거야 거기.
0: 그러니까.
1: 예, 다용도실 뒤져봐.
0: 어머님이 뭘 봐두셨나도.
1: 사위가 있을 거. 누구랑 이거는 지금 영혼 결혼식에도 한 거야 지금.
0: 아유, 웃기라는데. 아.
1: 근데 이렇게 막 떠밀듯이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막상 결혼식 다 치르고 따님 없잖아. 빈방에서 광광 우셔요. 허전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없다는 거.

0: 네. 네.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1: 어머님 뭐 미워하고 모시고 하여튼 없대요, 어머님.
0: 아유, 내가 걸리기만 해봐, 이놈 자식아.
1: 걸리고
0: 어디 뭐, 바람을 펴치가.
1: 뭐 없대요, 어? 어머님. 걸릴 게 없대요.
0: 베이시스의 노래로 예, 저의 마음을 예, 대변합니다. 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0: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4: 오,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람 또 얻을 수 있다!
3: 웃음 편지!
4: 타임머신 슛슛슛!
3: 지라시 웃음 창고에 듬뿍 쌓여있는 보물을 꺼내보는 시간이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로울 것이고 다시 듣는 분들은 아 이거 기억나요 진짜 웃겼어 하면서 다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3: 자 먼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5: 어, 오랜만입니다. 예, 구리구리 너구리 용사예요.
3: 톤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5: 아니,
3: 괜찮겠어요?
5: 웃음 편지 타임머신은 과거 방송된 웃음 편지 사연 중에 한참 지나도 재밌는 사연만 엄선해서 다시 들려드려요. 웃기만 하면 되니까. 난 5톤만 받으면 되는 거고. 김PD 오늘 출연료 잊지 말고 보내줘요. 3.3% 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변경장이 기차에서 떨어진 게 강변역 근처라고. 나도 변경장이 빚이 있어. 어? 내가 괜한 말.
3: 살에 걸렸어. 아슬아슬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뽑힌 웃음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2023년 5월 9일에 소개됐고요. 서울에서 현미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도 울고 갈!
3: 와우! 와우! 술 취한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였어요.
2: 이게 뭐였더라?
3: 그 왜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물건 주우시고 또 주우시고. 이제 아마 듣다 보면은 문채식 씨가 네. 자기랑 싱크로율이 높아서 기억 날 거예요.
2: 그래요.
3: 아,
2: 저희 나름대로 9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얘기가 많아져가지고죠.
3: 그럼요. 예.
2: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3: 감을게요.
7: 네. 써니 엉니 천식님 반갑습니다.
8: 네네.
7: 엉니예요 저는. 날마다 두 분 케미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두 분이 제 사연도 읽어주시면 웃음과 감동이 만 배는 커질 것 같아 용기내어 적어보아요.
8: 아, 고맙습니다.
7: 먼저 저희 가족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고만고만한 살림에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으며 딸만 넷이고 그중 저는 둘째 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빠는 술을 참 많이 드셨는데요.
9: 크으, 술이 달라. 인생이 쓰단 얘기지.
7: 그 당시엔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나 원망도 했는데 에휴, 저도 나이란 걸 먹어보니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직업이 힘든 일이라 몸의 고단함을 잊으려고 드셨겠구나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저희 아빠는 음주 전후가 확실히 다른 분이셨는데요. 네. 음주 전에는 통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술을 드신 음주 후에는 또 다른 아빠가 나타나시니까 그게 이제 히트인 거죠.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9: 아, 저 우리 딸들 다 나와봐.
7: 네.
9: 언니는 왜 안 나와?
7: 나왔어요.
9: 그래, 일단 저 이 아이스크림 받고.
7: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9: 아빠에게 다 끝나면... 그때 먹어라.
7: 네.
9: 그래.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7: 네.
9: 부모님 말씀 잘 듣고.
7: 네.
9: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7: 네.
9: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7: 네.
9: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네. 많이 읽고.
7: 네.
9: 그렇지? 응.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효도를 해 형제들끼리는 싸움.
7: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저희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그날도 양껏 음주를 하시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자전거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전거를

0: 세우신 아빠는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마당에 서 계셨는데요.
1: 소영아! 소영아!
0: 네?
1: 마루에 앉아봐라.
0: 생소한 이 상황에 엄마와 저 그리고 언니가 마루에 앉았어요. 아빠는 언니한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자전거 뒷자리에서 연장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신문지에 둘둘 쌓인 무언가를 들고 마루로 올라오셨어요.
1: 우리 큰딸이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빠가 변변한 선물도 못했네. 자, 받아라.
0: 이게 뭔데요?
1: 너도 이제 저 여학생이 됐으니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0: 우리 가족의 시선은 그 신문지 뭉치에 고정됐고 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문지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1: 천천히 뜯어봐봐.
0: 아버지, 이게 뭔데요? 혹시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거울이에요?
1: 헤헤, 맞아. 거울이다.
0: 와, 신난다.
1: 그렇게 좋으냐?
0: 네. 다 뜯었다. 아버지.
1: 어때? 마음에 들어?
0: 이게 뭐예요?
1: 왜? 이거 어렵게 구한 거야?
0: 아버지가 가져오신 그건 자동차 사이드미러였어요. 마치 밭에서 갓 뽑은 당근뿌리처럼 빨강 초록 전기선들이 짧게 삐죽삐죽 나와있는 그 목 부러진 자동차 사이드미러.
1: 너도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거울 하나쯤은 가방에 지니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0: 사이드미러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1: 눈서가, 이거 내 패치장 가서 어렵게 구한 거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 써있지?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뜬다. 얼굴 너무 들이밀면서 보지 말고.
0: 많이 당황하신 엄마는 역시 큰딸 생각하는 건 아빠밖에 없다며 다급하게 수습하시고는 아빠를 안방으로 끌고 가셨는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2: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 딸 선물로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갖다 준 오빠가 어딨어.
0: 언니와 저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방 한가운데 놓고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눈을 껌뻑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였죠. 그날도 음주를 하시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마당에 세우신 아빠가 이번에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 명아! 명아!
0: 네.
1: 너는 이제 저 중학생 됐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그러려면 방도 시커내야 될 거다.
0: 맞아요. 언니랑 같이 쓰니까 더 더워요.
1: 그래, 그럴 거야. 자, 풀어봐.
0: 그날도 아빠는 선물을 신문지에 싸우셨는데 부피가 제법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1: 으쌰.
0: 우와, 되게 크다. 이거 뭐예요?
1: 이거 선풍기다.
0: 와싸,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커요?
1: 없어용.
0: 이게 뭐야? 음복을 하시면 유독 자식 생각이 많이 나셨는지 집에 오시는 길에 뭐라도 하나씩 꼭 들고 오셨던 아빠.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에게 입학 선물로 사이드 미러를 받았던 큰 언니는 50대 초반이 됐고 저는 40대 후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내 아이를 먹이고 입히신 우리 부모님도 이제 80이 거의 다 돼가세요. 아빠는 50 후반에 위 내시경 검사하시고 경고를 받으신 후 단칼에 술을 끊으셔서 제가 어른이 된 후에는 술에 취해 뭔가를 들고 오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가끔은 그 시절 술에 취해 해맑게 웃으시던 아빠 얼굴이 그립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 지금처럼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3: 열심히 했네, 정선희 씨랑 저랑. 거의 뭐 요들송을 불렀는데요.
4: 되게 불태웠어요.
3: 문자도 많이 왔었습니다. 김규리님. 크크크크, 써니 언니. 진짜로 강풍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다. 이불하는 건 다 잘한다, 써니 언니.
4: 그럼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스위스 가서 요들을 배워올 수도 있어요. 1120님. 아니, 사이드미러에 업소용 선풍기까지 너무 웃기네. 근데 다 듣고 나니까 괜히 찡. 귀여운 아버지세요. 왜 아버지 가족들 왜 표현 못하시는 분일수록 약주 한잔 하시면 로망이 살아나서 되게 낭만적인 선물 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그게 받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3: 그 받는 사람 취향 저격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4: 어렵죠.
3: 4726님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면 그렇게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오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평소에나 그렇게 착하게 살으라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4: 아니 주사가 이런 거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 친화적인 주사 아니에요?
3: 예, 쓸만한 물건이면 괜찮은데 이제 예. 그쵸. 예.
4: 플로깅.
3: 아, 우리 집이 쓰레기장이 되니까 안 되죠. 예.
4: 그래 보면은 왜 항상 왜 좀 기인들 특이한 분들은 배우자분들 표정이 어두워요.
3: 맞아요.
4: 인터뷰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나 막 이런 거 볼 네. 때도 뭘 모으시는 분들이나 취미를 가지고 계신 아버님들 옆에 계신 어머님들은
3: 그쵸.
4: 말수가 적어.
3: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4: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자의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물건을 주우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사이드미러 다음으로 가져온 업소용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냉장고, 2번 선풍기, 3번 식용유.
3: 아 그래서 바람이 불군요 아까 그죠?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레드애플의 노래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의 아버지가 가져온 업소용 이것 정답은요?
1: 2번 선풍기였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음 친구 누구냐고요? It's you! 바로 당신입니다.
1: 찌를 뻔했어 손가락이.
0: 여러분이에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와 짧은데 이거 대박 웃기다 하는 사연은

0: 요 소재 공모 게시판에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1: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죠? 월간 베스트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0: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릴까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야.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강호 온라인.
12: 열혈강호 온라인.
1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4: 아하.
1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정사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귀한 문자들 좀 더 볼게요. 5703님. 아, 저는 제빵사입니다. 나이는 50세. 25년째 빵을 굽고 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지라 씨가 저랑 웃음 코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7: 오, 제빵사.
6: 아, 평생의 참... 절반을 빵과 함께 하셨네요.
7: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네. 먹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6: 그렇죠, 그렇죠.
7: 거기 우리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6: 아, 진짜 매일 들어오신다고 하니.
7: 이 소중한 작업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6: 고맙습니다.
7: 왜냐하면 사실 음식 만들 때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영양이 안 갈 수가 없대요.
6: 아, 아무래도 그렇죠.
7: 그렇대요, 진짜.
6: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7: 손맛이라는 게 있대요.
6: 예쁘고 맛있는 빵이 나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7: 너무 감사해요. 아, 빵 땡긴다. 3570님, 학교 갔다 온 딸은 운동하자 하고 아들은 컴퓨터 게임 삼매경.

0: 와이프는 카페 가자 하고 모처럼 쉬는 날인 저는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네 명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조율해야 하죠? 아니 조율에 앞서 아버지 굉장히 축복받은 분 아니에요?
1: 왜요?
0: 뭘 하자고 아빠한테 원하는 게 그렇잖아요.
1: 아이 당연히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네.
0: 이 정도 되면은 왜 카페 가자고 권유해주는 부인도 되게 신선하고
1: 딸도 운동하자고 그죠? 되게 아빠 배드민턴 치자 이러는 건데 얼마나 이뻐요.
0: 아빠 인기쟁이야 지금.
1: 그러나 아빠는 체력이 없지.
0: 아하 네. 다 가질 순 없구나.
1: 그렇죠.
0: 3570님 그래도 뭔가 예, 조율을 해서 아들은 일단 혼자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1: 네, 그럼 내비두고요. 아버님 오전에 좀 쉬셨으니까 오후에 잠깐 따님하고 놀아주시고 아들분이랑 카페도 한번 가셔야죠.
0: 운동하는 거를 찍어준다 하세요. 같이 운동하는 거 힘드니까 멀리서 뛰고 있으면 아빠 동영상으로 찍어준다.
1: 거짓말을 해야 되나? 50견이 오셨다고?
0: 카페는 앉아있는 건데 힘이 없으니까 일단.
1: 그럼 딸 꼬셔서 엄마랑 셋이 카페 가자고 해요.
0: 인기쟁이. 네. 아빠 인기쟁이 진짜. 7057님. 네. 어제 아침에 별일도 아닌 걸로 신랑이랑 말다툼하고 그걸로 신랑이 1박 2일 부산 출장을 가버렸어요.
1: 싸운 채로요?
0: 네. 그리고 저는 싸운 것도 다 까먹었는데 신랑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네요. 제가 이긴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보기에 겨우셔. 에이. 뭐가 중요해요 뭐가.
1: 이기고 지기고 어딨어요 부부인데.
0: 아니 근데 참 지나고 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한데도 그렇게 혼자 좀 이겨보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은 있잖아요 다들.
1: 그렇죠 그렇죠.
0: 약간 기선제압. 에이. 의미 없어요.
1: 저는 사과 잘해요. 그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럼요. 나는 반성해야 돼. 반성주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 이렇게 저렇게 늘 한.
0: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 진짜.
1: 아 진짜 반성하는데.
0: 반성하는 양에 비해서 용서를 진짜 많이 못 받는 이유가.
1: 아니 반성주 마시면서 진짜 성찰해요 저는.
0: 아 진짜.
1: 저를 돌아봅니다.
0: 아직 용서 못 받았죠.
1: 예예. 예.
0: 난 알겠는데 모르나.
1: 아 그래요?
0: 응.
1: 아 어쩐지 용서가 시원치 않던데 그런 거구나. 예.
0: 이봐 아까. 와이프가 카페 가자고 그러고 딸은 운동원 자고 그러는 아빠 얘기 들었죠?
1: 네.
0: 문천식 씨는 그러면서 자유로울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시킬 거야.
1: 네, 전 혼자로 좋아요.
0: 그죠? 이사 갈 때만 놓치지 마. 잘 쫓아가. 이사 갈 때만 잘 쫓아가요. 네. 미리 타 있어.
1: 네, 문자 하나 더 할게요. 네. 4488님. 얼큰 전문 칼국수집 오픈했는데요. 여름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오. 응원해 주세요. 에너지에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하시는데.
0: 너무 땡긴다.
1: 아 근데 여름이라 사는데 냉면을 좀 찾으니까 콩국수로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네. 사실 너무 덥잖아요. 네? 안에 냉방이 시원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열치열 칼국수 심지어 매운 거야. 얼큰.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것도 차별화된 전략이긴 해요.
1: 아, 이열치열. 네.
0: 근데 문천식 씨 말대로 시원한 거 메뉴 단품으로 하나만 있으면 네네네. 선택의 여지는 있잖아요.
1: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콩국수 괜찮다. 콩국수.
1: 그렇죠. 그런 계절이니까.
0: 냉면은 왜냐하면 또 비냉 물냉으로 가버리니까 힘들어. 네,
1: 할 수 있습니다. 진짜.
0: 콩국수 좋다.
1: 그렇죠. 네. 예.
0: 아 얼큰 칼국수 땡긴다.
1: 맛있지 그죠.
0: 그 장칼국수.
1: 아 끝내주죠. 또 겉절이. 아 건져서 먹어야죠.
0: 2부 끝곡으로 신청하신 448님을 위한 노래 NRG의 할 수 있어 들려드리고요.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와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화원 등 7개 밀 수입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합의해서 판매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456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3년 SG증권 창구에서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상장사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라씨 등 일당은 통정 매매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서 7,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처벌하는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어서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816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CFD 계좌 주문도 시세 조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스피가 62.71포인트 0.86% 내린 7208.9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8.29포인트 2.61% 내린 1056.07에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린 1506.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모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모 상임공동대표, 문모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의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이고 레커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8도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500명분의 국수 삶기, 1000명분의 튀김하는 법 아세요? 이 대용량 음식들을 쉬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영양과 맛까지 챙겨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몰려오는 아이들 앞에 내놓는 일. 급식 조리사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숙련된 경험과 전문 지식, 순발력과 작업 전체를 읽는 감각 없이는 불가능한 학교 급식 노동.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거

0: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잠시 후에 화제의 중심 말자 할매와 함께합니다.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질 텐데요.
0: 새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네, 잠시 광고만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3: 저 이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4: 인생의 매운맛 단맛 그 시기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3: 할배
4: 상담소.
1: 오예.
4: 인생이 서트콤 그 자체인 유쾌 상쾌 통쾌 말자 할매를 불렀어요.
5: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4: 젊어졌다 젊어졌어. 네. 키도 윷나는 거 봐.
5: 아이고 정말
4: 좋네. 부티나
5: 그래요?
4: 어, 그래. 요새 이제 벌이가 좋으니 좀 좋아졌어.
5: 아 근데 요새는 벌어가지고 어디 쓰냐? 여기저기
4: 여기저기
5: 맞고 있어.
3: 어쩐지 피부가 너무 좋아요.
5: 피부에 안 맞아. 겨드랑이에.
3: 그게 뭐예요?
5: 겨드파크가 열려가지고.
3: 아~
5: 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무릎에 땀이 나요.
4: 아, 총량의 법칙이 있어.
5: 겨는 다 꼈는데 무릎에 나버리는 거야.
4: 아, 그래. 아~ 나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니까.
3: 맞아요.
4: 그래. 네. 손바닥을 막았더니 등판에서 나.
5: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요.
3: 그러잖아. 나는 그 말자 할매 SNS를 다 보거든요.
5: 예.
3: 그 인별그램에 재밌는 사진이 많아.
4: 좋다,
3: 남편분이랑 따님이랑 얼굴 몰아주게 한 사진 봤는데
4: 아이고, 좋다.
3: 따님이 아빠랑 똑같네.
4: 아니 내가 얼굴 근육 쓰는 게 약간 우리 관디?
5: 우리의
4: 잘 쓰는데?
5: 네 우리의.
3: 어이구야.
5: 에이.
4: 이거 봐 눈을 이 어린 아이가
5: 뒤집어 까가지고
4: 지금 이렇게 깔 수가 없어.
5: 아,
4: 너무 잘 까.
5: 오예.
4: 아빠랑 아주 붕어빵 표정을 잘 만들었네.
5: 그치, 요런 거 잘해, 요런 거 잘해.
4: 딱 봐도 그러면은 엄마 닮았니 끼가.
5: 그래서 많이 누르고 있어요. 나 닮으면은 고생한다.
4: 누른다고
5: 조금씩 끼를 누르고 있어.
3: 아 왜? 말자매처럼 스타가 되면 되지.
5: 아이고 또.
4: 이게 원래 저렇게 끼 많은 이 어떤 천재들은 엄마가 돼가지고 지랑 똑같은 끼를 더 보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5: 힘들어 힘들어요. 더 웃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3: 아, 그렇구나.
4: 애가 어지간해서 나 웃겄네. 엄마가 애지간히 웃기니까.
3: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볼게요. 할매 할매 상담.

0: 청소 오픈. 하나씩 봅시다.
1: 가봐 가봐.
2: 봐요.
1: 자, 9963님 안녕하세요 발장언니. 저거 회사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면 휴지 캐시에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다들 그냥 두루마리째 써요. 누군가 끼우겠지 끼우겠지 하고 냅두다가 아이씨 결국 내가 교체를 해요. 이거 말을 한번 해 말아요.
3: 아이고
1: 소용없어요.
2: 근데 이거 말하지 마요.
1: 그래.
2: 어, 뭐 큰 게 아니잖아 사실.
1: 사람 이별나 보고.
2: 어, 그러니까 그냥 어, 내 집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어, 이거 말하면 괜히 막 이상한 사람 되고.
0: 나만 예민한 사람
2: 되고. 어, 예민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휴지를 써 그냥 본인만.
1: 그래. 나는 이거요. 거슬리는 놈이 한다.
2: 맞아. 결국 하게 돼 있어. 그래. 이 언니가.
1: 누구든요. 아무리 저 케이스 안 넣어놔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두루마리 휴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 닫고 그럴 수
2: 맞아.
1: 있어.
2: 맞아.
1: 근데 내가 못하잖아. 그럼 내가 갈아 껴야 돼.
2: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내가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갈아 넣어줘.
1: 어. 그리고 아이고 9963님 덕분에 우리 사무실이 참 고급스러졌어. 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
2: 어, 어. 맞아요.
1: 살짝 생색 내면서.
2: 맞아.
1: 아이고 또 이건 내가 아니면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지. 어. 뭐 혼잣말인 척.
2: 끼워놓으니까 쓰기 편하시죠? 이러면서.
1: 그 생색 안 내면 외로워.
0: 네, 그 정도가 좋겠네요.
1: 그래.
0: 7950님 거 볼게요.
2: 예.
0: 저희 부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아이고.
0: 주위에 카페가 많이 생기다 보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거를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아유, 아이고 깝깝이지 깝깝이.
2: 자영업 힘들어요.
1: 힘들어.
2: 그렇죠. 근데 봐봐요. 되는 카페는 또 됩디다.
1: 그래도 되는 데는 어,
2: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에이. 되고 뭐 그러면 치킨집은 많이 없어? 거기도 또 미어터지는 치킨집은 전화통에 불나요.
1: 왜 그런 거지?
2: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일단은 베이스는 맛도 중요한데 제가 또 의외로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1: 아, 그 또 그래야 말술인 것 같은데 술 빚게 생겨서 술 못해.
2: 링겔에도 알코올 꽂게 생겼는데 저는 술을 한 잔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늘 가요.
1: 아, 디저트 좋아하는
2: 거. 근데 다시 가는 카페는 어찌됐든 주인의 그 인상 그 다음에 커피의 맛 분위기를 먹으러 가는 거야.
1: 아, 그렇지. 카페는 분위기 먹지.
2: 그러면 내가 요래조래 노력을 많이 해봐야 돼. 아, SNS로 홍보도 많이 해보고
0: 아, 또 섬세하게 친절하게
2: 예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하는 게 카페예요.
1: 그, 아, 이게 참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 운명처럼 기다린다고 오는 건
2: 돼,
1: 아니더라고.
2: 안 돼.
1: 그 춘식 할배가 나 젊었을 때 팍 뛰어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얼굴에다 침 뱉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앉아있으면 누가 안 와.
2: 안 돼요. 뛰어다녔어요.
1: 나가서 내가 나름의 호객행위를 해야
2: 맞아,
1: 되겠더라고.
2: 맞아.
0: 그럼 그럼. 나도 친구 찾아서 그렇게 노력했더니 내 친구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수십 명이 있다고.
1: 그때 지금 가족이 떨어져 나갔잖아.
0: 그게 문제지.
2: 아이고, 그것이 친구의 가장 잠깐만 가장 중요한 게 떨어져 나가버렸네.
0: 그게 문제지.
2: 아이고 나 정말
1: 나가질 순 없다는 거야.
0: 낮에 행복한데 밤에 외롭네. 아 이런
2: 세상에 낮에만 행복해. 초등학생이요.
0: 뿌릴 때는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도 열심히 오세요.
2: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어 보고 네, 그렇게 해봐요.
0: 나는 그래. 화장실 깨끗한 카페가 좋더라고.
1: 아 나도.
0: 그죠.
2: 화장실은 얼굴이야.
0: 어 그래. 중요합니다 그거.
1: 나 진짜 현관문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장실이야.
0: 맞아요.
2: 어떤 카페는 화장실에 막 클래식을 틀어놓고 이래요.
1: 아니 어디는 금붕을 키워?
2: 어?
1: 화장실에서.
0: 진짜.
1: 야. 왕이 있어. 그게 그런 청결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2: 맞아.
1: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 이게.
0: 그런 거 중요합니다. 예.
1: 그럼 이제 쉴까?
0: 아니요.
2: 어.
1: 쉬래.
2: 어, 쉬래.
0: 쉬어요. 쉬어요.
2: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정말.
1: 어떤 노래 들어?
2: 그거 해야지. 커피 한잔 할게요. 그거요.
1: 아 폴키케. 그,
0: 어. 맞나요?
2: 커피 한잔 할게요.
1: 네 폴키 맞아.
2: 네 카페니까 또.
0: 나, 참 나, 좋은 수작성이지.
1: 나 지금 폴따라고 할 뻔했어.
0: 폴대가 뭐야? 이거 유명 스타 가수를
1: 내 친구들 다 등성하니까 폴킴에 커피 한잔 할래요?
0: 김여사 커피 한잔 할래요?
1: 가족들 다 떨어져 나갔지.

0: 이 저기 우리 삶의 알배 상담소에 네. 9188님이 또 사연 주셨어요.
1: 예, 3년째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가 식탐이 너무 많습니다.
2: 어느 정도 많아요?
1: 치킨 시키면 무조건 지가 닭다리 잡고요. 닭다리 두 개 다 먹을 때도 있어요.
2: 에이.
1: 그리고 식당 가면 다 먹지도 못할 거 메뉴 대여섯 개 시키고 남기고 이런 점 때문에 슬슬 짜증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칸이 많이 맺혔나?
2: 이거 문제인데 이거.
0: 형제가 맞나?
1: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다가 이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거야. 대여섯 개 시킨 사람이 하느냐 둘이 논아서 하느냐
0: 그치.
1: 이 문제인데 대여섯 개 시킬 때 치킨을 다섯 마리 시켜. 그래서 닭다리를 본인도 먹으면 될 것이고 닭다리가 서러우면은
2: 그렇지.
1: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겼다. 애시당초 남길 거 생각해서 덜어놔. 그리고 이 언니가 싸가. 이거 싸가가지고 또 식구들. 노나 먹고. 그럼 데이트할 때마다 너는 어디 식당 아들을 만나냐. 맨날 이렇게 음식을 싸우냐 하는 거지.
0: 저기 말 짧으면 1인 1닭이요?
1: 아, 저는 생각보다 입이 짧아요.
0: 그러시구나.
1: 뭘로 쪘는지가 의문인데요.
2: 많이 안 드세요?
1: 저는 라면도 한 개 다 못 끓여 먹고요. 햄버거도 하나를 다 못 넣어요.
0: 그래, 소식자구만.
1: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틈틈이 브라우니,
0: 브라우니,
1: 피낭스에,
0: 피낭스,
1: 와플,
0: 와플,
1: 이런 것들을 밀

0: 가루를 섭섭할까봐 많이 넣어요.
1: 보니까 디저트 파 쪽이네. 그래요. 당 중독이시고.
0: 당이에요. 네.
2: 디저트는 좀 파리지앵.
0: 파리지앵 같은 느낌인데.
2: 나는 3년을 이제 꽂혔어.
0: 어떻게?
2: 3년째 연애 중이잖아.
0: 맞아.
2: 3년이면 소식을 해도 꼴보기 싫을 때요.
0: 맞아.
2: 이게 지금 당의 진짜. 문제가 아니요.
0: 맞아. 내가 그냥인 것 같아.
2: 처음에 보면은 그 식탐이 아주 맞아. 먹음직스럽게 잘 먹고 좋아 보였을 때.
0: 연애 초때는 아니랬겠냐고.
1: 잘 먹으니까 좋았겠지. 근데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이 나오면서 결혼해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거지.
0: 그치.
1: 음식을 다 버리니까.
2: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의 욕심과 이기심을 살짝 엿본 데다가 어라? 이거 보니까 옛날부터 식탐까지 맞네?
0: 생각해보니까
2: 한 그릇 얹었을 수도 있고
0: 연애 때는 닭다리 두 개 먹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어우 바람 필까 봐 날개는 안 먹는 거야. 너무 다행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2: 좋게 좋게 해석했겠지.
1: 그렇겠다.
0: 근데 지금 언니가 바뀐 거네 그러면.
2: 그럴 수도 있다.
0: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사실 못 고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음식 아까우니 연애도 데이트할 때도 내가 바뀌면서 적응을 해야지 맞아. 상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2: 그러면은 말자면은 연애할 때는 안 보였는데 저 표정 봐.
1: 묻지 말라는 표정인데.
2: 세상 보이는 거.
0: 이 사람이 이래요. 이 사람이 많이 먹어요.
1: 그 바깥 양반은 운동선수잖아.
0: 많이 시킬 돈은 없어요. 그럼 뭐야? 내 돈으로 시킨 대여섯 개를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 먹어요. 어디 포장을 하고 다음 끼니에 세이브되는 역사가 없어요.
2: 아이 귀엽다. 네,
0: 그리고는 너무 먹었다면서 동네 걸어요. 너무 답답할 노릇이죠.
2: 행복하다. 네. 그 사람 참 행복하게 사네.
0: 그래서 차갑지만 돈을 누가 내냐 물어본 거야.
1: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 그렇지. 하여튼 어쨌든 3년이니까 이제 내가 참 요래조래 생각이 많을 때요.
0: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얘기하면 상대방 상처받아. 그러니까 일단 대여섯 개 시키면 미리 빼놨다가 잘 챙겨서 집에 갖고 가요.
1: 좋아요.
2: 그럽시다. 네. 재활용 잘합시다.
1: 하나 더 볼게요. 1523님. 말짤매 내가 쉬는 날에 아내랑 산책도 하고 싶고 맛집도 가고 싶은데 아내는 일부러 그런 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친구 모임 또 교회 권사님 모임 간다고 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놀고 따로 밥 먹고 댕기 이거 어떻게 하면 아내를 회유할 수 있을까요?
0: 시간은 있는데 이 오빠랑 함께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참 지라시하면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2: 뭐요?
0: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있고 싶은 남편들 사연이 한두 분이 아니야.
2: 그러게 말이야.
0: 와이프들은 계속 자기 생활하는 분들이
2: 그러지.
0: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요.
2: 1523님. 그 정도 아내가 신호를 줬으면
0: 적당히
2: 떨어질 때도
0: 적당히 나가 떨어져야 돼. 근데 뭘 자꾸 아내가 나한테 내줄 시간을 기다리고
2: 귀여워.
0: 뭘 회유를 해.
2: 아이고 귀여워. 생각해봐요. 예전에 오빠 언제 와? 몇 시에 들어와? 자기야. 자기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먹을 수 있어? 아내가 던졌던 수많은 신호가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0: 있었어. 무조건 있었다고.
2: 근데 나는 사회생활하고
0: 그래.
2: 돈 벌고 바빴어. 그런데 이제 내가 멘트를 바꿔서 하는 입장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까 싶어.
0: 맞아.
2: 타이밍이 그래. 부부가 참 얄구죠.
0: 모임에 나가고 할 때 그 끼어서 가지 마세요. 지갑 열고 계산 착 멋있게 해줄 거 아니면 그래요. 집에 잘 있으세요.
2: 그래, 그런 것도 괜찮다. 한번 내가 아내 교회 모임 나갈 때 카드 한번 줘.
0: 줘. 그러면 또 마음이 그때 한 10분 내줄 줄 알아. 시간을 또 오빠한테.
1: 그렇죠. 계산한 김에 서서 얘기 좀 하다 오세요. 근데 앉지는 말아요.
0: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1: 안 좋아합니다.
2: 물색 없다. 물색 없어. 앉으면.
0: 힘들다. 그치?
2: 아이고. 아유. 우리 어떻게 사연 하나 더 해봐요.
0: 더 해봐요.
2: 저 3014님. 말짤매가 소개해 주셨어요. 예.
0: 절친 중에 한 명이 집 근처 살아요. 만날 때마다 차를 끌고 나오는데 네. 가까운 곳에 갈 때도 편하게 차 타고 가자고 그래. 어쨌든 저도 얻어 탔으니까 예의상 커피를 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싼 카페만 가요. 아메리카노도 7, 8천원씩 하니까 부담되고 둘이 먹으면 14,000원이야. 막상 얘기하자니 제가 쫌생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최대한 기분 덜 상하게 돌려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야, 이러면은 아 만날 때마다 차를 끌고 나온다.
2: 근데 이게 절친이 안 돼 이러면 이거 아, 비즈니스 힘들어. 파트너지.
0: 어, 그렇지. 그리고 이미 절친의 차는 좀 얻어타도 뭐 끈끈이 커피 사고 이렇게 안 하잖아.
1: 그렇죠. 그럴 필요 없지.
2: 절친은 뭐냐면 패를 까도 되는 게
0: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애시당초 그래도 이 언니가 착하고 마음이 여리네.
2: 그래,
0: 예의상 커피

0: 커피를 산 거야. 한번 샀을 때 7, 8천 원이면 얼마나 또 타격이 커요.
1: 그럼 난 숟가락 깔아야지.
0: 그러니까 이제는 얻어타도 아 조금 아 그때 커피 산 걸로 조금 아직 게이지를 채워놔.
1: 그래 안 그러면 저기 뭐 젤리라도 하나.
0: 그래.
1: 내 사정이 되는 한에서 야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 꼭 스크래치로 그 공평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0: 맞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비즈니스야.
1: 그럼 내 절친들도 겁내 부자가 많어. 근데 나 걔들이 밥 한 끼 사는 돈 나는 걔들 밥 한 끼 못 사줘.
0: 아우 맛있게 얻어먹고 리액션 잘해주면 어이구 맛있다 이 집 하면 돼요.
1: 그럼. 그러고 나서 또 소박하게 내가 목욕용품 하나 보내주고
0: 그래.
1: 이런 걸로 그냥
2: 맞아.
0: 그래.
1: 스크래치가 절친이요.
0: 그렇게 해. 지금 언니 자체가 절친이랬지만 선이 있는 거야.
1: 그래 맞아. 자존심이. 사실 그렇잖아.
0: 그래. 그 선을 치워요.
2: 무슨 커피가 뭐 7천 원 8천 원이나 해요?
1: 아 요즘 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어.
2: 아니 가성비 커피 1,500 원 되는데
1: 뭐 그 집 사람들만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2: 아 그래요?
0: 여기저기 또
1: 신중해.
2: 해줘야지. 아 응. 그렇구나.
1: 구역구역 커피 사장님들이면 또 노여워요. 예.
0: 그래.
2: 아라비카 좋아합니다. 얘가 체포 주세요.
0: 아 나 진짜
2: 산미 있는 걸로 주세요.
0: 아 뭐 마실 줄 아는 사람이네 또 산미를 찾네.
1: 이거 세계로 15년 돌려막기 하고 있어 지금. 예.
2: 얘가, 마칠 시간입니다.
1: 얘가 체포. 얘가 체포. 아이고 우리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로 문자 줘요. 이 말짧면은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뵐 건데
0: 그때 와야지 그때 와야지
2: 그래. 그러니까 전국 투어 중인데 와야지요.
0: 에이, 와야지. 아 와야지
1: 전국 투어 반응이 뜨겁더만.
0: 아유 또 이제 또 부산에서 또 해요.
1: 아이고 부산 국제 도시 아니요.
0: 또 화이팅 해야지.
1: 멋있어. 에이. 아니 노원구에도 떴더라고.
0: 아 그래요?
1: 네 말짧면 포스터가
0: 내가 있었구나. 사는 김포에는 한 장 안 붙어 있어.
2: 아 근데 말짧면은 심지어 요즘 개그맨들 공연처럼 비속어도 안 쓰시고 한다면서.
0: 아 19금을 하긴 하는데 비속어는 안 하는데. 한 얘긴 해요.
2: 아 그거는
1: 그게
2: 좀
1: 겁나 세련된 게
2: 궁금하다.
0: 한 얘긴 해요.
2: 아 그게 궁금하네. 알았어요. 가야겠네. 네.
1: 참 상스럽다. 에,
0: 내 공연 한번 보고 나면은 흰머리 다 새까매질 거예요.
2: 아이고 좋아라.
1: 검은 콩쇼요? 서리태쇼요?
2: 아 좋다.
1: 아이고
2: 내가 제프 치워라. 검은 콩 먹자.
1: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0: 예.
1: 안녕.
0: 안녕.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변호사님 앞으로 문자가 나왔습니다.
0: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480님. 아, 저희 아들 꿈이 변호사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변호사는 말을 더 잘하면 된다면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설득을 못하면 꽝 아니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 있죠.
1: 아하.
0: 참나. 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2: 야, 이거 야.
1: 아드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네요.
2: 그러니까요. 이미 아드님이 1480님을 설득한 거 아니냐.
1: 그렇죠.
2: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변호사를 잘하려면은 다양한 걸 다 갖추면 좋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1: 네네.
2: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번 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지금 그 두 분 모두 다 틀렸습니다.
1: 네?
2: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잘 써야 돼요.
0: 아, 글이군요.
2: 네, 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1: 아하.
2: AI의 등장으로 네. 글 실력이
1: 많이 바뀌고 있구나.
2: 예, 이게 뭐 아주 매끄럽게 써야 된다기보다는 할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0: 아.
2: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좀 매끄럽게 관계를 해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법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읽는 것도 네. 변호사에겐 무시 못할 큰
2: 그렇죠.
1: 능력이다.
0: 아, 예.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
1: 그렇죠. 사람 사이의 네. 일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읽는 게 포인트겠네요.
2: 근데 또 지금 아드님이 변호사가 될 때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 또래 때는 공부 안 하려는 변명을 시작하잖아요. 웬만한 변호사보다 낫고 웬만한 교수보다 나아요. 논리로는 부모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안 하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센데.
2: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선희 씨께서 이런 그 주장과 논거 제시를 법정에서 한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0: 나 변호사라니까.
1: 난 왜 내가 하는 일을 몰라. 내가 가는 길을 왜 저 변호사님은 아는데 난 몰라.
0: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1: 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문자로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 있던 일인데요. 어머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실수로 글쎄 동네 어르신 댁 담벼락을 박았어요.
1: 아이고.
3: 담벼락은 맥없이 쓰러졌고 집에 계시던 어르신이 깜짝 놀라 나오셨대요.
4: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씨. 어메 그 담벼락이 다 무졌. 아이고 머리야.
3: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모르고 박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4: 아이고 나 죽을 뻔했네. 아이 운전을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박살을 낼 수가 있나.
3: 정말 죄송해요.
4: 아이고.
3: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4: 아이고.
3: 지금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4: 내 심장.
5: 엄마. 아이 뭐야 이게 뭐야. 저기요. 아, 남의 집에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4: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5: 아, 네 엄마.
4: 아이고 나 저기 한방병원에 입원해오고.
5: 엄마.
4: 약침 잘 놓.
5: 엄마.
3: 글쎄 그 길로 어르신은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 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6: 여보세요.
3: 아, 네 어르신.
6: 나예요. 담벼락.
3: 아, 네 몸은 좀 어떠세요?
6: 안 좋지. 내가 그날 너무 놀랐어. 내가 아직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
3: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벼락 수리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수리비는 제가 다.
6: 치료비.
3: 예?
6: 치료비도 줘야지.
3: 제가 치료비를 드린다고요? 저는 그냥 담벼락을 파손했을 뿐인데 어르신하고는 접촉이 없었어요.
6: 아우 심장이야. 내가 심장이 안 좋아.
3: 예?
6: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 나 지금 땡겨 심장. 나 죽네.
3: 괜찮으세요? 네. 예.
6: 치료비 대답이 없어.
3: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왜 그걸
6: 줘요?
3: 뚝뚝뚝.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지 않아요? 담벼락을 파손했을 때 그분과는 신체 접촉이 1도 없었는데 다짜고짜 한반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 어르신. 정말 저희 어머니가

0: 그 치료비까지 드려야 되는 걸까요?
1: 아, 이게 할머니 요청이 너무 과하다 싶은데 또 노약자라. 이게 변수에 그 노약자의 어떤 신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2: 아, 놀래킨 건 사람, 사실이니까?
1: 젊은 사람들이라면 담벼락 친 걸로 갑자기 심장, 아, 이건 별개지만 이분은 할머니는 노약자라 연세가 있어서.
0: 근데 사연자 쪽에서는 그냥 망가뜨린 담벼락만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1: 그렇지. 우리가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쵸? 그냥 물질로만 보상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뭐 여기에 이것까지인데.
0: 변호사님 할머니. 좀 고견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3: 네. 아, 이 사건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익명의 청취자께서.
0: 그렇죠.
3: 그런데 일단 공은 지금 이 청취자께서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이 담벼락 무너진 집에 이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3: 즉 지금 상황에서는
1: 그건 그렇네 진짜.
3: 네, 일단 보험에는 가입돼 있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뭐 사고 접수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이냐 이 부분 사실은.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면 보험사가 확인하고 보험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입니다.
1: 그죠?
3: 네네. 그래서
1: 그게 깔끔할 것 같아.
3: 네. 특히나 이렇게 입원까지 했잖아요.
0: 네.
3: 게다가 이걸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데
1: 네네.
3: 직접 접촉한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3: 그런데 담이 무너지면서 단지. 깜짝 놀랐다.
1: 그렇죠. 네. 그렇죠.
3: 이런 비접촉 사고인데
0: 네.
3: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보험사가 주축이 돼서 핵심이 돼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고 이런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을 약간 가볍게 먹으셔도 된다. 물론 이게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어떤 피해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 뭐 그 야, 설마 다쳤겠냐. 그냥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는 보험사가 하면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런 판단도 보험사가 하는 거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0: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지금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1: 네.
3: 두 번째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0: 네.
3: 세 번째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에 정말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인과관계 인정되겠죠.
1: 그쵸.
3: 하지만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주장도 이 피해를 호소하는 할머니가 해야 되고 또 그런 인과관계 증명도
1: 네.
3: 그러니까 담벼락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심장을 다쳐서 입원할 정도가 됐고 나 지금 피해 입었다. 이거에 대한 증명 주장과 증명을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할머니한테 있어요.
0: 아, 그래요?
3: 네. 이거를 법적으로 주장 책임과 증명 네. 책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민사분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임 없습니다. 저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주장해서 증거를 낼 필요가 없고
1: 아, 그렇군요.
3: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할머니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 우리 법원이 이런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했나
1: 네.
3: 이걸 보면은요.
1: 궁금해요.
3: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1: 네.
3: 비접촉 사고이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가 인정돼가지고
1: 네.
3: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리고 저 실제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에서 운전자가 그 철도 건널목을 무단으로 지나가다가 기차하고 충돌한 겁니다.
1: 아이고.
3: 그래서 운전자도 크게 다쳤는데
1: 네.
3: 이걸 쳐다보고 있던 자전거에 타고 있던 목격자가 쓰러졌어요.
1: 네.
3: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0: 네.
3: 이것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례이지만
1: 네.
3: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주장하고 할머니가 증거를 통해서
0: 예.
3: 보험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깔끔하게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3: 그렇습니다.
1: 네.
3: 그래서 보험사가 꼼꼼하게 따져요.
1: 맞아. 그래서 되게 꼼꼼하세요.
3: 예, 맞아요. 그냥 쉽게 받아주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심장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한방병원까지 지정을 하셨을 때
0: 예, 그러니까.
1: 모순이 좀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할머니의 판단으로 병원으로 가셨다면 보험사에서 그것까지 잡아낼
3: 맞습니다.
1: 거예요.
3: 예, 그리고 심장이 예.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왕증이라고 하거든요.
1: 네네.
3: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이게 이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거냐 또는 그렇게 생긴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1: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죠.
3: 네, 그래서 악화됐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께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손수 변호사님이 첫 번째 상담 네, 깔끔히 네. 해결해 주셨는데 네. 추천곡 한 곡 듣고 갈까요?
1: 네. 좀 전에 이 사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네. 민사소송의 민사 분쟁의 대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네.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저희가 책임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언타이틀에.
0: 책책책.
2: 저 노래 좋아해요.
1: 책임져.
2: 에, 이 노래 좋아. 네. 에.
0: 사실 선곡은 직관적인 선곡이 최고예요.
2: 아니요. 네.
0: 언타이틀입니다. 책임져.

0: 대한민국 탑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문앤정.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1: 안녕하세요. 10년 전쯤 지인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아유, 선식아, 내가 진짜 이런 부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1: 왜?
2: 아, 내가 지금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사실 아니다 됐다.
1: 왜? 무슨 일인데?
2: 아니, 내가 지금 장사하는 그 가게 있잖아. 그 주인이 가게를 팔겠대.
1: 어?
2: 그래서 망가뜨려서 내가 가게를 확 사고 싶은데 내가 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네가 좀 여유가 돼.

0: 아니다 됐다.
1: 야 왜 그래 인마. 뭐 그래서 나보러 투자해달라고?
0: 아니 딱 절반만 해주면 되는데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절반이거든. 내가 너 이자 명목으로 월세도 따박따박 줄게. 야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내가 언제 이런 얘기하냐. 딱 한 번만 진짜. 어? 야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너 돈 좀 있잖아. 아 야 제발.
1: 아 알았어.
0: 어?
1: 야 대신에 너 월세 따박따박 꼭 줘라.
0: 아 당연하지 마. 아 솔직히 진짜 고맙다 야. 아 진짜 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이야.
1: 아 됐어.
0: 아 진짜 너밖에 없대.
1: 아 왜
0: 그래. 아, 진짜.
1: 그렇게 반반씩 투자해 공동 명의로 가게를 샀어요. 그 후 한동안 지인이 월세를 잘 주더니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월세를 미루고 지금까지 월세를 줬다 안 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급하게 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0: 어서 아, 뭐야 왜 안
1: 어 야
0: 뭐 어쩐 일이야?
1: 아 어쩐 일은 아니고 그 아무래도 이 가게 팔아야 될 것 같아.
0: 뭘 팔아? 야 장사한다 갖고 갑자기 뭔 소리야? 너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거 안 보이냐? 내 목숨 끊겠다는 건 뭐야 지금?
1: 야 엄마 무슨 말을 극단적으로. 물론 네가 가게에 누구보다 진심인 건 내가 알지 몰라? 근데 나도 급해.
0: 야 팔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엄마.
1: 야
0: 안 판다고. 아니, 그,
1: 이런 씨. 야
0: 안 판다고. 야
1: 어라?
0: 나가 너.
1: 어?
0: 아 진짜
1: 이런 상황입니다. 손서 변호사님 공동 명의로 된 상가나 건물은 한 명이 매매를 거부하면 이건 뭐 전혀 팔 수 없는 겁니까?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야.
1: 공동명인데? 공동명인데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의견도 접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팔고자 하는 의견만큼이나?
0: 근데 이거 완전 그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태를
1: 내놔. 아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건
0: 완전 지금
1: 따질 것도 없고.
0: 철면피인데요?
1: 아 근데 전 아까 네. 그 천식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그 갤갤갤갤 하면서 돈 그거 할 때 그 야비함을 봤어.
0: 갤갤갤이 뭐예요 갤갤갤이야.
1: 그래 이때 봤어 나는.
0: 네.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한데요.
2: 네. 네. 자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를 대단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부부 사이에.
1: 아하.
2: 네 부부 사이에 부동산 네, 네.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절반씩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근데 간혹 뭐 상가를 부부가 뭐 같이 보유할 경우에
1: 와 좋겠다.
2: 반반으로 하면은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0: 아.
2: 왜냐 우리 법상 이거를 공유라고 하는데요.
1: 네.
2: 공유 이 공유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가지고 결정권이 생겨요. 그래서 딱 절반이면은 똑같으니까
1: 팽팽하죠.
2: 아무도 뭘 못해요. 동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아.
2: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51대 49로 하거나
1: 아.
2: 네, 예, 또는 뭐 6대 4로 하거나
1: 네.
2: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0: 네.
2: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딱 반반씩입니다. 네, 2분의 1씩이잖아요.
1: 네,
2: 그리고 공유 지분이에요. 이 상가 네. 건물에 대해서.
1: 네.
2: 그렇다면 원칙은 이거 두 개로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내 지분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2: 2분의 1 지분 있잖아요. 이게 눈으로 딱 해가지고 왼쪽 부분은 내 거야 또는 뭐 이거 오른쪽은 내 거야 뭐 앞은 내 거고 또 뒤쪽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2분의 1은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청취자 겁니다. 2분의 1 지분으로.
1: 네.
2: 그래서 이 지분은요 상대방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팔 수 있습니다. 동의 필요 없어요.
0: 예.
2: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죠. 아니 2분의 1 지분 사봤자 지금 원래 그 친구랑 같이 2분의 1씩 가져야 되니까
0: 그렇죠 반반
2: 이거 뭐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월세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등등등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음에 이걸 또 팔고 싶을 때 새로운 매수인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죠
0: 예.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지인이 또 다른 제3의 친구가 인수를 해주거나 네 또는 아주 싸게 누군가 새로 사거나 또는 정말 이런 경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가지고
1: 네.
2: 이 친구를 좀 내쫓거나 또는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싸게 일부러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진짜?
2: 예.
1: 아, 그건 너무...
2: 그런데 이제 뭐 친구 사이니까 네. 그렇게는 뭐 되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지분은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제값을 받기는 힘든 게 좀 약점이죠.
0: 아, 그렇군요.
2: 그렇다면은 아예 이 전체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는 내 거 내가 정당하게 가치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0: 그래요?
2: 있어요.
0: 예.
2: 공유물

0: 지분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건데요. 예. 그거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1: 소송, 예. 네.
0: 그렇다면 지분이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알아서 잘 나눠줍니다. 그럼 알아서 잘 나눠줘?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지? 첫 번째는요. 이거를 건물을 좀 반으로 좀 떼서 또는 반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나눠가지고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현물 분할. 이거를 좀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것이죠.
2: 현물 분할.
0: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거 점포 하나잖아요.
2: 그쵸.
0: 한 호의 점포인데 이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우리 청취자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2: 맞아요.
0: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돈으로 이거를 이 건물을 계속 써야 될 친구가 살아 차라리. 돈을 주고 인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 네.
0: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1: 네.
0: 경매가 있습니다.
2: 아하.
0: 네. 그런데 경매로 가면은 가치가 훨씬 내려가죠.
2: 그러니까요.
0: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1: 네네.
0: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1: 예.
0: 이거를 제기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현금화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요거를
1: 예.
0: 온전하게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할 때 영업 장소가 바뀌면 단골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2: 네네.
0: 또 새로 홍보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하거든요.
2: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일단 마음을 다쳤을 우리 그 사연자분 너무 위로의 말씀
1: 그러니까요.
2: 전하고 싶고요. 네. 사람 믿고 투자한 거고 어떤 그 관계가 네. 유지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초참하게 지금 그럼요. 깨버린 거잖아요. 네, 그 약속.
1: 우정이 금이 갔죠 이미.
0: 아 네. 그리고 밀린 월세. 예, 이것도 받을 수 있죠.
2: 맞아. 밀린 월세도 좀 네. 약속하고 너무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1: 네.
2: 저는 이 친구가 장사에도 진심인지가 의심이 되는 정도예요.
1: 영 별로입니다.
2: 그러니까.
1: 예, 예.
2: 그래도 어쨌든 변호사님 조언 잘 들으셔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는 거를 예. 저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청송사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네.
1: 예.
2: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가세요.
0: 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캐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

0: 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를 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등달어라 노래입니다. 모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들에게 푸짐한 밥상만큼 반가운 것도 없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네, 수요일 손수호 변호사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2: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쓸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MBC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6: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7: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8: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6시 뉴스입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전국끼리 벌어지는 일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제3국의

0: 선박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타당한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해는 아니지만 군사작전을 하면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모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모 상임공동대표, 문모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의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이고 레커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사후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조정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대원칙 하에 장관이 주재하는 자율교섭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의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한 노사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우회전을 하던 1톤 화물차가 포장마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과 70대 남성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80대는 경찰 조사에서 빗물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을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화원 등 7개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전자금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합의해서 판매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9도 등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5.6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고 폄훼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고 이른바 탈법, 스타벅스 탈퇴와

0: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협상의 중재자로 직접 나섰는데요. 노동부 장관 권한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찍었던 우리 증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변동성이 큰 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달릴 것인가 그만 멈출 것인가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아이키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4: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4: 열혈강호 온라인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6: 저축은행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정옥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3: 자, 오늘 뉴스 좀 알아볼까요?
5: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총파업이 예고된 날이죠. 예.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예. 했습니다. 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예.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사측은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예. 경영의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 예, 협상 재개됐죠.
5: 그렇습니다. 아직 예. 최종 결렬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노사 교섭을 직접 중재하고 예. 있습니다. 내일 총

0: 슈퍼업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단계다 이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양측 대화를 유도하고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1: 자, 박진영 원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도 뭐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희망을 걸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성과급 관련해서 이 파트별로 인식 흑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경영권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노조가 요구하는 포션을 떨어뜨리고 그걸 또 합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감도 정부 쪽에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을 다시 재개한 거고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국민들한테 전해져야 이것과 관련한 불안 심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그래야 올라갈 것이고 또 사실 이재명 정부 하면은 코스피와 직결되는 그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7,000대로 이제 주저앉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환율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는 것이 정부로서도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그리고 삼성을 바라보는 또 국제적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긴급 조정권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현 기자 지금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모르죠 아직.
0: 네 전혀. 지금 뭐 오늘 대통령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사가 다시 앉긴 앉았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노위 조정안을 노조 측은 받았거든요. 중노위가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영상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부분에는 성과가 많이 나지만 비메모리는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에 속한 직원들한테까지 이제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걸 이제 사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박진영 부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직접 설득을 하면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1: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삼성 노조 향해서 한 말씀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에 대해서 오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그 삼성전자 그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그런 무력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업에는 이제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를 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자본가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주주들.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이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이러면서 특히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1: 박 원장님 긴급 조정권 어떻게 보세요?
2: 뭐 다행스럽게 야당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래도 긴급 조정권까지 안 가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법률에 뭐 이것도 법률입니다만은. 단체 행동의 자유라는 것도 분명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안에 타결된다라는 좀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냥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대에는.
2: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 아 그렇군요.
3: 한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못 이뤘다 이런 말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사업부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뭐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났는데 파운드리를

0: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네. 지금 노조 측은 같이 성과급을 달라. 근데 그 노조가 그러는 이유가 네. 결국은 노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 멤버들의 또 지지를 소구해야 네.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전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소위 타결이 안 된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지금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그런데 나중에 그럼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고 대통령도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세금도 안 냈는데 투자자들도 지금 배당이 돌아가지 네. 않는 상황에서 그것부터 나눠달라는 게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취지던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리고 여론은 예. 노조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1: 예.
0: 그래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타결하면 다 정부가 잘했다고 할 것이고
1: 예.
0: 또 지금 더군다나 지방선거 와중 아닙니까?
1: 예.
0: 그럼 정부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당이나 정부에게도 유리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안 하겠습니까?
1: 예. 예.
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0: 조금, 돼야 되고요.
1: 예, 돼야 되고요. 예.
2: 조금 이제 다른 예. 얘기를 하자면 예. 이제 그 우리 대통령이 예. 평소에 소년공이라는 예. 그렇죠. 말씀도 예. 많이 했고
1: 예.
2: 또 지금 노동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훈 장관은 예.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1: 예.
2: 출신이지 않습니까?
1: 예.
2: 근데 이제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1: 예.
2: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1: 예.
2: 제도예요.
1: 예.
2: 그 사실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1: 예.
2: 보면 거기 뭐 노총 양대 노총도
1: 예.
2: 있고 뭐 이런데 이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조정권을 썼다.
1: 예.
2: 그럼 뭐 좀 납득이 됩니다.
1: 예.
2: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 예.
2: 만약에 긴급조정권을 썼다.
1: 예.
2: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전체 경제를
1: 예.
2: 살피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통적인 지지층 가운데서
1: 예.
2: 일부는
1: 예.
2: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네.
0: 아, 저도 그 생각을
1: 예.
0: 했는데요. 삼성 노조의 연봉이 1억 7천이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1: 예, 평균이요.
0: 예, 예.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 적지 않죠.
0: 그렇습니다.
1: 예, 많은 횟수죠. 예.
0: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세비보다 많아요.
1: 예.
0: 지금은
3: 국회의원보다 훌륭한 일을 합니다.
0: 네. 아니 뭐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면
1: 예,
0: 뭐 그런 거 주관적인
1: 예.
0: 시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 예.
0: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소년공이었을 때 그 소년공 노동자들은 조직화된 노동자들도 아니고
1: 예.
0: 연봉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의 뿌리를 가진 대통령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1: 예.
0: 이런 상황에 처한 그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국익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이 당장 노조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거는 훨씬 정치적으로
1: 예.
0: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삼성이 기업 내의 노화 사회 문제라고 축약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1: 예.
0: 것 아니겠습니까?
1: 박진영 원장님 어떻습니까?
3: 예. 저는 이제 전망하기를
1: 예.
3: 이른바 이 흑자를 내지 못한 부분의 노동자들에게도
1: 예.
3: 성과급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1: 예.
3: 전체 포션을 떨어뜨리는
1: 예. 그쪽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
3: 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될
1: 예.
3: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노동의 논리는 내부 연대의 논리이기 때문에
1: 예.
3: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과거에 또 흑자를 내가지고
1: 예.
3: 또 회사를 끌고 온 적도 있습니다.
1: 예.
3: 그런 부분에서 그 노동의 원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1: 예.
3: 다만 이제 경영의 논리라고
1: 예.
3: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회사 내에 있는 존재고
1: 예.
3: 파트만 다를 뿐인데 그걸 따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1: 예.
3: 생각이 들고요.
1: 예.
3: 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 세부적인 것보다는 너무 많이 받는다.
1: 예.
3: 그리고 또 이 연대의 원칙이라는 게 노동자 내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있고
1: 예.
3: 우리 국민들도 있고 이게
1: 예.
3: 또 국가가 또 지분을 넣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3: 많이 투자해서 사회적 연대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1: 예.
3: 이런 부분에서
1: 있고요.
3: 예. 이런 하청기업 이런 부분에서
1: 예.
3: 노조가 갖고 있는 연대의 원칙이 스스로 훼손시킨 게 있거든요.
1: 예.
3: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절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1: 예.
3: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1: 네. 예. 자, 스타벅스 얘기 좀 해볼까요? 예.
2: 네.
1: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 스타벅스의 이른바
1: 예.
2: 이제 5.18 탱크 마케팅
1: 예.
2: 이제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기업이죠.
1: 예.
2: 무신사가 이제 민주항쟁을 조롱하는 광고 때문에 또 공분을 사고
1: 예.
2: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 문구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은 7년 전 무신사 광고를 이제 SNS에 직접 올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한 2019년 무신사 광고를 SNS에 공유를 했고요.
1: 예.
2: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
1: 예.
2: 제보를 받은 건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개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신사 측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에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님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 발생 직후에 무신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용서를 구했다. 7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지만 당시 내부 프로세스의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박진영 원장님, 지금 이 기업들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 특히 이제 스타벅스 문제는 기업의 오너의 이제 평소의 행위와 연관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면서 지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비판받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신사의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일베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느 포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리 잡고 있다.
1: 분명히 있다.
3: 네, 분명히 있다. 이런 그 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능과 경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문사회학적 교양이라든가 공동체적 가치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부터 아예 제외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구성원들도 아니 이게 히트만 치면 되지 그런 사회적인 우리 인식까지 가져야 돼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을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정옥임 의원님.
0: 그 스타벅스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한 가운데 있고 또 지금 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7년 전 무신사 이제 사례를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비판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교정이 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은 진영 갈등의 한 축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 역사 인식으로 진영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내부의 어떤 정치적 문제로 민이 그러니까는 그 민초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사태 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지적하는 거는 필요하겠으나 이게 대통령이 주도해서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갖고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고 성찰하는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직 판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것에 지금 대통령 예를 든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건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아무튼 무신사가 잘못한 건 맞죠.
3: 아니 저기 이제까지 그런 이제 행위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집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뭐 YS 대통령도 역사 바로 세우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왜 일배적 사고들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정치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양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일배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리더로서 이렇게 나서는 게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리더라는 표현에는 소위 이제 그 소위 그 공복이라 그러죠. 퍼블릭 서번트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0: 저는 그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앞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효과적인가 옳고 그르냐의 가치의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예. 그런 점에서는 뭔가 다른 좀 더 그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예.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로 일배적 사고하고 예. 보수하고는 다른 거다.
1: 그렇습니다. 보태보시면 예. 최근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 예. 극우들이 축소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득이나 타협을 통해서 안 되더라고요. 예. 고립시켜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2: 예.
1: 있습니다.
2: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3: 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못됐는데 예. 지적하지 못하고 좀 어설프게 넘어간 예.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대표적으로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예. 천막 앞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예. 조롱했던 그 예. 사람들을 예. 저희가 어미 단죄하지 예.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 희생자들, 무고한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거기 개입돼서 예.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2: 그렇습니다.
3: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네. 뭐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2: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8: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예.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예.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홀로코스트를 예. 이제 조롱하면 엄한 처벌을 하거든요. 예. 특히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예.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 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겠냐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불매 운동이 퍼지는 모양새인데요. 곧바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이용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그 지원 본부에서 총무지원 본부에서 캠프 구성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예.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예. 오늘부로 캠프 구성원들의 스타벅스 매장 출입 및 관련 물품의

0: 캠프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매장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그리고 캠프 내에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음료나 디저트 같은 것들을 반입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그 캠프 안에서 만약에 스타벅스 그 텀블러라든지 머그컵 이런 상품들이 있다면 전량 회수해서 즉시 자택으로 가져가 달라. 다시 말하면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그런 텀블러나 머그컵도 집으로 가져가라.
1: 예, 정당의 반응도 반응인데요. 이 스타벅스 글로벌이 사과하고 좀 조치를 취할 것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논란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BBC 같은 외신 보도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 역시 이번 이 5.18 탱크 마케팅에 관련돼서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스타벅스 콜옵션이라는 계약인데요. 그 2021년에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를 이제 본사로부터 산 겁니다. 미국 본사로부터. 그런데 만약에 이마트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주된다면 그 가격보다 35% 더 떨어진 가격으로 지분을 되넘겨야 되는 콜옵션이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만약에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으로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된다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멸공, 막아 이렇게 외치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초고속 사과에 나섰던 배경에 이런 콜옵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1: 예, 이런 추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원장님.
2: 그 검색을 해보면요. 그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냐, 실제로 경영 능력보다는 재벌가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차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적절한가라는 좀 근본적인 좀 문제 의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본사가 이 신세계죠. 신세계가 뭐 삼성전자 같은 이 글로벌로 내세워도 자랑할 만한 우리 제조업체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런 거 혼쭉 좀 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콜옵션 어떻게 보세요? 영원 의원님.
3: 아니 그래가지고 지분을 결국은 이제 35%를 다시 대넘기게 되면 아니 35% 할인한 가격에. 그러면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 근무하는 우리 그 한국인 근로자들도 계실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용진 회장이 어쨌든 그 오너 리스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1: 큰 것 같습니다.
3: 이번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는 이념 지형 내지는 그 이념 정향에 관계없이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다들 비판하고요. 또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꼭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이게 길게 가야 돼요. 그래서 발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정치권이 막 앞장서서 뭔가를 막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본사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해서 35% 깎은 가격으로 자기가 다시 받으면 그런 어떤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미국 본사로 넘어가면 그게 물론 어차피 뭐 신세계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그게 그 프랜차이즈가 전부 지금 신세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그런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1: 이건 직영입니다.
3: 네, 아무튼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조금 그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상당히 그 막연한 걱정은 제가 하게 되네요.
2: 이건 이제 ILO에 의해 가지고 국제 규약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우려점은 알겠는데 그 우려점이 안 생기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견에 반대 안 하면 됩니다. 반대 안 하면 이슈가 안 되고 모두가 다 동의해서 넘어갑니다.
1: 좀 책임질 건 책임지고.
3: 아니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뭐 반대하고 자심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입법을 하는 이슈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뭐 저기 어떤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5.18 특별법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뿌리를 둔 김영삼 정부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올라가는 걸 저도 봤어요. 정말 몰지각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비판을 하되 이거 자체를 진영 논리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진영 논리로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도당 차원에서 막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고
3: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그 일부, 예. 일부가 어떤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도당 차원에서 나오고 해서 이게 막 더 문제가 되는
3: 교육,
1: 것 같아요.
3: 역사 예. 교육도 문제고요.
2: 그걸 국민의 힘이 징계해버리면 돼요.
3: 예.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예. 땐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신속하게 예. 나서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죠.
1: 자, 이 서울시 문제예요. 네. 그 철근.
0: 네.
1: 점점 더 이것도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어느 언론에서 뭐 철근 네. 게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예. 이제 뭐 이게 뭐라고 부기가 예. 좀 길어서요.
1: 예.
0: 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예.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 그러니까 이 제목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죠, 이게.
0: 사건인지 사태인지 뭐 예. 예. 하여튼 철근 게이트라고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예.
0: 이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예. 12번이나 현장 점검 회의를 이 국토부랑 같이 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때 알면서도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예. 보도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1: 예.
0: 이제 경향신문이 확보한 기록에 보면은 당시 국토부 실무책임자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이 참여를 예. 했고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총괄과장 등 간부들이 다 참석을 예. 했는데 이때 철근 누락 사실은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게 작년 10월이었고요.
1: 예.
0: 서울시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이메일로 이제 보고받은 게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현장 점검 회의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여러 번 12번이나 무려 했다는데
1: 예.
0: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서 결국에는 예. 반년이 지난 올해 4월 29일에야 처음으로 국토부가 이 사실을 알게
1: 예.
0: 된 겁니다.
1: 예.
0: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냐, 숨기려고 했냐 이런
1: 예.
0: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대건설로부터 보강 계획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 통보하는 게
1: 예.
0: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1: 예.
0: 합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이런 GTX 철근 누락 요 감사가 시작될 예.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1: 예.
0: 오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기둥을 전수조사하겠다. 철근이 몇 개나 빠져있는지
1: 예.
0: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이 과연 안전한지
1: 예.
0: 검토를 하겠고 만약에 부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1: 예.
0: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박진영 원장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2: 이거는 의심을
1: 예.
2: 사는 이유는
1: 예.
2: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에요.
1: 예.
2: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계속 시장직을 유지한다.
1: 예.
2: 아, 그렇다면은 이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1: 예.
2: 바로 보고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2: 4월 29일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1: 예.
2: 그리고 업무 중지가 제가 언제부터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예.
2: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출마를 위해서 업무 정지하는 시점까지 이걸 보고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1: 예.
2: 그런 이제 의심을 싸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오세훈 시장이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가
1: 예.
2: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왜 국토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김이 작동했는가
1: 예.
2: 이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1: 예, 정욱 의원님. 예.
3: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GTX-A잖아요.
1: 예.
3: 그래서 완공 시점이 2028년 전후라 그러거든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1: 예.
3: 이거를 은폐하려 했다면
1: 예.
3: 그러면은 그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치적으로서 뭐 이게 시장의 그 발주처니까
1: 예.
3: 그래서 만약에 그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거는 2028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1: 예.
3: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언론 보도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1: 예.
3: 그 철근 누락과 관련한 업무 일지를 2025년 11월에서 1월에 이르기까지
1: 예.
3: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날짜도 정확히 명기가 됐더라고요.
1: 예.
3: 그리고 그 보고를 어디로 했느냐.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했다는 거예요.
1: 예.
3: 근데 이제 철도공단과 국토부에서는 그 보고는 했는데
1: 예.
3: 정확하게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기 보면은 왜 통보라고 표현을
1: 예.
3: 하잖아요.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일단 보고서가 갔을 거 아닙니까?
1: 예.
3: 그럼 상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1: 예.
3: 이걸 따로 별표해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인지 그러면은 동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3: 왜 그러면은 이거 지금 철근을 누락한 건 서울시는 아니죠. 현대건설이죠.
1: 현대건설이죠. 예.
3: 근데 현대건설이 어찌됐든 서울시에 얘기를 했고 서울시 주장은 뭐냐면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보고는 서면으로 갔는데 네. 따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동기가 뭐냐 서울시장으로서. 네. 그러면 여기 무슨 부패가 연루가 된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의심.

0: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그거와 관련한 증거는 없잖아요. 네. 물론 잘못된 거예요. 네. 발주처에서 잘 보고 이런 보고가 나왔으면은 그에 따라서 근데 서울시는 조처를 했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그래서 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적실성이 있는지 없는 보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철근이 빠졌다 그러면 불안하죠. 예.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GTX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가족도 GTX를 이용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의도적인 것이냐 예. 아니면 여기에 부패가 연루됐느냐 아니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은폐돼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토론을 하세요. 이거 지금 정원호 그 후보가 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토론을 해서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낱낱이 따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거나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은 어쨌든 철근이 빠졌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이런 점을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는 몰랐다 예. 내지는 이게 왜 서울시 잘못 이렇게 대응하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반발을 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비 곡지게 더해서 정말 중요한 논쟁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보강하는 방법이 진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예. 현대건설도 이걸 은폐하지 않았어요. 예. 보고했다는 거고 예. 서울시도 어쨌든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특별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가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업자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보강 방법이 가장 적실성이 있고 현실적인 것인지.
1: 예.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이제 예. 페이퍼는 볼 줄 아니까 예. 서울시에서 했던 보고서에 네. 페이퍼 양식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페이퍼 쓰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글자의 포인트에 따라서 중요하고 예. 당구장 표시에서 중요하다. 목차가 어느 게 올라가 있는 이런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서울시가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보고했는지 예. 아니면 형식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보고했는지 이제 페이퍼는 이제 진실관계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2: 예.
1: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태도 문제예요.
2: 예.
1: 그래서 사고 안 났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재난안전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현대의 실수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것도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늘 의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람과 공익이 목적인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즉 짓기 말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유체이탈. 뺀질뺀질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2: 예.
1: 그게 사실은 이 공직선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예.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2: 예. 자, 현 기자.
3: 네.
2: 국민의힘이 MBC 고발했군요. 이건 관련해서.
3: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예.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MBC 기자 등 3명과
2: 예.
3: 보고 라인에 있는 간부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 예.
3: 다행히 권선배는 없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는 선거 직전
2: 예.
3: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의적인 왜곡 편파 보도와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예,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1: 그 이게 이슈화 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2: 예.
1: 이걸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슈화 시킨 건 오세훈 시장이에요.
2: 예.
1: 애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책임자로서 사과합니다.
2: 예.
1: 그리고 진실 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저도 지겠습니다.
2: 예.
1: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 예.
1: 오세훈 시장 특유의 유체이탈, 뺀질뺀질한 태도
2: 예.
1: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아니, 유체이탈은 예. 아닌데 좀 뭐랄까 나는 당당하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2: 예.
0: 유권자들이 좀 겸손하게 원하지 않을까요?
2: 예.
0: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대건설이 자기네가 빼먹었다고 보고를 했고
2: 예.
0: 뭐 실수였던 뭐였던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에 따른 조처를 이렇게 했다.
2: 예.
0: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2: 예.
0: 뻔했는데
2: 예.
0: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유체이탈이라기보다는
2: 예.
0: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2: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요, 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어떤 팩트들이 있고 한데 이걸 자꾸 고발이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권으로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1: 네. 그러면 MBC가 물러나면 안 되죠. 또 심층 취재해야죠.
0: 근데 뭐 양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선거 때가 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요. 당당하면 고소해야죠. 왜 고발을 합니까? 그런데다가 항상 네. 또 고발하기 전에 서울시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원호 후보 측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난번에 그 양천 구의회 네. 회의록과 관련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엔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 고려 중이다. 그다음에 이제 고발을 한다 그러는데 네. 억울하면 고소해야 되는 게 맞죠.
1: 예. 자, 우리 선거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 북구가 예.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예. 그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예. 17일, 18일 이틀 동안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예. 대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예. 하정우 후보가 40.4%, 예. 박민식 후보가 20.9%고요. 예. 한동훈 후보가 32.7%로 예. 나타났습니다. 뭐 늘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1: 예.
2: 자, 근데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도를 예. 봤더니 하정우 후보가 46.7%로 상당히 좀 올라갔고요.
1: 예.
2: 박민식 후보는 19.0%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특이하게도 예. 32.7% 똑같았습니다.
1: 예.
2: 자, 이번 조사에서는 단일화를 이제 가정한 양자대결 결과도 예. 나왔는데 먼저 하정우 대 박민식은 47.2% 대 29.6%로 예. 격차가 17.6% 꽤 많이 납니다.
1: 예.
2: 반면에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예. 대결을 하게 되면 41.8 대 40.0으로
1: 예.
2: 격차가 불과 1.8%
1: 접전이군요.
2: 네,
1: 예.
2: 오차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팽팽한 접전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논의가 될 만한 예. 부분은 단일화와 한동훈 박민식 예. 단일화와 관련돼서
1: 예.
2: 만약에 박민식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다.
1: 예.
2: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 18.2%가
1: 예.
2: 민주당 하정우 후보로
1: 그렇군요.
2: 갑니다.
1: 예.
2: 그리고 24.5%만 박민식 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1: 예.
2: 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1: 예.
2: 박민식 후보들 지지하던 이 10.4%가 왜 민주당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1: 예.
2: 민주당 하정우 후보로 가고요. 또 22%는 한동훈 후보 보수 후보로 또 간다는
1: 예.
2: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
1: 예.
2: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사실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1: 예.
2: 점과 또 만약에 한다면 한동훈 예. 후보가 되는 것이 더 경쟁력이 그나마 있다라는
1: 예.
2: 두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1: 예, 이 조사 방식 좀 설명해 주시죠.
2: 아, 네.
1: 예.
2: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1: 예.
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3: 제가 이걸 늦게 받아가지고
1: 예.
3: 선관위 확인을 못했는데요.
1: 예.
3: 아, 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1: 예.
3: 뜻은 아닌데
1: 예.
3: 명택윤식 기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1: 아니요. 지금 요거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고.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건. 예.
2: 요겁니다. 요거.
3: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건 아직 소개. 예. 지금 채널에 있거나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소개를 안 드렸고. 그거.
3: 네네네.
1: 예.
3: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 예.
3: 그 한동훈 바람이 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 예.
3: 그게 이제 표로 연결을 되느냐 하는
1: 예.
3: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 예.
3: 어떤 분들이 이걸 동탄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 예.
3: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탄은 신도심입니다.
1: 예.
3: 여기는 구도심입니다.
1: 예.
3: 실제로 발바닥에 조직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야지 가능하지 동탄처럼 여론전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1: 예.
3: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 진영 내에는 비토층이 없습니다.
1: 예.
3: 한동훈 후보는 자기 진영 내에 비토층이 있기 때문에 예. 결정적인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예, 잠깐 우리 채널 A 지금 언급하시려 그런 거 그거
3: 네.
1: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2: 자, 채널 A가 예.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1: 예.
2: 그 채널 A 의뢰로 리서치 앤 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주민 18세
1: 예.
2: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 예.
2: 17일부터 19일 동안 이게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1: 예.
2: 여기서는 한동훈 후보가 34.6%로
1: 예.
2: 가장 높게 나왔고요.
1: 예.
2: 하정우 후보가 32.9%.
1: 예.
2: 박민식 후보가 20.5%로 나왔는데
1: 예.
2: 이 조사 방식이
1: 예.
2: 무선 전화 면접 100%였습니다.
1: 아, 그래요.
2: 휴대전화
1: 예.
2: 핸드폰을
1: 예.
2: 이용한 거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3: 이거는 이제
1: 예.
3: 무작위 추출인 이른바
1: 예.
3: 이제 RDD인 것 같아요.
1: 예.
3: 안심번호는 아니고 이런 경향인데 자, 이 두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자면 이런
1: 예.
3: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화 주제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1: 예.
3: 단일화 주제가 들어가 버렸는데 단일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동훈과 박민식입니다.
1: 예.
3: 그중에 메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1: 예.
3: 단일화는 설문지가 어느 순위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1: 예.
3: 대답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이건 약간
3: 그러면은
1: 예.
3: 진보 지지자들은 아 이거 단일화 여론조사네 하겠어 중간에 끊게 됩니다.
1: 예. 예. 정홍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결국은
1: 예.
0: 뭐 여기 서울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1: 예.
0: 그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1: 예.
0: 부정할 수 없는 거는
1: 예.
0: 아무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0: 네.
1: 박민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20%대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거기서 잘안
0: 예,
1: 떨어진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것이고요. 하정우 후보라는 정치인은 제가 볼때 이거 전재수의 표를 다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0: 그렇습니다.
1: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누구도 단정하게 정파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흥미있는 지역이다.
0: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정호김, 전영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서머네.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5: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6: 유유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6: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9: 네,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하프타임은 방송인 오윤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0: 청년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라한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 노사가 사측과 다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정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2: 오늘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삼성전자 노사가 오후 4시 20분부터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 양측을 불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가 강제 중재가 아닌 장관 주재의 자율교섭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사후조정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협상 결렬 후 입장을 통해 어젯밤 중

0: 하노이 조정 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타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3시 반쯤 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예정대로 조합원 7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재개된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오늘 오후 SNS에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며 막판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노동부는 교섭이 끝나면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노조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개 법인 노조 모두 찬성해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한 만큼 5개 법인 노조와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 우리 국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로 목적지는 울산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유조선이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통행료 등 비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지난 18일 밤 주 이란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 선박 한 척의 통행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으며 정부는 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통행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유니버설 위너호와 함께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5척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20일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면 전쟁 범위를 중동 지역 너머로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전쟁의 장인들이라며 전장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7개 재분사들이 6년 동안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 동아원, 삼양사 등 7개 재분사에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독자 판단에 따라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무려 6년 동안이나 담합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4회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폭,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물량까지 짬짬이 했습니다. 이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이 담합 초기인 2019년 12월에 비해 약 38%, 많게는 74%까지 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2006년에도 담합하다 걸린 전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올 1분기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8% 늘어났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작년보다 평균 2.6% 늘어난 가운데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충북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울산 5.5%, 대구 5% 등 전국 8개 시도가 작년보다 늘고 전북, 인천, 부산은 4~5%씩 감소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군사작전을 하며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모 상임공동대표에게

0: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이고 레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체폭행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사온 것이라고 발언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사망을 계기로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보고서가 3년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의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늘어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 두 차례 각 30일씩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2차 사후 조정마저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노동부 장관 권한인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어야만 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김현정 대변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찍었던 우리 증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우리 증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시 서울원 6월

0: 분양 예정.
1: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백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백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8: 예, 예고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 네,
8: 어서 오세요.
9: 반갑습니다. 예,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8: 삼성전자 뭐 걱정이 많은데요. 네. 오늘 지금 협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거죠? 협상.
9: 네,
8: 자리를.
9: 예.
8: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9: 저는 오늘 예. 그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8: 참 다행인데요.
9: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중노위에서 예. 중재안 낸 거에 대해서 큰 이견 차이가 없거든요.
8: 예.
9: 사실은 이제
8: 예.
9: 성과급의 총량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8: 아, 그래요. 예.
9: 배분 방식에 대해서만 예.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인데
8: 예.
9: 그게 제가 좀 그 노동부 쪽에 좀 확인해 보니까
8: 아, 확인해 보셨군요.
9: 네, 예. 그게 이제 그 배분을 6대 4 예. 정도를 하는데 6을 이제 그 메모리
8: 예.
9: 이제 그 DS라는 반도체 예. 분야의 60을 이제 배분하고 40을 기타 이 DX라고 예.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분야가 예.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8: 예. 예.
9: 거기도 어쨌든 40%에서의 그 성과급 배분을 하는데 예. 그 두 개 적절한 곳에 대해서는 저기 마이너스 40%를 깎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사측에서 하면서
8: 예.
9: 결렬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8: 예.
9: 실제로는 이제 그 사측의 입장 뭐냐면 예. 성과급이라는 게
8: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건데.
9: 주는 건데 예. 없는데 어떻게 주냐.
8: 예.
9: 이 원칙을 깰 수는 없다라는
8: 예.
9: 거여서 그래서 그거를 아직 결렬 선언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라서
8: 예.
9: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오후 한 3시 이후에 예. 노동부 장관이 저 중재를 해서 다시
8: 예.
9: 지금 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 예.
9: 거라서요. 이 정도 가지고
8: 예.
9: 파업을 한다는 것은
8: 글쎄요.
9: 국가 경제적으로나 뭐 저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8: 예.
9: 오늘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8: 예.
9: 오늘 타결이 안 되더라도 꼭
8: 예.
9: 내일부터 파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8: 예.
9: 유보를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8: 참고로 김 의원님은 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9: 네.
8: 위원장을 해보셨죠?
9: 네.
8: 예. 노동운동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 파업 어떻게 보십니까? 예.
9: 저는 일단은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사기업이긴
8: 예.
9: 하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8: 예. 예,
9: 정부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8: 예.
9: 우리 국회도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8: 예.
9: 했잖아요. 거기 또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 또 400만이 넘는 주주도 있고요.
8: 예.
9: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8: 예.
9: 이 삼성전자가 제가 있는 평택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8: 예.
9: 제가 어제 그 방문도 했었는데
8: 아, 예.
9: 이런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8: 예.
9: 때문에 그냥 노사만의 문제라고 볼 것은 아니고
8: 예.
9: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8: 예.
9: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
8: 예.
9: 공공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책임감 이런
8: 예.
9: 것들도 노사가 갖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예. 뭐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이견이 발생한 부분도 얼마든지 지금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9: 네.
8: 노동운동 해보신 경험으로 밀어서
9: 네.
8: 지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명분을 잃지 않고.
9: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명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8: 네, 네.
9: 뭐 금액의 문제는 아닌
8: 그래서요.
9: 것 같고요.
8: 네.
9: 그런데 이제 성과가 없는데 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라는
8: 예.
9: 회사의 입장도 사실 맞고요.
8: 예.
9: 그리고 또 노조의 입장도
8: 예.
9: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은 다르게
8: 예.
9: 거기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8: 예.
9: 여기는 반도체도 있고 뭐
8: 메모리도 있고 가전도
9: 예.
8: 있고
9: 예. 가전도 예. 다 예.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도
8: 예.
9: 사실은 큰 틀에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8: 예.
9: 그쪽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8: 예.
9: 그 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노노 간의 갈치거래하는
8: 예.
9: 노동 간의 갈등 같은 게 막
8: 예.
9: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화되니까 그런 저 고육지적인 측면에서 같이 요구하고 있는 예. 노동자의 그 연대라든지 이런 차원을 예. 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근데 다만 그래서 올해는 적자지만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예.
8: 개인적인 내년에는 사견을 전제로 듣겠습니다.
9: 내년에는 예. 또 흑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유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8: 예.
9: 이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노사간의 명분을 갖는 절충점을 찾는 예. 그런 방안들이 저는 없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 예.
9: 예, 뭐 오늘 좀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8: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에 안 되면
9: 네.
8: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조정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9: 아, 그 긴급 그 저 조정권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예. 써야 되거든요. 예. 이게 1963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딱 네 차례밖에 예. 저기 발동한 적이 없는데 예. 이게 도입된 1963년도에는요. 이게 국제법이 없었어요, 관련된. 예. 근데 예. 이것이 지금 ILO라는 예. 거기에 저희가 21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ILO에 예. 비준을 하게 되면 국회도 동의를 해서 비준을 한 거거든요. 그 기준에 의하면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면 그 생명의 위협이 있어야 된다는 예. 아주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8: 그런데
9: 예.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현재 충족되느냐 여부도 사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저는 그 긴급조정권은 또 노사자치 원칙에도 안 맞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파업을 유예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노사가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예. 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 오늘 안에 합의 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9: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8: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직접 한번 알아보셨다니까.
9: 예. 그래서 또 삼성전자 예.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평택에.
8: 예.
9: 그래서 어제도 방문해서 경영진들도 만났는데 예. 그 만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소상공인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8: 아, 그래요?
9: 예. 예. 거기 파업을 하게 되면 거기 주변에
8: 그렇겠죠,
9: 있는
8: 또.
9: 소상공인들까지 예. 다 피해를 막대하게 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 예.
9: 이 그 삼성전자의 노사가 그런 예. 책임감을 좀 갖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8: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양양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요.
9: 네, 네.
8: 단식하고 계신데.
9: 네네.
8: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그러니까 네. 18일부터 이제 네. 오늘 20일이니까 3일째 네. 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그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네. 본인이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8: 네.
9: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좀 부각시키려는 네. 좀 그런 뭐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8: 네. 근데
9: 다만 이제 그 단식으로 인해서 뭐 노사 간의 그런 것들이 안 될 것이 뭐 네. 협상이 타결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은 그런 그 뭐 이번 지방선거 연계해서 예. 좀 그런 액션을 좀 하고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8: 당 대변인이시니까요.
9: 네네.
8: 추미애 후보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9: 지금 입장은 예. 냈습니다.
8: 예. 아까 예.
9: 냈고요.
8: 예.
9: 노사 간에 이렇게 네. 그 잘 협상을 통해서
8: 예.
9: 그 파업이 들어가지 않고 예.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8: 예.
9: 냈습니다. 네.
8: 예. 지금 그러니까 타협을 촉구하는 입장이시죠?
9: 그렇습니다.
8: 네, 추미애 네. 후보 캠프의 대변인도 맡고
9: 계십니다. 예,
8: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럼 그 직접적인 입장이시군요. 이게 지금
9: 맞습니다.
8: 말씀하신
9: 예, 예. 예. 제가 그 뭐 입장 그 정리하는데도 제가 많이
8: 그래요.
9: 그랬습니다.
8: 예. 아, 거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예. 안정된 지역이죠, 거기는?
9: 거기는? 아무래도 지금
8: 안정권이죠.
9: 뭐 그 지지율 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예.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8: 예. 자, 다시 스타벅스 얘기 좀 약간 여쭤.
9: 아, 네.
8: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9: 아, 예. 정말 이건 뭐
8: 심각한데요 보니까
9: 네, 예. 반역사적인 마케팅이죠.
8: 예.
9: 그러니까 이게 매년 5.18 때만 되면 반복돼요. 이렇게
8: 예.
9: 5.18 정신을 모욕하는 것들이
8: 예.
9: 언행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8: 예.
9: 이게 지금 그것도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그 어디죠? 그 이 그룹이 생각이 안 나네.
8: 예, 신세계요?
9: 신세계인가요?
8: 예, 예.
9: 신세계 그룹에서 예. 광주 찾아가서 이제 그 사과를 하려고
8: 예.
9: 그랬는데 그 5.18 단체들이 아예 그걸 거부해서
8: 예.
9: 그 민심의 그 엄중함이 지금 느껴지기도
8: 예.
9: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저기 이거를 반복돼서는 안 되고
8: 예.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9: 그래서
8: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9: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예. 이런 그 5.18이라든지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그런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그런
8: 예.
9: 법을 좀 만들겠다
8: 예.
9: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하셨거든요.
8: 예.
9: 실제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홀로코스트를 예. 미워하는 경우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8: 나치 찬양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9: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8: 예.
9: 저급한 그 뭐 이렇게 상술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8: 예.
9: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라는 또 기조도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8: 예.
9: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예.
9: 거기다가 또 이제 공당인 국민의힘도
8: 예.
9: 송호석 원대도 뭐 광주를 뭐 뭐 더러워서 뭐 아, 그걸 예. 또 서러워서 더러워서 막 이렇게 막 핑계를 예. 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말장난도 말장난이지만 예. 결국은 가지 않겠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예. 그런 예. 역사관 가지는 게 제일 야당의 그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뭐

0: 지역 도당이 뭐 그 발표하고 그런 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1: 충북 도당에서 네. SNS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거를 또 뭐 아침 출근할 때 스타벅스 들려겠다 이렇게.
0: 그러니까요. 네. 네. 당이 지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 정도 인식이라면요.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네. 인식 자체가 그런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러잖아요. 당대표도 네. 이번에 그 5.18 그 저 광주 민주화 유지 갔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 남들 가 니문의 행정국 막 하는데 네. 혼자 딱 서 있잖아요. 그냥.
0: 예.
1: 그리고 뭐 실제로 5.18 정신 헌법에 담겠다고 그렇게 맨날 그 대선 공약까지 해놓고도 개헌엔 또 당론으로 반대하고.
0: 예.
1: 기본적인 예. 인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 거제시장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후보가 예.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는데
0: 예. 뭐 샌드위치 먹
1: 샌드위치 먹겠다 예. 뭐 이렇게 이거는 정말 망동이죠 망동.
0: 그러니까 법 입법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는.
1: 당 대표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뭐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자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3 선거 뭐 야당은요
1: 네.
0: 상당히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1: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특히 이제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예.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0: 예.
1: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그 기본적인 건 일단 보수 결집이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특히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진 곳이에요.
0: 예.
1: 총선에서도 저희가 졌지 않습니까?
0: 예.
1: 그거 보수세가 기본적으로 강하게 있는 곳이고 그런데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보이면서 그거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있다가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보수 결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네. 곳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장동욱과 네.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탈증이 지금 복귀한 측면도 있고 또 저 초반에 우리 정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0: 네.
1: 말도 안 되는 캄춘이라든지 뭐 또 여성 꼭 끌어다가 이렇게 예. 뭔가 파렴치범처럼 막 그 아니면 말고식으로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년 전에 그 주폭 사건도 예. 마찬가지고 그런 네거티브 마타도가 일정 부분 지금 통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출마했기 때문에 예. 검증의 시간이 사실은 잘 없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것들 약간 반영이 된 그런 측면도 예.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이 선거에서의 승리는 양당의 지지층이 어차피 결집을 할 것이고
0: 예.
1: 중도 무당층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이렇게 심한 그 뭐 근거 없이 하는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결국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0: 예.
1: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0: 예.
1: 그럼 오히려 더 그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0: 예.
1: 오히려 이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난 그 10년간의
0: 예.
1: 시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부동산 예. 부동산 정책 갖고 본인이 이제 비판을 하지만
0: 예.
1: 오히려 이 부동산 그 서울의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든지
0: 예.
1: 집값 폭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권 3년하고 오세훈 그 시장 4년 동안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0: 예.
1: 게 팩트이거든요.
0: 예.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원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착착 개발이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획기적으로
0: 예.
1: 이런 공약을 내고 대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 시민들이 잘 이제 그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정원 후보 쪽 지지로 많이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1: 아, 네. 대구는
0: 시장.
1: 대구는 사실 저희가 단 한 번도 네. 탈환한 적이 없는 네. 곳이죠.
0: 네.
1: 보수의 심장인 것은 텃밭인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뭐 그 추경호 후보라든지 네. 뭐 이진수 후보 뭐 이런 분들 공천하면서 저기 공천하는 과정에서
0: 예.
1: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보수 결집 효과가 일어나고
0: 예.
1: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박빙 우세 정도로는 제가 유지하고
0: 예.
1: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그
0: 예.
1: 대구 사람 그 김부겸이 그 30년 동안 낙후되어 있던 대구의 경제라든지
0: 예.
1: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여당 후보라는 거를 잘 어필하고
0: 예.
1: 이렇게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면
0: 네.
1: 아,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번 그 대구 시민들이
0: 네.
1: 지금 국민의힘에 해초를 네. 좀 세게 들고 한번 바꿔주면
0: 예.
1: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구도 타파의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0: 네.
1: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그 만약에 이번 첫 결과 나오면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사건이 될 어떤 선거는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기존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요.
1: 네, 그렇게 네. 만약에 한번 바꿔준다라고 하면 또 우리 호남에서도 그에 따른 긴장감도 생기고
0: 예.
1: 지역 규정 발전이나 지역구도 타파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자, MBC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후속 보도. GTX 삼성역
1: 네.
0: 철근 누락
1: 네.
0: 문제
1: 네.
0: 서울시요.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이건 정말 네. 대단한 문제죠. 저는
0: 네.
1: 이 오세훈 후보의 그 태도 있잖아요.
0: 네.
1: 태도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같아요.
0: 네.
1: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지금 할

0: 말입니까? 예. 그동안 사실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은 그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까? 예. 폭우, 폭설, 뭐 반지하 잠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도 서울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항상 그 대두됐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의 철근을 2,500개 이상을 예.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현대건설에서 보고를 하는 즉시 예. 본인이 보고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예. 갖췄어야죠 시스템을. 그런데 예. 예. 그것도 갖춰놓지 않은 것은 뭐 자랑 삼아서 예. 마치 무슨 정원 후보가 괴담을 퍼뜨린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예. 어불성설이라고요. 그리고 시공과 감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로 일단 사과부터 하고 해야 예. 되는데 오히려 적발하자는 식으로 예. 민주당과 정원 후보 탓을 하니까 예. 기가 막힐 노릇이죠.
1: 예. 평택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0: 평택을이 지금 예. 거의 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 그 시민들이요 예. 피로감을
1: 여론조사 느끼세요. 피로감.
0: 예. 예. 하루에 막 세네 개씩 막 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 조사 대장이 500명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ARS 할 때도 있고 전화 면접 할 때도 예. 있는데 그 이제 설문을 갖다가 어떨 때는 정당과 이름만 넣고 어떨 때는 정당과 이름과 직책을 같이 넣고 예. 이럴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틀려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준 저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 4.4잖아요. 예. 그러니까 8.8 범위 안에 들어
1: 그러니까 의미 없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 그리고 그냥 초박빙이란 것만 알 수 있지. 네. 완전히 혼전이고요.
0: 그래서 결국은 예. 이제 나중에 저 표를 까봐야 되는 예. 것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벽보가 붙고 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조직이 있는 정당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평택을 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8%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수렴에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 예측해 봅니다.
1: 예. 지금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0: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우려되는 지점이 네. 뭐냐면 보수 쪽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겁니다. 예. 지금 그 황교안 후보가 예. 그 계속해서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유기동 후보한테. 예.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 양 후보가 합치는 단일화는 못 하더라도 예. 그 황교안 후보가 네. 예를 들어 사전투표 전날 사퇴하는 일방적으로 네. 사퇴하는 식의 단일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
1: 굉장히 상황이 범여권으로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예? 그렇게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 예.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생겼죠.
1: 예, 어떻게 뭐 대응책이나 이렇게 좀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0: 아니 그래서 일단은 예. 현재로서는 뭐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그게 예. 모든 저 지지율이 유희동 쪽으로 다 이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명이 합치더라도 지금 1등 후보를 넘어가거나 예.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차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차원에서 이제 뭐 진보당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예.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청래 당대표나 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가능성도 뭐 저 언론을 통해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방송에서. 그런데 예. 현재 뭐 김용남 후보는 아직은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예. 지금 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되게 다양성이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1: 시간이 얼마 있지 네. 안 남았잖아요.
0: 그렇다고 가정에서 뭐 네. 단일화를 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네.
1: 그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가능성 높은 거는 현실은 현실이겠는데.
0: 제가 이제 그 네. 평택 을이 그 전에 21대 때 제가 제 지역구였거든요. 예.
1: 아 그렇군요. 지금 평택 병이시죠.
0: 예. 네. 그 을 지역이 제 지역구였고 네. 을 지역에 있는 네 개 동이 지금 병 쪽으로 와서 제가 병 신설되면서 예. 했는데 예. 제가 그 지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예.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전국적인 평균보다 한 10%가 낮아요.
1: 아 왜 그렇죠?
0: 네. 거기 이제 그 저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네. 젊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선거가 있으면 네. 그 본인이 이제 그 혼자 와서 거기에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원룸 같은 걸 얻어서 하는 노동자들 꽤 있거든요. 네. 그 계층이 그 고향이나 이렇게 가족들한테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 평균 투표율이 50%가 넘었는데 거의 예. 44%밖에 안 됐습니다.
1: 그래요. 예.
0: 총선 때에도 10% 정도 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은 낮고 예. 거기가 도농복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 인구 다 2만 명이 넘는데 예.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어르신들도 투표율이 높잖아요.
1: 예.
0: 그 투표율은 낮고 예. 그 보수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예. 당연히 이제 그 아, 위험할 수도 있다. 후보 측이 예.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 측으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0: 그런 가능성.

0: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대비책은 뭔가요?
0: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대비책은 없지만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아직
1: 그 만반의 준비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0: 뭐 그런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정에서 하는 거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더 두고.
0: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이제 그 벽보가 붙고 공식선거 운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일 이후에는 선거 그 저기 그 여론조사를 공포가 금지되잖아요. 그 이전에 몇 차례도 나올 거니까 그 여론조사 보면서 민심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도 많은 편인데요. 현재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그 밖에 다른 지역은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출퇴근길에도 안전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낮 기온이 서울 광주 20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가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지금은 서평택 부근에서 지금 5차로에 사고차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이순환고속도로 동두천 지역 포천 방향으로 은현 3터널 안에도 2차로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예고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그 환호하고 열광하던 분위기는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 아니고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6: 3일밖에 안 걸렸어요.
5: 예, 딱 그 착 깔았는데.
6: 예, 지난주 주말에 최고가 8천을 찍었었는데. 예,
5: 아, 그게 지난 주말밖에 안 됩니까?
6: 네, 지난 주말밖에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는 맞네요. 지난 주말에 8,046을 찍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5: 예.
6: 그러니까는 그 이유인즉슨 저 핵심은 저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근데 특별히 그 간을 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쪽 표현에는 채권 작용단이 움직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아 이거 답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뭐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네. 그럼 유가 안 떨어지겠네. 그럼 인플레 계속 되겠네. 이 논리로 간 거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훌쩍 넘어서 지금 4.6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30년물은 5%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영국에서도 스타머 총리가 그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면서 자리가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재정 준칙을 잘 지키는 노동당의 당수연 그러니까 대표였었는데 이 사람을 물러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국의 길트채가 폭락을 합니다. 즉 금리는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들으시기 싫으시겠지만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뭐 작은 돈 투자하는 분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하시겠습니다만 연기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조 원의 연기금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은 미국 국채가 그럼 뭐 몇 년 동안 뭐 큰 문제 없는데 5%를 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연기금들은 목표 수익률이 한 7, 8% 정도 꾸준히 하면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럼 5% 안전빵으로 주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럼 자산이 자산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랠리를 했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5: 거기다가요. 이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상당히 원래 연초나 지난해만 해도 올해 금리가 떨어질 걸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 맞습니다.
5: 지금은 이런저런 상황, 이란 전쟁도 있고요. 유가도 있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 다행이고 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지경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6: 맞습니다. 지금 그쪽 동네의 생강 모음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금 금융시장은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굉장히 긍정적인 거에서 조금 긍정론을 약간 내려놓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5: 자, 긍정론을 내려놓으면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요. 지금 포모 때문에 지난주에 아까 지난주 말이라고 딱 금요일 뭐 이때 같은데요. 지난주에 그 포모 때문에 들어왔던 분들 막 20%씩 지금 손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6: 벌써요?
5: ETF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6: 네.
5: 그런데 뭐 이 15% 막 이렇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력주에들 투자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보통 반도체나요?
6: 네, 일단, 네. 일단 반도체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는 여전히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아서 당장에 이 실적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우려하는 거는 뭐 오픈AI가 어떻게 되냐, 오픈AI 네. 관련해서 나쁜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기억만 해두세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예. 데이터 센터들, 그러니까 예.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예.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설비 투자 총 금액이 줄어들면 예.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예.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수령이 될 게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예. 요게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주변부의 상황들을 모두 보니까 못 만들어서 못 팔지. 예. 팔 데가 없어서 못 파는 네, 게 아니에요. 네,
5: 그러니까 아직은 분명히.
6: 예, 예, 지금 네, 분명합니다. 네, 그거는 네, 너무나 분명하고 네.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긴 하지만 TSMC의 공정이 지금 모자르니까 네. 인텔 죄송합니다. 네. 인텔마저도 네. 그 비슷한 공정이 지금 선불금 내라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 납품을 못 해주는 네. 거라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5: 내일인가요? 오늘 밤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6: 네,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알게 됩니다.
5: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네, 그렇죠. 진행되는 거죠, 이게.
6: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20일이죠. 예. 우리는 21일 날 예.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될

0: 것인지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적은 좋으니까 예. 네, 그거는 괜찮다.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업종이 좀 문제거든요. 예. 다른 업종이 문제인데 이번에 그 반도체 오르기 전에 올랐던 업종들 중에 작년에 그 정말 어떤 풍미했던 예. 그 업종들이 있어요. 예. 그 업종들은 작년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1: 예를 들면 어느 쪽이 있나요?
0: 이거 얘기하면 또 융단 폭격 당할 텐데 그래요. 감히 말씀드리면 예. 조선 방산 전력이에요. 예. 이쪽들이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업황은 좋습니다. 예. 업황은 좋은데 왜 조정받아요라고 예.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업황은 좋은데 주가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이 업종들은 실적이 채워지려면 한 1년 반쯤 기다려야 되겠다고 예. 정말 실적이 좋아요. 예. 오늘도 제가 1분기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조선 업종이 예.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 근데 주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갔어요. 예. 예.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실적 올라올
1: 비싸졌군요.
0: 때까지. 네, 예. 그렇죠. 실적이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이 금리도 높고 이러면은 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업종은 금융인데요. 예. 금융 업종 중에 지난 주에는 뭐 약간 금융 업종 괜찮다고 예. 했고 뉘앙스로 약간 보험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주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전망에 따라서 증권 업종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 매력이 생기는 증권 업종들이
1: 그래요.
0: 에 있는 기업들이 예.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런 쪽은 이번에 빠지는 기회를 잡아서 뭐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이렇게 이 공영 방송에서 개별 업종 얘기를 해도 됩니까?
1: 업종까지는 뭐 참고를 하시라고. 물론 네. 투자의 어떤 그 참고 사항으로 네. 아셔야지 이게 네. 어떤 뭐 100%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네. 네.
1: 근데 업종까지는 말씀 뭐 구체적인 회사는 아니라 업종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0: 네네네. 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1: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좀 버티던 분들 또 포모 네. 때문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0: 아, 네. 네.
1: 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0: 네, 금리는 이제 구조적으로 네. 뉴 노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번 유가가 6월 달까지 만약에 예. 이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예. 충격은 내년도 초까지 갑니다.
1: 아, 예. 예. 예.
0: 일단 지금까지 큰 충격이 없었던 거는 예. 바다 위에 떠있던 배들이 지금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안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 6월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예. 꽤 오래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WTO 체제 편입 즉 예. 2000년 이래 예. 정말 장구하게 이어졌던 일종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의한 디플레 수출 예. 그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하락
1: 네.
0: 이게 끝난 거예요.
1: 예. 예.
0: 정말 큰 예. 흐름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아실 텐데 옛날에 은행이 저금하면 막 12% 13% 예, 예. 이자 줬잖아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얼마처럼 2% 3%만 돼도 고금리다.
1: 네.
0: 이런 얘기는 이제 싹 없어질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그런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최근에 채권 가격 폭락한 이유는 예. 인플레이션의 최약체는 1번 현금.
1: 예.
0: 2번 채권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제할 수 있는 자산은 그럼 뭐냐? 예. 인플레이션 극복할 수 있는 자산은 1번 부동산, 예. 2번 기업이에요.
1: 예.
0: 예. 근데 기업 중에서도 좀 그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1: 예.
0: 예.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이제 불닭볶음면
1: 예.
0: 그거 뭐 50원 더 오른다고 예.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가격 조금만 오르면 발길이 뚝 떨어지는 네. 곳이 있다면 네. 그런 곳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기업들은 조금 갈라집니다.
1: 예.
0: 그래서 내가 가진 기업들이 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존재라면
1: 예.
0: 버티시면 되겠고요.
1: 예.
0: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 어려움을 겪겠다 이러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예. 저는 코스닥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환율도 불안하죠 지금.
0: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그 뭐 외국인들이 진짜 가공할 만한 매도세를 냈는데 예전에 뭐 한국 시장 좋아지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막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예. 드렸었는데 완전히 빗나간 얘기고
1: 예.
0: 사과드립니다.
1: 예.
0: 근데 그때 얘기 드렸을 때 4,000 3,4,000 포인트 사이에서 얘기 드렸던 예. 것 같아요. 4,000 포인트 내외.
1: 예.
0: 그때는 장이 이렇게 쉽게 8천 올 줄 몰랐어요.
1: 예, 예. 예. 급하게 그러니까, 올랐죠.
0: 예, 예. 서서히 오르면 외국인들이 예. 좋으니까 오지 않겠어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한 30%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예전에 뭐 3,000포인트 미만 때는 그 금액이 얼마냐면 한 700조 정도 됐어요. 예. 그럼 지금은 얼마냐? 예. 1,500조가 넘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면 그 외국 그 투자자들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뭐 개인들은 뭐 투자를 할 때 한 종목 집중을 한다든가 한 ETF에 집중한다든가 네. 이럴 수 있지만 네.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은
1: 비중이
0: 그렇죠 나누어지죠 네. 미국 주식 뭐 아시아 주식 일본 네.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그다음 채권 네. 해외 채권 등등 이렇게 그다음 대체 투자 이렇게 쫙 네. 갈라놓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판을 딱 펴서 보니까 한국 비중이 기존에 한 3% 4% 됐는데 네. 이게 막 부풀어서 8% 막 네.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 네. 거예요. 네. 그럼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비중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예. 그 사실은
1: 그 비중을 맞추다는 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14%대에서 플러스 3%거든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3%. 그러면 17%가 고점인데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지금 대략 한 24% 정도로 그래요? 비중이 한국 비중이 네. 커졌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연금도 팔아야 돼요.
1: 네.
0: 그 비중이 있으니까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눈치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나오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 700조 정도 되는 게 1,500조를 넘었으면 네. 이 친구들이 한 2, 300조 팔아도 자산 늘어난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에 기간 동안에 얼마나 팔았냐? 오늘부로 한 90몇 조 팔았습니다.
1: 아, 아직 더 팔 수 있다.
0: 여기 네, 100조 가까이 팔았는데도 네. 100조 또 팔 수도 있는 거죠.
1: 그래요.
0: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예전에 뭐 RIA 계좌 등등 네. 그 외환 좀 너무 약세가 되니까 달러 좀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얘네들은 자기 돈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1: 예.
0: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근데 규모가 네. 벌써 말씀드렸듯이 100조예요. 단기간에.
1: 예.
0: 그러니까 환율이 이게 약세 요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렇습니다.
1: 네.
0: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원화가 1,500원이어서 위기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
1: 일본을 봐야 된다.
0: 네. 네, 일본하고는 지금 1년째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5원 20원에서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1: 네.
0: 예. 네. 네. 근데 일본이 대책이 없어요.
1: 네.
0: 지금 앞서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뭐 영국에서 문제가 됐고 근데 미국까지 이어졌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진원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1: 네.
0: 지금 일본 채권은 0%대에서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곧 3% 가게 생겼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 정도인데
1: 예.
0: 일본은 빨리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겁을 먹고 금리를 못 올리고 예. 있어요. 24년도에 한번 큰 충격을 금리 올렸을 예. 때 나가지고
1: 예.
0: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발표된 GDP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2% 중반 넘게 나왔어요. 예. 근데 얘네들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거든요.
1: 예.
0: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금리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시중 유통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1: 예.
0: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뉴노멀이라고 예.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
1: 예.
0: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경험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금리는 기본적으로 좀 오른 상태에서 유지될 거니
1: 예.
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98년, 99년 닷컴버블 이후로 가장 세고
1: 예.
0: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셌던 86년, 87년, 88년, 89년
1: 예.
0: 장세와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1: 예.
0: 봤어요.
1: 예.
0: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때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7배 올랐습니다.
1: 예.
0: 지금 우리나라는 3배 올랐고요.
1: 예.
0: 그때까지 되려면 한 2배 더 오를 수도 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예. 그때는 3저 호황이라고 했어요. 예.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예요.
1: 환경이 좋았군요.
0: 예. 예. 그리고 일본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240원, 달러당 240원 하던 게 120원까지 떨어지면서 예.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졌고
1: 예.
0: 그 덕에 한국 제품이 외국에서 팔리기 시작했고 예.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포니 엑셀
1: 예.
0: 그때 팔리던 시기예요.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 예.
0: 그래서 대호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하기 때문에 갈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는 금리가 아주 낮은 금리에서 점차 높아지는
1: 네.
0: 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 네.
0: 삼정호황하고 똑같이 갈 거야라고 보다는 조금 그거보다 내려놓으시라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국 국가에서 지금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주식시장의 그 어떤 투자 환경을 네. 다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접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0: 과거 같았으면 지금 우리가 PBR이라고 표현하는 예.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냐 할 때 한 예. 2.1배쯤 되면 끝이었어요. 예. 2007년도에 예. 고점 갈 때도 그랬는데 예. 지금 그거 넘었거든요. 2.3배쯤 갔는데 예. 우리가 그 주주 환원도 잘하고 선진국형 주식 시장으로 가면 뭐 미국처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면 예.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예.
0: 네. 그거는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1: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국민참여 성장 펀드 네. 어떻게 보세요?
0: 아, 이거는 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아니, 구조를 보면은 예. 처음 그러니까 뭐냐 밑장을 정부가 깔아 주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 나면 정부가 예. 먼저 감내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금 일부 보장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1: 예.
0: 원금 일부 보장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예. 성공시킬 것 같고 예.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꼭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 안에서는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히.
0: 참여. 죄송해요.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1: 네. 예, 예,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어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무엇을 주목하시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
0: 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예. 엔비디아의 실적과 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1: 예.
0: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예. 네.
0: 실적을
1: 엔비디아가 좋고 미국 시장 반응이 좋으면
0: 우리도 편하게 이제 다시 예. 회복
1: 다시 회복할 수 있다.
0: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반도체는 그런데 다른 부분도 회복 가능합니까? 다른 빠졌던 부분?
0: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예. 조금은 회복할 거라고 보는데 예. 여러분은 그래도 구분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한계를 넘어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0: 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김재원 교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4: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5: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의 부작용이 걱정돼서 행동을 포기하는 건데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소풍과 수학여행을 꺼리는 거죠. 일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외부 활동을 포기하는데요. 이로 인해 학생들의 추억은 물론 사회의 안전지식도 쌓이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고를 초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죠. 두려움을 회피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0: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구상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압박과 일방적 제재에도 반대하고 일본 재무장 움직임은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라며 석유, 천연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두 개의 주권국가라며 그러나 외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주권국은 맞는데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관계성을 정돈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정확히 헌법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무속인의 소가 회사 돈 약 66억 원을 바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속인 지시를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전 부인이 알고 지내던 부부가 소개한 무속인에게 재단에 바칠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9년 회사 돈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속인은 부부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김 씨와 연락을 나눠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3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택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이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5.4도입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한 채용 플랫폼에서 Z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에게 어떤 사수가 최고의 직장 사수인지 물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상되는 답변이 있으신가요?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는 사수, 퇴근 후에 연락 안 하는 사수? 다 아니었고요. 1위는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사수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위는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수였고요. 3위는 분위기 메이커 사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당제에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수분들이 계실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사수였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역시 잘하시네요 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이 고프다는 뜻이겠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런 칭찬은 아끼지 말자고 당부드려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5월 22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더 클래식의 여우야였습니다. 박찬영님이 비가 억수로 온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저녁 퇴근길 제법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출석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지금 비 아직도 내리고 있나요? 아까 저녁 먹으러 나가서 보니까 꽤 내리던데 서울은 아직도 제법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들. 이재영님은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젠디의 오프닝을 들으니 위로가 되는 저녁입니다. 유난히 지치는 하루였는데 역시 제 편은 여기 있었네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기대하며 출석합니다. 힘내세요. 다 비 내리는 거 보면서 또 라디오 듣고 계시고 이경희님은 하루 종일 비 오는 구미에서 출석. 구미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구예찬님도 진주 산청도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비의 양이 좀 꽤 됐죠. 이번에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중부 남해안 제주 산지 곳곳에 또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까지 비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해요. 신지연님도 안산에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김명자님도 논산도 지금 비가 내려요.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부 서해안 지역 그리고 강원 산지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인 곳이 있다고 하네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강한 바람도

0: 같이 불어서 비와 강풍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나님, 전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전국에서도 비 소식 전해주셨고, 8186님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요즘 칭찬이 너무 인색한 시대 같아요. 작은 칭찬도 아끼지 말고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러니까요.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그 어떤 사수가 최고의 직장 사수인지 물었더니 Z세대들이 1위가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사수라고 했고, 2위 피드백 명확하게 해주는 사수, 3위는 분위기 메이커 사수였다고 하고요.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역시 잘하시네요였다고 합니다. 이게 막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거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냥 이런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 뉴스 하고 나오면은 그냥 좀제 라디오 뉴스를 좀잘 못하든 잘하든 역시 재윤 씨 잘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내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칭찬 아끼지 말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정성이 좀 있어야겠죠. 괜히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우리 8186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내일이 5월 21일 둘이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주제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내 남편 왜 이럴까? 내 아내? 이런 점은 정말 이해 안 된다 등등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기간에 일부 상품의 정가를 기존보다 올리는 방식으로 한일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정가를 2배에서 최대 3배 이상 높여서 할인율을 부풀린 상품도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입점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선물 세트 상품의 12.8%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서 할인율을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만 특가 같은 시간 제한 할인 상품의 20%는 행사 종료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정위가 2023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 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에 대해서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실태를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올해 3월 관광 수지가 1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이 가장 크게 열린 곳은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원화 약세로 명품이 자국보다 싸다 보니까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한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작년보다 무려 140% 늘었는데 절반이 명품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시 호황으로 내국인 소비까지 늘면서 백화점 3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고유가와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값이 폭등한 데다 관광 수지 흑자, 증시 호황의 온기가 서민 소비로까지는 번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심한 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붕어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제 지역 어민들이 한 달 넘게 붕어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벌써 한 달째 붕어, 잉어, 뱀장어 등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붕어잡이는 보통 3월 말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데 올해는 산란기를 맞아서 상류로 올라온 붕어들이 산란조차 하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어민들은 사실상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소양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한 수준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포획하는 어종은 보상 근거가 없어서 현재 피해 보상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폐사의 원인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어민들의 생계 걱정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집단 폐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 기준 가격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해서 마치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실태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대표적인 눈속임 마케팅이죠. 명절에 막 대대적인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때 일부 판매자들이 기존 정가를 갑자기 올려서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선물 세트 10개 중에 10개, 1개꼴로 적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 뭐 3배 이상 가격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가격이 3만 원짜리 상품을 행사 기간에는 정가가 11만 4천 원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할인율을 35%에서 84% 센트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할인을 진짜 많이 해주는 것처럼 판매를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정가가 기존에는 3만 원짜리였던 걸 11만 원에 높여서 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사례들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적발이 됐다고 하고 이게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점 기준 가격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 실태를 계속 감시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가 함께한 The Girl Is Mine.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088님이요. 감자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꿀비가 하루 종일 내립니다. 춘천 감자 농사꾼 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 반가운 비면 꿀비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진짜 이번에 내린 비는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건조하고 덥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더위도 식혀지고 또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반가운 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늘 밤까지 내리고 내일 새벽부터 좀 그칠 예정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다가 다시 좀 맑거나 구름이 맑은 날씨. 강원 지역이 한동안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49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해방일지 한편 보고 헬스장 왔어요.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창밖으로는 비 오는 풍경, TV에서는 우리 수원 여자축구팀과 북한 여자축구팀이 경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북한에서 한 골 넣어서 스코어는 1-1이에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축구하죠. 현재 북한에서 한 골을 더 넣어서 1-2가 됐다고 하네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2025-26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후반전이고 북한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1대2가 됐다고 합니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경기라고 합니다. 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180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엔 오이 소박이랑 갈치 조림이랑 멸치 볶음, 배추 된장국까지 먹었어요. 제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오, 맛있으셨겠다. 오이 소박이, 갈치 조림에 또 멸치 볶음, 배추 된장국까지. 저랑 약간 비슷한데 저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오이랑 양파 약간 무친 그런 거 먹었고 그다음에 갈치 조림 대신에 저는 조기 나왔습니다. 조기구이. 그리고 김치 수제비 나왔어요. 4734님, 억수로 내리는 빗속을 뚫고 진주에서 남해로 문산 가는 중입니다. 빗길 운전이 어려워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어둡네요. 근데 진짜 비 오는 날은 운전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앞이 잘안 보이고 차선까지도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앞차와의 간격 충분히 유지하시고 무조건 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 내린 날은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순간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좀 줄이시고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물 고인 길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저도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고인 곳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핸들이 가벼워지는 그런 수막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은희님은 비가 내리니 우리 텃밭에 옥수수가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비입니다. 오, 감자도 쑥쑥 자라고 우리 은희님의 옥수수도 쑥쑥 잘 자라고 있군요. 진짜 반갑고 고마운 비네요. 이번 비가. 5694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은 빗소리는 음유를 탄 듯이 차분히 대지를 적시더니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저녁 이 시간. 야근하면서 듣는 오당재는 빗소리에 묻혀가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함께 동행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가운 비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집중호우처럼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대비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은미의 괜찮을 거예요.

이은미의 괜찮을 거예요. 전해드렸습니다. 2793님, 축하 축하해주세요. 오늘이 제 사촌동생 선영이 오늘 생일이에요. 저희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제 생일 때마다 늘잘 챙겨주는 선영이. 선영아,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사촌동생 선영씨의 생일이군요. 근데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2793님의 생일까지 이렇게 가족 생일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평소에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일수록 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선영씨 가족들의 축하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생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42님은요, 이번 달에 무지출 챌린지 문자 보냈던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살 남자입니다. 기억하죠? 그때 커피값 얼마였지? 그때 진짜, 진짜 5,000원도 안 쓰셨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죠?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3,150원 지출했습니다. 커피 간식, 생수, 식료품, 교통요금 포함 나왔는데 진짜 무지출 챌린지는 쉽지 않지만 최소 기록 세워보겠습니다. 재은님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하셨는데요. 그때 5월 8일까지 1,400원 쓰셨다고 했어요. 와. 근데 이제 5월 8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며칠이지? 5월 20일이니까 20일 동안 3,150원을 쓰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그때 1,400원도 너무너무 대단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분, 커피, 간식, 생수, 뭐, 물, 식료품, 교통요금 다 포함한 지출.

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총 지출 3만 원? 오, 보통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하나만 사도 금방금방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셨으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을까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 단순히 돈을 안 쓰기를 떠나서 뭔가 소비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 7042님의 도전인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7042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5월 한달 동안 하실 건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 근데 건강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잘 챙겨 드시고, 영양소, 이런 거, 영양분 같은 거. 네. 정호준님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글 남겨주셨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좀 커피 너무 마시고 싶다 이러면 한잔 정도, 이렇게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소비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재취업 소식도 또 들려오기를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세요.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윤종신의 지난날, 631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심연보의 사랑은 그런 것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응? 우린 페이퍼 프레...

0: 브랜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중학생 남매가 모아둔 용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름 물품을 기부해서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남매는 뉴스를 통해서 폭염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접한 뒤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강민서 학생은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여름용 이불 50채를 준비했고요. 강민승 학생도 어린 시절부터 모아둔 용돈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것 50대를 마련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남매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중학생 남매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여름을 위해서 여름용 이불과 함께 기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핫팩, 2번 난로, 3번 선풍기. 자, 이 중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물건은 하나뿐이죠. 1번 핫팩, 2번 난로, 3번 선풍기.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투게월의 더 로맨틱.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0: 거쳐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현지 시간 20일 익명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이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군사작전을 하며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모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모 상임공동대표, 문모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이고 레커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치폭행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때문이라고 발언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노조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0: 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가 최대 150mm, 제주 산지는 최대 120m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생각보다 큰 힘을 지녔습니다. 기업들이 직원 간의 호칭을 바꾸는 것도 이 때문이죠. 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표현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어서 배제하고요. 대신 닉네임과 영어 이름을 써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이주 노동자의 호칭이죠. 이름이 길고 어렵다며 야 또는 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호칭은 상대를 깔보는 마음으로 이어져 차별과 폭력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터, 존중을 담은 호칭에서 비롯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중학생 남매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름 물품을 기부했는데요. 여름용 이불과 함께 기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후경님 정답 3번 선풍기입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대견하네요. 칭찬합니다. 어른들이 본받아야겠어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우후경님 축하드리고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성함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평소 부모님의 나눔 활동을 보면서 자란 두 학생이 어버이날을 계기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부된 물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너무 기특하고 착한 남매예요.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 오동훈 선생님이 비 때문에 조금 늦으셔서 내 마음 보고서 선생님 오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캡박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9: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5: 우리는 어두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라이오넬 리치의 The Way We Are, The Way We Were네요. The Way We Are 듣고 왔습니다. 남보람님, 오동훈 선생님 조심히 오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범진호님도 오동훈 선생님 내 마음 60%만 봐줘도 되니까 비 많이 오는데 천천히 오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 따뜻한 우리 오당재 가족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좀 오는 길이 많이 막히고 그런가 봐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좀 이야기 나누고 있을게요. 7732님이 우리 딸은 비 오는데 놀이공원으로 소풍 다녀왔어요. 비를 입으로 맞은 건지 아주 홀딱 젖어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지? 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고 그 소풍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어제 많이들 내일 일기 시간에 전해주셨는데 오늘 비 오는 와중에도 놀이공원 잘 다녀왔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 햇볕이 막 쨍쨍하고 이렇게 더운 날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비 맞으면서 시원하게 노는 게 더 아이들은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일부러 비 맞고 막 놀 때 있거든요. 뭔가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머릿속에 이런 답답했던 기분도 막 확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약간 저녁에 추울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하고 잘 자야겠네요. 감기 안 걸리게. 5103님은 저는 퇴근 후에 배달 알바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지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배달 알바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알바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오늘 배달 기사님도 힘드시겠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 또 비 온다고 오랜만에 비 온다고 좋아하기만 했는데 사실 이런 날에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죠. 비 많이 와서 사실 뭐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차로 운전해서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진짜 위험하잖아요. 비 오는 날 또 눈 오는 날 안전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빨리 안 가셔도 되니까 천천히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남님은 오늘 우리 딸 카드로 고유가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밖에서 저녁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계산할 때 되니까 딸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 딸이 정말, 굉장히, 빨랐어요. 아주 속도가.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따님이 결제한다 이런 느낌으로 외식을 하러 가신 것 같은데 계산할 때 되니까 사라진 거죠, 딸이. 와. 엄청난데 따님. 와. 그래도 아내 카드로 또 결제를 하셨다는 성남님까지. 아빠와 딸이 참 닮았네요. 네. 이렇게 성남님의 문자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드디어 도착하셔서 내 마음 보고서 잠시 후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을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아, 선생님 지금 막 도착하시자마자 들어오셨는데 비 때문에 오는 길 많이 힘드셨죠?
1: 네,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여기 네. 오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잡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한 20분을 넘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데도 택시가 한 대가 안 잡히더라고요.
0: 아,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1: 네.
0: 남승희님이 우리 오동훈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선생님이?
1: 네. 오.
0: 오늘 오시는?
1: 동.
0: 동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1: 훈.
0: 훈훈한 얘기하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하셨네요. 다들 진짜 천천히 안전하게 오라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1: 아, 진짜요? 마음이 네. 너무 따뜻해지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대회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이록스 대회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떠셨어요? 네.
1: 아, 제가 두 번째 출전이었는데 네. 첫 번째보다 기록이 한 3분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0: 네.
1: 아, 항상 느끼지만 아, 운동에 진심이신 분들이 참 많구나. 또 겸손해지기도 하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그럼 다음에 또 출전할 계획이세요?
1: 아마도

0: 있지 않을까.
1: 다음은 언제 있어요?
0: 아, 11월에 있고요.
1: 11월.
0: 예,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1: 어, 네. 이번에 송도에서 한
0: 맞습니다.
1: 거 맞나요?
0: 송도에서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어, 역시 3분이나 기록을 단축하신 우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었는데 어제 오늘만 남의 편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8살 연하인 아내가 있고요.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시대요. 근데 바깥 활동을 좀 꺼리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싫어해서 아이들 학교 행사도 남편이 혼자서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내가 이혼 얘기 꺼내면서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어차피 누구랑 살았어도 잘 안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사회생활 해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은 반박하시면서 차 사주면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도 아내분이 약간 좀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다 이런 의견이 갈렸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0: 사연만으로 좀 진단드리기 어렵기는 한데요. 몇 가지 좀 걸리는 포인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1: 네네.
0: 예, 이 단순히 성격 문제보다는 무기력감이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위축이 동반된 우울증의 패턴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누구랑 살았어도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이제 본인의 내면에서 좀 찾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사회생활을 권유하면은 반박하고 조건을 다는 것도 뭐 뭔가 이렇게 피해가는 듯 보이지만 의욕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1: 네.
0: 네, 단정할 수 없지만 우울증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우울증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보고서 또 방금 전에도 부부 갈등 사연을 소개해드렸지만 내일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요청해주시면 시면요 익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부부 문제 때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0: 예,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부부 문제 때문에 왔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뭐 불면이든 무기력이든 불안이든 이런 증상을 주소로 오셨다가 얘기를 듣다 보니 핵심에 부부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 결론적으로 이제 부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예전에는 부부 문제로 병원에 가자라고 하시면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 분이 먼저 오셔서 상담을 받다가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분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 네.
0: 예,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도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병원을 찾아왔다는 건 아직까지 애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상담을 받고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0: 예, 그럼요. 좋아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어느 한쪽보다는 우리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변화하려는 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쓸 때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또 회복이 되셔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예, 그렇죠. 좋아지는 경우랑 반대로 한 사람은 바뀌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나는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라는 식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에
1: 네.
0: 사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 상담은 오셨지만 이미 마음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표현만
1: 그래요.
0: 안 했지. 네, 그냥 이혼의 명분을 이제 쌓고 계신 그런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죠.
1: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사랑의 화학 물질은 결혼 2년을 저도해서 더 이상 분비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진다. 미국 코넬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2년이면 딱 신혼생활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결혼 3년 차부터는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0: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초기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주로 분비되는 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방 생각에 몰두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만드는 거죠. 이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뇌를 계속 깨워놓는 각성시켜놓는 효과나 다름이 없어서
1: 네.
0: 실제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신체적으로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뇌가 이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내보내게 되는데 옥시토신 그리고 이제 바소프레 이런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 결과 이 가슴이 막 뛰는 설렘보다는 어떤 편안함, 안정감 이런 종류의 감정들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이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0: 연구 결과가 많고 사례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또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부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 발표됐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인지 선생님이랑 제가 짧은 꽁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 피곤해. 얼른 자야겠다. 여보, 스탠드 불 좀 꺼.
1: 아, 나 잠깐만. 책 좀 읽고.
0: 책? 밤중에 무슨 책을 읽는다 그래. 읽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읽든지.
1: 아, 나는 자기 전에 책을 봐야지 잠이 잘 온단 말이야.
0: 나는 스탠드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잔단 말이야.
1: 알았어. 끈다 꺼. 그럼 폰이나 좀 봐야 되겠다.
0: 여보, 핸드폰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1: 아니, 화면 어둡게 하고 보는 건데 이 정도도 안 돼? 볼륨도 줄였잖아.
0: 아, 그래도 눈빛이 거슬리잖아.
1: 그럼 눈을 감아.
0: 그냥 당신이 나가.
1: 아, 정말. 아,
0: 정말. 자, 이렇게 꽁트를 만나봤습니다. 네. 방금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잠들기 전 생활 습관이나 수면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다툰다. 이런 미국의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선생님,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 예. 이거 참 현실적인 갈등인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어떤 세팅된 생체 시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이 이런 뇌의 차이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자라고 핀잔을 주는 거는 마치 우리가 넌 왜 이렇게 키가 커? 키가 작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랑 키가 달라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타입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보자라고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필요하다면은 사실 수면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한국에서는 정서상에 이제 부부가 방을 따로 쓰면은 사이가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북유럽에서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위해서 분리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사실은 잘 자는 게 두 사람의 관계에도 훨씬 좋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다음 날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겠죠.
0: 네. 박성남 님이 각방이 최고입니다. 각방을 쓰세요 하고 글 남겨 주셨고 서지연 님이 크크크크크 너무 실감 났는데요 하셨는데 아, 우리 선생님이 또 꽁트를
1: 저 기다렸던 거.
0: 그러니까요.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음 문제도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짧은 꽁트로 과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도 많이들 다투신다고 해요.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1: 여보, 비도 오는데 부침개에 막걸리 한잔 어때?
0: 막걸리?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막걸리 소리가 나와? 당신 생각 안 나? 30년 전에 나 큰애 가졌을 때 난 진통 와서 죽겠는데 당신 밖에서 친구들이랑 막걸리 마시고 있었잖아.
1: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 얘기를 또 해.
0: 나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 내가 그날 당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옆집 아주머니 깨워가지고 병원 갔었잖아. 난 그래서 아직도 막걸리라면 이가 갈려.
1: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막걸리 말고 소주는 어때?
0: 소주? 당신 생각 안 나? 25년 전에 나 둘째 가졌을 때 내가 딸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이 소주 마셔서 운전 못한다고 마트에서 딸기 안 사다 줘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1: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0: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해.
1: 됐고 됐고 그럼 맥주로 해. 맥주.
0: 맥주? 당신 생각 안 나?
1: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니까 그만 좀 생각해.
0: 자, 여기까지 아주 실감나는 또 꽁트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대화에서 느꼈듯이 이렇게 과거에 서운했던 일을 특정 시기마다 자꾸 꺼내서 다툼이 반복되기도 한다는데요. 선생님, 서운했던 기억이 좀 쉽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듣기가 싫단 말이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참 어려우실 텐데 사실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거는 그 감정이 이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신호죠.
0: 네.
1: 그게 언제적 얘기야? 라고 받아치면은 상대방은 이제 내 감정이 또 무시당했네라고 느껴서
0: 맞아요.
1: 오히려 이 기억을 떠나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론적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답답하겠지만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다시 나온다면 그래 그렇구나 오래 남아있는 걸 보니까 진짜 상처가 컸나 보네 미안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0: 네.
1: 남편 입장 저도 대봐서 알지만 듣기 싫고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괜한 기싸움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시는 게 이야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답이고요. 이 과정이 충분히 반복되다 보면은 분명히 아내분 마음속에 감정이 좀 옅어질 겁니다.
0: 아 근데 위 사례 봤을 때는

0: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서운하시면 안 해요 아내분이. 그러니까 그러게요.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338님이 덕분에 웃네요. 1458님 난 소주. 신은은님이 아 맥주 좋다 하면서 좀 주종을 고르는 시간이 아닌데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자 자식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 되면 다 나를 닮아서 그런 거고 자식이 못되면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탓을 하는 배우자들이 은근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자꾸 들으면 상처잖아요.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사실은 이런 말들은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부부 관계에서 쌓인 이제 불만과 서운함이 네. 자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이런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지금 상대방이 배우자가 지금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군 하고 이면에 있는 뜻을 읽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거나 상처받는 대신에 우리 사이에 뭔가 풀어야 될 게 있구나.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사실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부부 상담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부부 상담 고려해보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면 사연 보내주세요. 가벼운 문제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탈리 콜의 LOV.

0: 나탈리 콜의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우 선생님 모시고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0319님이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막상 상담하려니 큰 문제는 아니네요. 부부싸움도 젊어서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 그냥 익숙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때론 무관심이 답인데 그걸 상대가 모를 땐 문제가 되죠. 부부의 날을 계기로 모두 즐거운 시간도 갖고 행복한 배려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너무 현명한 말씀입니다. 네.
0: 네.
1: 완벽한 사람은 없죠.
0: 그쵸.
1: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거기에 맞춘 모습을 보여주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 이
0: 맞아요.
1: 사람이 그래도 대체로 좋은 면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0: 네.
1: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사소한 어떤 잘못이나 어떤 아쉬운 부분들은 좀눈 감고 넘어가 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행복한 배려를 해보자.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김경주님은 남편이 해라체를 쓰다가 우리 라면 먹자, 고구마 삶아 먹자 등등 하자체로 바꿨는데 늘 제가 해야 하는 이 기분은 뭘까요? 크크 하셨는데. 아, 원래는 뭐뭐 해. 뭐,
1: 라면
0: 라면
1: 끓여와.
0: 끓여와. 뭐, 고구마 삶아와.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는 라면 먹자, 고구마 먹자. 그나마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나마 좀 나아지신 거네요.
1: 그쵸. 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0: 네.
1: 기분이 좀덜 상하지 않으실까? 제
0: 그럼에도
1: 생각은.
0: 불구하고 우리 경주님은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는 게좀 기분이 좋진 않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쵸.
0: 보통 우리 라면 먹자 하면은 같이 먹는 거니까 같이 끓여야 되는 거
1: 아,
0: 아닌가요?
1: 그쵸.
0: 그죠,
1: 사실은
0: 그죠?
1: 맞죠. 조심스럽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할 때, 뭔가, 아, 당신은 결국에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흐르면은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말투만 바뀌었지 그대로야. 막 이렇게
1: 그죠.
0: 되면 안
1: 그게
0: 되니까.
1: 팩트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면서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아, 내 감정이 좀 어떻다라는 식으로 나를 주체로
0: 맞아,
1: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시는
0: 맞아.
1: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남승희님은 무심한 남편이 야속합니다. 시댁일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무심해요. 아, 서운하시겠다.
1: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래도 이제 또 같이 산 세월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0: 네.
1: 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0: 그쵸, 그쵸.
1: 않으시더라고요.
0: 네. 같이 사는 건 승희님인데 승희님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1: 그럼요.
0: 좋겠네요.
1: 그럼요. 예.
0: 네.
1: 아무리 원가족이 중요해도 예, 배우자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0: 네. 신은희님은 저는 멀쩡하게 일 잘하다가 남편만 보이면 죽을 듯이 온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무슨 병일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1: 어떡해요. 진짜.
0: 남편만 보면은 몸이 아프다.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말로 이걸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은,
0: 네.
1: 이게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0: 아,
1: 나타나거든요.
0: 그쵸, 그쵸.
1: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배
0: 가슴이
1: 아프고,
0: 답답하고.
1: 답답하고, 이런 느낌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쌓여있는 감정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0: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은희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까요?
1: 그쵸. 이제 남편하고 당사자랑 얘기를 풀어서 맞춰가면 제일 좋지만,
0: 네.
1: 일단은 이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남편한테?
1: 들어요. 남편에게 하기 전에,
0: 네. 아, 저, 하기
1: 조금 더
0: 전에?
1: 안전한 대상에 이제
0: 아.
1: 가까운 친구 혹은 이제 뭐
0: 오.
1: 상담사 같은 이제
0: 네.
1: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감성을 좀 뱉어내고,
0: 네.
1: 그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해서 남편과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0: 아,
1: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아마 얘기는
0: 맞아.
1: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미. 잘
0: 네.
1: 안 통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되셨겠죠?
0: 그쵸.
1: 네.
0: 9875님은 30년을 살았지만 복권처럼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하셨는데. 30년을 상하신 게 어쨌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서로 좀 다른 부분들에 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0: 네.
1: 갖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신선하게 보이니까. 근데 막상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아, 이게 좀잘안 맞는 부분이었군. 이렇게
0: 네.
1: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0년을 또 버티게 한 상대방만의 어떤 또 좋은 점.
0: 그쵸.
1: 그래도 나랑 조금 잘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0: 맞아,
1: 겁니다.
0: 맞아,
1: 예,
0: 맞아.
1: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좀 상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진짜 아니다 싶었으면 아마 이혼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좀 지금까지 사신 걸 수도 있고. 자세한 건

0: 저희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0582님, 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남자입니다. 아들 둘인데 둘째 가진 12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아내는 아이들을 끼고 잠들어서 저는 거실에서 자곤 합니다.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렇게 10수년이 흘렀네요. 싸우고 서로 말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는 의무로 지내면서 무슨 일 아니면 대화가 없어서 아이들이 손좀 잡아라, 하트 좀 해라 하다가 이젠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가족 전체가 의무감 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16년 차.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들이 꽤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0: 그래요.
1: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0: 네.
1: 주변에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사는 거다 그렇지. 다 비슷해. 이런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0: 네.
1: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단박에 예전에 어떤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급하다 보니 빨리 이 관계를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거나 뭐 여행 같은 것들을 계기로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이제 바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0: 그게 잘안 돼요.
1: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겠어요? 이미 몇 년간
0: 그렇구나.
1: 켜켜이 쌓인 이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보다는 한 번에 바뀌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에게 그냥 작은 배려부터 상대한테 큰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거가 뭐였지? 그냥 아내를 좀 관찰해보면서 뭐가 좀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캐치해서 작은 배려들을 좀 실천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0: 진짜 와닿네요.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다 보면은 또
1: 그쵸.
0: 마음이
1: 마음이 열릴 수 있죠.
0: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0987님은 남편이 나이 들면서 잔소리가 늘었어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훈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섞기 싫어요. 유유. 아, 잔소리. 또
1: 네.
0: 잔소리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1: 맞아요. 사실은 나라고 상대한테 아쉬운 거 없는 거 아닌데, 나는 참고 살고 있는데,
0: 그쵸.
1: 꼭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지고 지적을
0: 네.
1: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0: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근데
1: 진짜
0: 그러니까.
1: 말씀을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
0: 그쵸.
1: 같은데.
0: 잔소리 그만해 했을 텐데, 분명히 계속
1: 네.
0: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하는 거 어때요? 우리 아내분도?
1: 그렇죠.
0: 거울
1: 거울치료처럼.
0: 치료처럼.
1: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또 역효과가 나는
0: 그럴 수도
1: 경우들이
0: 있어요.
1: 있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의 모습들은 잘 모르고 상대방의 잘못만 또 탓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내가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이런 부분은 마음이 불편해 정도의 완곡한 표현으로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네. 신은희님이 아까 전에 남편만 보면은 몸이 아프다 하셨던 은희님이 어머나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1: 네.
0: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9875님은 사연 듣고 있다 보니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인내심으로 살아요. 서로 측은지심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1: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가진 감정은 사랑 아닌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이 사람을 보고 짠하고 괜히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변형된 형태의 사랑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은사님이 좀 자주 하시는 얘기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저희 은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0: 네네.
1: 이분이 결혼식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부부는 이심이체다. 라는 얘기를
0: 이심이체.
1: 합니다. 예. 일심동체라는 표현 우리가
0: 맞아요,
1: 쓰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부부는 꼭 그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는 두 사람이고 각자의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 마음 같지 않지? 라고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오늘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1: 네, 뭐 항상 저희 시간마다 느끼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음에 여력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화

0: 화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좀잘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 네.
0: 오늘 퇴근해서는 먼저 하루 잘 보냈어? 하고 인사를 좀 다정하게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진짜 비 오는 길에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오동호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020님이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3: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현정님이 방송 처음 듣고 인사도 처음 드리는데 편안한 목소리에 코너도 도움되고 너무 좋으네요. 자주 인사하러 올게요. 하트. 현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 수요일에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현정님도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최선영님은 비가 오니까 남편이 부침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김치에다 두부 반모 햄 조금 다져놓고 김치 부침개 부치고 있는데 한 장 부쳐주자마자 그 뜨거운 걸 손으로 집어먹네요.

남편이 진짜 맛있네 하면서 잘 먹으니까 보기 좋아요. 크,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죠. 김치에 두부에 또 햄까지 넣으셨다니까 남편분이 그거 접시 놓기도 전에 손으로 집어 드실 만도 하네요. 원래 그 부침개는 옆에서 부쳐줄 때 바로바로 먹어야 진짜 맛있잖아요. 빗소리 들으시면서 맛있는 부침개까지 행복한 저녁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4897님은 비가 종이로네요. 우리 시아버님은 비 때문에 바깥놀이 못하셔서 힘들어하세요. 대신 부추 부침개 해드리고 즉석 꽈배기도 사드렸어요. 농사짓는 분들 생각하면 비가 와야겠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세요. 역시 비 오는 날에 부침개인가 봐요. 김치 부침개 이어서 부추 부침개까지 어머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가 농사짓는 모든 분들께는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비였고요. 퇴근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평소보다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일까지도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출근하시고요. 도로 미끄럽고 또 그만큼 가시거리도 짧잖아요. 그래서 출근 길 교통안전 유의하시고 바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날아갈 만한 것들 뭐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끝곡은 이기훈님이 신청해주신 김건모의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이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군사작전을 하며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냐며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남우호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할 용기가 있냐며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물면서 외국 정상 체포를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적어도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수원 FC 위민을 꺾고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내고향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준결승에서 후반 4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0분과 22분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낮 11시쯤 제주 서귀포 표선면의 카트장에서 9살 남자 어린이가 레저용 레이싱 카트를 타다 혀를 크게 다쳤습니다. 카트는 이탈방지용 타이어와 충돌했는데 충격으로 어린이가 혀를 깨물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카트장에서는 지난해 5월 카트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

0: 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가 최대 150mm, 제주 산지 최대 120,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 19도 등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스닥에 대형 기술주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번 상장이 오히려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IPO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큰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인 13F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워렌 버핏의 은퇴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CEO가 처음으로 제출한 신고서인데요. 특히 버핏이 과거에 손절했던 항공주를 다시 매수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선택이 보여주는 투자 시그널. 잠시 후 이윤수 에릭의 거장 연구소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달.

0: 원금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6: 네, 초대형 기업들의 기업 공개, 이제 IPO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다음 달 중에 예상보다 일찍 첫 테이프를 끊게 되고요. 하반기에 AI 대표 주자들, 엔스로픽하고 오픈 AI가 줄줄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 세 기업들의 예상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이제 모두 5,3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이잖아요. 아직 상장도 안 된 게 상장도 안 된 그 세 개의 기업이 이제 코스피 전체 가치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몸값의 거인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과연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 네.
6: 저는 뭐 증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문가들 분석을 열심히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발적으로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5: 맞아요.
6: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자본시장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제 초대형 IPO가 임박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네.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선 스페이스X부터 살펴보면 됩니까? 상장 일은 나왔나요?
6: 네. 로이터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단독 기사를 냈어요. 스페이스X의 상장 일이 6월 12일로 결정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도 이제 잇따라서 6월 12일로 후속 보도를 추종해서 보도했거든요. 회사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곧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날짜가 유력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상장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5: 네.
6: 그래서 모든 일정들이 서둘러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투자 설명회, 로드쇼가 6월 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5: 네.
6: 그런데 미국 규정상 이제 투자 설명회 시작이 최소 15일 전에 증권 신고서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5: 네.
6: 그러면 그게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오늘 밤에 이제 증권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5: 네.
6: 증권 신고서에는 이제 회사의 정확한 재무 지표가 있고 또 공모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지배 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제 특히 스페이스X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통신 사업인 스타링크 이제 정확히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 그리고 올해 합병한 그 인공지능 사업 XAI의 예, 예.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XAI는 지금 얼마나 손실을 내고 있는 건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5: 예.
6: 상장 전에 그 투자한 주주들의 물량이 보호 예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언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주목할 만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아 그렇군요. 챙겨봐야 될 리스트까지 꼼꼼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장일이 좀 앞당겨진 느낌 인데요. 맞습니까?
6: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55번째 생일이 이제 6월 28일에 있거든요.
5: 예.
6: 그때 상장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쯤 이제 28일 전으로 근데 그 날짜도 물리적으로 좀 빡빡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2주 상장일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상장이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심사가 이제 굉장히 빨리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5: 네.
6: 지금 이제 SEC가 확실히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있어요.
5: 예.
6: 지금 폴 애킨스 SEC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임명된 인사거든요. 상장사 공시 의무를 좀 완화시키고
5: 네.
6: IPO 심사를 단축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5: 네.
6: 그 수혜를 스페이스X가 받게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스페이스X의 공모 금액, 아마 이게 투자자들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정해졌나요?
1: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달할 공모 규모가 750억 달러 수준이에요.
0: 네.
1: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 땡기겠다는 겁니다.
0: 네.
1: 이거는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공모 규모입니다.
0: 야.
1: 지금까지 최대 IPO 공모 기록을 갖고 있던 게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0: 예.
1: 294억 달러 조달했죠.
0: 네.
1: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였고 이제 빅테크 좀 보면은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16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이런 기록들의 몇 배의 자금을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공모 규모인 겁니다.
0: 네.
1: 공모 규모도 크지만 이제 스페이스X의 몸값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1조 7,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요. 뭐 엔비디아,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그 다음으로 아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상장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7위권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진짜 어마어마한 상장이 곧 코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러면 스페이스X 다음에는 오픈AI, 엔트로픽, 이런 데가 지금 상장을 예고하고 있죠?
1: 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을 살펴보면, 상장 시기가 올해 10월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AI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세가 가파른 곳 중 하나로 이제 꼽히잖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난주에 보도를 보면 엔스로픽이 45조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하는데 기업 가치를 9천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작년 9월 평가액이 1,8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몸값이 5배 커진 거예요.
0: 예.
1: 엔스로픽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이제 매출은 1년 사이에 15배 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매출의 80%가 기업 고객 이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에 70%가 이제 클로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엔트로픽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엔트로픽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오픈 AI는요?
1: 네,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경우에는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사용자 수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회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목표 표는 엔트로픽하고 비슷하거든요. 1조
0: 예.
1: 달러 정도 됩니다. 상장 시기는 올해 이제 4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확정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 세 개 기업만 상장해도 또
1: 네.
0: 미국의 시총이 얼마나 커질지 감도 안 올 정도인데
1: 네.
0: 그런데 이번 달에도 나스닥에는 AI 기업이 상장했다고요?
1: 네, 맞아요. 지난 14일 나스닥에 이제 세레브라스라는 스타트업이 상장했거든요.
0: 네.
1: 이게 거대 IPO에 서막을 알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이제 AI 칩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 한 판을 통째로 깎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0: 네.
1: 이제 세레브라스가 상장할 때 희망 공모가 그 상단이 125달러였는데 최종 공모가가 185달러로 확정될 정도로 좀 인기가 좋았어요. 공모가가 이제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0: 네.
1: 공모 규모는 8조 원 규모였거든요. 미국 기술주 중에서는 2019년 우버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0: 네.
1: 이 세레브라스 상장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열기가 아직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레브라스가 포문을 열었고요. 이제 스페이스X, 엔스로픽, 오픈 AI가 이제 차례로 주식 시장에 진입하게 될 텐데
0: 네.
1: 월가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이 IPO를 앞둔 이 초대형 기술주 3인방을 부르는 별명이 생겨났어요.
0: 벌써요? 뭡니까?
1: Magnificent Few라는 단어예요. 이제 Few는 이제 FEU, 이제 극소수 그건데
0: 예.
1: 그 Magnificent 7, M7은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기술주 7대장,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 7대 기술주들이 이제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0: 예.
1: 근데 이 단어는 이제 2023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옛날 헐리우드 서부 영화 황야의 7인 혹시 아세요?
0: 알죠.
1: 아유,
0: 저 이거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더 이제 Magnificent 7

0: 있잖아요. 황야의 세븐이. 그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오면서 지금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 종목들의 별명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피치북이라는 벤처 캐피탈 데이터 분석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M7에 빗대어서 Magnificent Few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이제 전 세계 스타트업하고 벤처 캐피탈 시장이 이제 돈이 돌지 않는 혹한기였는데 오직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 같은 극소수 퓨 기업들만 자금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걸 두고 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치북은 이 극소수의 거인들이 올해 이제 공모시장 파이 전체를 통째로 이제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퓨가 상장되고 나면 이제 전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0: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사모 펀드나 이제 벤처 투자, IPO 같은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하나는 빅3 자체가 각각 상장 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예측을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빅3 상장 후에 전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각각 전망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제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세 기업의 이제 공모 목표급 금액을 합치면 총 2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규모인데요. 작년 한 해에 미국 시장에 새로 상장한 기업이 20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전체 조달액이 500억 달러가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퓨, 단세 기업이 빨아들일 자금이 2천억 달러니까 작년 전체 IPO 200개 기업 공모 금액의 4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돈이 빅3에 다 몰리면 다른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 기업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IPO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동안 미뤄진 유동성이 더 풀리지 않겠냐라는 희망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공모 금액이 워낙 역대급이기 때문에 극심한 자본 쏠림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 같은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빅3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나왔나요?
0: 네, 그 IPO라는 말이 이제 원래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대중들한테 주식을 공개하고 이제 사라라고 제안한다는 그런 뜻인데 월가에는 사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IPO라는 약자가 It's probably overpriced. 아마도 고평가됐을 걸.
1: 아니 너무 재밌네요.
0: 네, 이런 말이 준말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언이 틀린 게 아닌 게 이제 실제 통계 보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 대형 IPO에서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제이리터라고 이제 IPO 시장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대 교수인데 이제 미스터 IPO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리터 교수가 40년 넘게 미국에 상장된 모든 IPO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사적으로 메가 IPO의 첫 해는 언제나 잔인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 이제 덩치가 큰 것들, IPO 3개월 후, 1년 후 성적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표 보시면요, 이제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괄호 표시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괄호가 없는 게 이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메타, 우버, 쿠팡 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영국 반도체 업체인 암홀딩스하고 에어비앤비 정도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팔때 주인들은 보통 이제 비싸게 팔기를 원하잖아요.
1: 그렇죠.
0: 상장이라는 것도 기업하고 이제 기존 상장 전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이제 물량을 잘 떠넘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모 때 오버밸류 됐다가 이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1: 뭐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진짜 역사적인 그 전례를 보니까 아 이번에도 처음에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1년까지는
1: 예 그럼 다음 달에 상장하게 될 스페이스 X부터 고평가일 수가 있겠죠?
0: 네, 스페이스X 같은

0: 같은 경우도 고평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월가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대부로 불리는 교수가 있어요. 아스와스 다모다란 뉴욕대 스턴 그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자기 블로그에 스페이스X 평가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스페이스X의 기본 평가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다.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로 산정된 1조 7,500억 달러보다 이제 33%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가 1조 7,500억 달러 가치에서는 나는 살 의향이 없다. 1조 달러 부근이면 이제 매수를 해보겠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 기업이요. 나스닥 100 지수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신규 상장 그 특례 편입 규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은 이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거든요. 3개월 정도는 이제 지켜보고 상장 직후에 주가 흐름도 보고 매물 흐름도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을 두고 편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상장 후에 단 15일 만에 지수에 직행할 수 있는 그 패스트 엔트리 규정을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스페이스X를 위한 레드카펫이 아니야?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규정은 이 빅3 상장이 이제 전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이제 크게 더 확산되게 이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스닥 100을 담는 그런 주가지수 펀드 ETF나 패시브 펀드들이 영업일 기준 상장 15일 그러니까 3주 이후부터 스페이스X 그 주식을 강제로 이제 사들여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담기 위해서 펀드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패시브 펀드가 조정해야 하는 그 스페이스X 편입 비중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뭐 한 1%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영향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퓨의 상장이 매그니피센트 7, M7의 주가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빠르게 편입이 되면 네. 그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거 아닐까요?
0: 네.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제 그 예상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스페이스X나 엔스로픽이 상장을 하면 상장 직후에 이제 투기 자금이 몰려 가지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오히려 패스트 엔트리가 시작되는 상장 3주, 네.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예. 그때부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예고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존 대주주들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기존 주주들의 보호예수 규정이 법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런 보호 예수가 따로 없는 이제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고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이 리터 교수가 이번 스페이스X를 비롯한 빅3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겪을 수 있다. 예. 마음이 심약한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대형 거인이 등장을 하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이제 M7을 비롯해서 다른 주식들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 이동이 아니더라도 액티브 펀드들이 또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노린 공매도 세력들의 공습도 거세질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일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결국 메가 IPO라는 거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하나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 중요한 건가 보네요.
0: 네, 메가 IPO를 했던 기업 주가의

0: 중장기 수익률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상장 초기 1년까지는 대부분 거품이 꺼지면서 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 IPO 후 3년 뒤에 수익률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엇갈립니다. 알리바바와 메타, 비자는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고요. 예. 리비안과 우버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예.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을 겪을 지연정 자기 가치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뜻입니다.
1: 네, 중요한 대목이었네요. 네.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거장들의 장바구니를 통해 투자의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는 겁니까?
4: 네, 이제 분기마다 돌아오는 13F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장들은 이번에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인물은 대표적으로 버핏, 그리고 드럭켄밀러, 빌에크먼, 시간이 된다면 제2의 버핏이라는 리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저도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CEO가 교체됐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처음 나왔을까 궁금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4: 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가 버핏의 투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버핏의 투자라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핏이 뭐 그간 냈던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했던 주주 서한이라든지 아니면 은퇴 후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은퇴를 했음에도 여전히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인 그레가 벨 같은 경우는 상장주 투자에 좀 전문화된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지주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또 그렉 아벨 역시도 이 버핏과 명거의 철학을 굉장히 체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는 버핏의 투자라고 봐도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자면은 네. 이 최근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장은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3: 야, 버핏이 또 아직까지 그 주가가 비싼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기분이 벌써 찹찹해지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버핏이 상위 종목에 더 집중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꿨나요?
4: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의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상위 종목의 집중도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한 거죠.
3: 예.
4: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만 집중도를 좀 높이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줄이고 예. 이런 식의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느냐? 가장 많이 산 주식은 구글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무려 105억 달러.
3: 야, 몰빵에 가까운
4: 105억 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구글이 사실 GOGL이 있고 GOG가 예.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예. 11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샀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구글이 매수를 한 지 6개월이 안 됐거든요. 첫 매수를 한 지.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7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델타 항공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3: 델타를요?
4: 네, 이것도 적은 규모의 매수가 아닙니다. 네. 이번이 첫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14위입니다.
3: 예.
4: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이란 전쟁 와중에 쉐브론을 또 상당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3: 예, 야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변화들이 나름대로 시사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버핏하면 또 떠오르는 투자 저는 애플부터 떠오르거든요. 요즘은 애플 비중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4: 지금 애플이 한창 비중이 많았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50%가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애플이었다가 지금은 그간 꾸준히 애플을 팔아서 애플의 비중은 약 22%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여전히 1위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한창 높을 때보다 한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그럼 애플 팔고 구글 산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애플을 팔고 구글로 이제 트랜지션을 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3: 예.
4: 그럼 왜 애플에서 구글일까? 예. 버핏의 또 최근 인터뷰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버핏이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만 보는데 나는 진짜 중요한 거는 대차대조표라고 생각을 한다. 예. 자기는 투자할 때 10년치 대차대조표를 쭉 훑어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대차대조표, 이 자산 유형에서 애플과 구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 뭔가요?
4: 애플은 대표적인 자산 경량화 기업이고요.
3: 네.
4: 구글은 대표적인 자산 집중화 기업입니다.
3: 네.
4: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대차대조표를 한번 쭉 보면 영업권이 빵원이에요.
3: 예.
4: 그만큼 인수나 이런 걸 많이 안 한다는 거고.
3: 예.
4: 반면 구글은 상당히 자산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자산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3: 네.
4: 대략 구글이 가진 유형 자산 중에 40%가 데이터 센터 관련 이 기기들입니다.
3: 네.
4: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로 보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또 AI 시대 아닙니까?
3: 예.
4: 구글은 많은 자산, 그 중에서도 AI 인프라와 관련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ROIC라고 하죠. 그 기업이 자본을 투하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수익을 내느냐. 구글의 ROIC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3: 네.
4: 훌륭한 이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은 한마디로 자본을 굉장히 잘 굴리는데 그 많은 자본을 지금 AI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버핏의 또 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그러면 아까 또 정유회사 얘기해 주셨잖아요. 쉐브론.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4: 네.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도를 했죠.
3: 예.
4: 그간 이제 쉐브론을 매수했던 이유는 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3년 전까지 3년 동안 유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3: 네.
4: 3년 우하향을 했는데 그때 동안 오히려 쉐브론의 실적은 상승했습니다. 이제 저유가 상황에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20%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쉐브론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도 뭐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팔게 된 이유는 아마 밸류에이션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3: 예.
4: 됩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정유주도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PER보다는 현금 흐름을 좀 더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정유라는 게 원유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기
3: 예.
4: 때문에 이제 PER 같은 경우 순이익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냐 요거를 좀 정유 기업에서는 집중적으로
3: 아.
4: 보거든요. 그래서 PER이 아니라 이 주가와 현금 흐름을 대비한 PCF를 보면은 지금 약 13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우리가 2022년에도 유가가 피크를 쳤잖아요. 그때
3: 네.
4: 유가가 뭐 거의 12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3: 예.
4: 그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3: 아.
4: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매도를 했다고 이제 판단이
3: 네.
4: 됩니다.
3: 네. 자, 그러면 이번 분기에 새로이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기업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4: 네.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새로 추가된 기업은 바로 델타 항공입니다.
3: 네.
4: 갑자기 웬
3: 항공사라고
4: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 그 군소 항공사들 요즘 망했다고 하길래 그것 때문인가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뒤져보니까
3: 네.
4: 아 버핏이 살만하구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항공산업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3: 예.
4: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자본을 굴려서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야지 가치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3: 네.
4: 항공 운송업은 자본으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항공업의 이 목표가 비행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좌석을 최대한 많이 팔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3: 예.
4: 박리다매인데, 근데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잖아요.
3: 네.
4: 좌석 판매 같은 경우는 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매출은 경기에 민감한데 드는 비용은 상당히 큰 그런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항공업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왜 샀느냐? 이 성격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3: 예.
4: 현재 이 델타의 CEO는 에드 바스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형적인 재무통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재무부에 입사를 먼저 이제 경제금융 백그라운드도 있었고 재무부에 입사를 해서 쭉 이제 커리어를 이어가

0: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항공 운송업의 고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예.
0: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에 나섭니다. 우리는 좋은 항공사가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한 일이 좌석을 많이 파는 대신 객석을 고급화해서 마진이 높은 고가의 상품을 파는지 좀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행기를 많이 사서 좌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비행기는 안 사고 이제 좌석을 굉장히 고급화해서 그걸 비싸게 파는 데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수치에 나타나는 게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델타의 일반석 매출이 전체 좌석 판매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코노미나 이런 좌석을 팔아서 얻는 매출이었는데 근데 올해 1분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보다 일반석 매출이 대략 한6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좌석 판매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박리다미로 좌석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고가로 많이 파는 전략을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항공사는 좌석만 팔면 안 된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좌석을 파는 데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고가의 좌석을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 고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소득 고객한테 좌석만 파는 게 아니라 고소득 고객의 소비 패턴을 공략을 하자라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의 제휴카드 사업입니다.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쓰면은 이제 델타의 마일리지를 얹어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델타 입장에서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마일리지를 델타로부터 사와야 되거든요. 고객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제 마일리지는 단가가 높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낮은 상품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비싸게 팔수 있고 그리고 또그 카드를 사용하는 고속도급 고객의 소비 패턴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항공이. 그래서 델타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와 제휴 산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 이 고객이 어떤 여행지에 가서 돈을 많이 쓴 고객들은 어디서 쇼핑을 하고 어디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뭐 제휴 산업을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한다든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가 26년 1분기 기준 이런 고마진 비즈니스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까지 올라옵니다. 완전 이제 항공산업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질이 변하다 보니까 델타가 작년 사상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지금 21년에 8억, 4억 달러였는데 올해 이 25년 기준으로 30억 달러. 8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죠. 재무 권장성 역시도 증가했는데요. 델타 하면은 파산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총 부채나 이자 비용이 상당히 감소했고요. 부채의 95%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렇게 아예 비즈니스 성격이 바뀌어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버핏의 맘에 쏙든다고 볼수 있다라고 할수
1: 야,
0: 있겠습니다.
1: 장부 살펴봤더니 델타가 그 사이 싹
0: 네,
1: 바뀌었네요.
0: 맞습니다.
1: 예. 참 버핏은 이런 걸다 어떻게 다 보는지 바쁜데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전설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인 드러켓밀러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0: 네, 드러켓밀러 같은 경우도 이란 전쟁 국면에서 뭔가 큰 베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처럼 이 13F 규모가 감소를 했고요. 회전율 역시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로 큰 베팅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주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 STM이랑 이 브로드컴이 좀 눈에 띕니다. 드러켓밀러 하면은 엔비디아로 상당히 또 크게 수익을 낸 걸로
1: 그렇죠.
0: 유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를 좀 일찍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반도체에 들어갔는데 다시 선택한 칩메이커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STM이라는 유럽 회사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였는데 요 베팅을 보면은 아 드러켓밀러는 칩 수요의 다약화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주문형 반도체 제작 기업이죠. 그리고 STM이라는 회사는요,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유럽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요 회사는 이 어떤 걸 만드냐면요,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죠.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을 제어하는 그 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팝니다. 이제 기기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반도체가 주력 상품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전력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또 공략하려고 하는 사업이 소위 말하는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이 기업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미 충분히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예. 올해 2월에 또 센

0: 센서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로보틱스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AI 하면은 그냥 GPU, 예. AI 칩은 무조건 GPU였는데 이제는 좀 다각화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추론 수요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리고 네. 피지컬 AI라는 분야도 열리면서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 드러켓밀러가 베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드러켓밀러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남미 기업 혹시 더 베팅했습니까?
0: 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입니다.
1: 오.
0: 지난 분기에는 이제 브라질 지수 ETF에 예. 베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YPF라는 아르헨티나의 정유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이 YPF는 아르헨티나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아르헨티나의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베팅을 하느냐? 여기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셰일가스 세계 최대 셰일가스 분지가 미국의 이제 퍼미안 분지거든요. 거기가 네. 세계 최대 매장지인데 여기에 이어서 세계 2위 매장지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바카무에르타입니다.
1: 아.
0: 여기가 이제 한창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바카무에르타 요 매장지대의 가장 핵심 지역을 이 YP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 YPF가 핵심 지대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뭐 글로벌 정유사와 이 파트너십도 맺어서 이제 개발과 시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량 중에 셰일가스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싹 다 정리하고 여기 그냥 네. 올인을 다 해버린 거죠. 근데 또 이 기업이 한창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졌을 때 그 개발했을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이란 전쟁 이후로 이제 에너지 공급망의 다각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제기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업이 그 흐름에 맞춰서 아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출하겠다, 중동의 공백을 아. 대체하겠다라고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요 기업이 이렇게 좋지만. 근데 또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리스크인데요. 아르헨티나가 네. 정치와 경제가 많이 불안한 나라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디폴트도 했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있고. 근데 이 드러켓밀러는 그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인 이제 밀레이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제 드러켓밀러는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밀레이를 그 레이건에 비교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성공적으로 이 시장주의 국가로 개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리스크 요소도 어느 정도 감안이 감소하면은 이 기업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장 빌 에크먼 얘기도 한번 해 주세요.
0: 네,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요. 최근 투자의 흐름이 있죠. 본인이 이제 3위 일체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1: 3위 일체요. 예.
0: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 내가 이 세 기업을 매수해서 3위 일체가 완성이 됐고
1: 네.
0: 그럼 이번에는 어떤 픽을 했냐
1: 네.
0: 4위 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1: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주춤하다고 들리던데.
0: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올해 수익률이 -10%보다 좀 안 됩니다. -13-14% 정도 되는데
1: 예.
0: M7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과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만
1: 네.
0: 그런데도 시장은 만족을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장성 우려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거든요. 애저인데 이 애저 사업부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엔 좀 못 미쳤습니다.
1: 네.
0: 1%포인트 정도 기대치보다 좀 떨어졌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워드에 들어가는. 근데 그 코파일럿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안 좋은데 또 반면에 올해 캐펙스는 한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 예.
0: 성장성은 좀 의구심이 들어간 상황에서 돈은 또 이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쓴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를 매수하는 게 이 AI 랠리에서의 빌 에크먼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시장의 기대가 실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1: 예.
0: 앞서 이제 3위 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기업들도 이런 국면에서 다 매수를 했습니다. 구글도 이 챗GPT가 나오고 구글이 부랴부랴 제미나이를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블루스크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 예.
0: 야, 구글이 드디어 망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1: 예.
0: 그때 이제 빌 에크먼은 구글의 저력을 믿고 매수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관세 충격이 있었죠.
1: 예.
0: 아마존이 관세에 이 이커머스를 하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1: 네.
0: 그때도 아마존은 관세 이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믿고.
0: 아마존을 매수를 했고요. 메타 역시도 작년에 메타의 캐펙스 이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커지니까 이 메타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빌 에크먼은 아 그 정도 투자는 오히려 메타의

0: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이때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맥락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리루, 이분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리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제2의 워런 버핏이라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예. 버핏과 멍거가 직접 인정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실제로 버핏한테 종목 추천이 가능할 정도의 우와. 인물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요. 근데 이 인물이 최근 몇 년간 관망을 했습니다. 13F의 변화가 없다가 작년 4분기에 갑자기 크록스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1분기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록스를 추가 매수했고요. 5개의 종목을 신규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집중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거든요. 종목에만 대략 한 10개가 안 넘는데 그 정도 집중화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사람이 5개의 신규 종목을 추가를 한 겁니다. 네. 뭐 어떤 종목을 새로 담았을까? 우선 신용평가사와 인덱스 기업을 담았습니다. 예. S&P 글로벌 그리고 무디스, MSCI를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바로 자본시장의 성장과 연동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가 지금 대세잖아요. 패시브 투자가 액티브 투자보다 비중이 시장에서 좀 더 높고 그리고 또 ETF 수요 역시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로 계속 갈수록 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패시브와 ETF의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만들고 관리하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S&P 글로벌과 MSCI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트렌드에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요즘 AI 투자 때문에 빅테크도 채권을 발행하는 날, 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AI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도 하고 구조화 금융 상품도 여러 가지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1: 아, 신용평가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죠. 네. 그래서 무디스 역시도 이렇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기업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 기업은 모두 PER은 하락하는데 네. EPS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은 하락하는데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 이 세 기업의 EPS를 보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 투자자가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올해 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이 바로 텐센트 뮤직입니다. 네. 중국 기업인데요. 왜 텐센트 뮤직을 샀을까? 그 리루의 2024년 발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리루가 중국이 결국은 소비 중심 국가로 갈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GDP 구성 요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순수출도 있고 소비도 있고 정부 투자도 있고 한데 정부 지출도 있고 투자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비라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인 욕망을 대변하는 이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소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발을 들인 이상 결국에는 소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스트리밍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팬덤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소비 수단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점점 소비가 높아지고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이런 쪽의 소비가 늘어날 텐데 거기를 텐센트 뮤직이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1: 예,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들이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아 앞서 말씀 주시기를 크록스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0: 크록스는 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예. 왜 크록스일까? 이 크록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제 크록스가 21년에 코로나 특수를 누렸죠. 추가 예.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내리 거의 한 4~5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크록스 코로나 특수가 끝났고 이제 크록스가 신발 산업 최악의 인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이 헤이듀드라는 신발을 만드는 이 덱슈즈라는 걸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예. 요 헤이듀드 사업부가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마이너스 18% 역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권 손실이 약 74억 달러인데 이 헤이듀드 사업부의 연매출이 7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매출보다도 더 큰 손해를 이제 영업권에서 본 예. 기업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발 산업 역사상 최악의 인수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크록스의 여력이 있습니다. 우선 크록스가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발 기업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영업 마진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록스는 그 마진이 높으니까 현금흐름도 창출을 잘하거든요. 네. 그 현금흐름을 토대로 끊임없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도 자사주

0: 주 소각이 이미 허가가 낸 금액이 대략 한 7억 달러인데요. 지금 크록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시가총액의 14% 되는 이제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이미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1: 네.
0: 그리고 또 이 헤이듀드가 이 문제점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스탠리가 빵 뜨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스탠리를 빵 뜨게 만든 CEO가 원래 크록스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크록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헤이듀드를 살리려고 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크록스가 드디어 이제 좀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슬슬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루가 베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0: 네, 작년 4월이죠. 작년 2분기에 관세로 인한 이 폭락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때는 거장들이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란 전쟁을 승부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베팅은 없었고 다만 이 특징은 지금 이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에 AI도 있고 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블록화가 가속화된다는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 큰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그 트렌드 중에서 자신이 맞는 트렌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이 특징을 보였습니다. 드럭히밀러 같은 경우는 비미국 주식 남미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변화를 예상을 해서 베팅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AI에 있어서는 비레크먼은 밀릴 때마다 빅테크를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1: 네.
0: 오늘 소개 말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레이달리오의 이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는 또 이 AI 인프라에 그냥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트렌드에 맞아서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버핏의 명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 예,
0: 버핏이
1: 뭔가요?
0: 최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식이 올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1: 아.
0: 그러니까 장세가 어떻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 예.
0: 그런 이 버핏의 말이 딱 들어맞는 26년 1분기 13th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지침들이겠네요.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0: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무속인의 소가 회삿돈 약 66억 원을 바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속인 지시를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전 부인이 알고 지내던 부부가 소개한 무속인에게 재단에 바칠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9년 회삿돈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속인은 부부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김 씨와 연락을 나눠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치폭행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발언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 변희수 사사 사망을 계기로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보고서가 3년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의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모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모 상임공동대표, 문모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가 최대 150mm, 제주 산지 최대 120,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씨의 생활 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디 사우서는 로이 오비슨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불을 끈 방에서 로이 오비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제이디 사우서가 1979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로이 오비슨의 노래 Only the Lonely를 오마주한 건데요. 제목도 비슷하고 로이 오비슨의 창법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노래였죠. 그리고 이 음악은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7위를 하면서 제이디 사우서의 대표곡으로 남게 된 음악이기도 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제이디 사우서입니다. You are only lonely.

0: 5월 20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제디 사우서 You Are Only Lonely였습니다. 1329님 신청곡이었어요. 앞서서 이 제디 사우서가 로이 오비슨의 아주 오랜 팬이었고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이 노래의 제목도 로이 오비슨의 노래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여기에서 되게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을 끈 방에서 로이 오비슨의 노래를 들었다는 거. 그러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때 밤에 불을 항상 꺼두고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이불 속에서 들은 경험도 있죠. 그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환하게 불 켜놓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불을 다 꺼두고 혹은 이불 속에서 뭐 옆에 이제 가족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아늑한 느낌 있잖아요. 그 어두운 밤의 공기를 음악이 완전히 꽉 채워주는 느낌. 그건 불을 켰을 때와 껐을 때가 진짜 천지 차이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끄고 그냥 그 소리와 나만 공간을 꽉 채우는 그 느낌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이 어두운 밤에 불을 끈 채로 라디오나 뭐 카세트 테이프나 LP나 CD로 그렇게 들었었던 음악이 뭐였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다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이 라디오도 방에서 불 끄고 듣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조지연님, 요새 너무 잘 듣고 있는 노래라 신청해봅니다.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지금 막 전해드렸어요. 요즘 가장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예 가수죠. 올리비아 딘, So Easy.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강옥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함께 하셨고요. 7898님, 항상 골든디스크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택배일 하면서 매일 듣고 있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해 뜨는 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좀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뭐 이 방송은 뭐 딱히 재미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해? 이거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날에도 골든디스크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약간 아쉬움이 남아야 그래야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신청해 주신 노래 The Animals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 그리고 7817님과 이찬영님이 비틀스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신청하셨습니다. 느낌이 비슷한 두 곡 이어갈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천재, The Genius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1930년생 소울의 천재죠. 레이 찰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 찰스는 어릴 때부터 재즈와 클래식을 배웠고요. 피아노,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뭐 정말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뮤지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대중음악계에 발을 들인 건 피아노 세션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킹콜 음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더 맥슨 트리오라는 그룹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그 49년도에 이제 싱글로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노래가 싱글 A면 그리고 Confession Blues라는 노래가 싱글 B면에 들어간 이렇게 두 곡 들어있는 싱글을 내면서 레이 찰스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렸는데요. 그랬는데 이 두 곡 중에 Confession Blues가 당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R&B 차트에서 2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레이 찰스라는 뮤지션이 조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두 곡이 이제 싱글로 같이 나온 거니까 이 중에서 레이 찰스 이름을 더 크게 알렸었던 Confession Blues 이 노래를 데뷔곡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 찰스는 1952년부터 솔로 활동하면서 뭐 재즈, R&B, 소울계의 전설로 자리를 잡게 되죠. I Got a Woman이라든가 Hit the Road Jack 그리고 특히 Georgia on My Mind 이런 노래들 레이 찰스의 목소리로 정말 많이 알려졌던 곡들이죠. 그런 레이 찰스는 2004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앨범, 2004년에 냈던 듀엣 앨범이에요. Genius Loves Company라는 이 앨범이었는데 네, 천재는 동료를 사랑해, 뭐 이 정도의 뜻이죠. 이게 듀엣 앨범이어서 기존에 이제 레이 찰스가 불렀었던 음악들, 또 좋은 음악들을 이제 동료, 또 후배 뮤지션들하고 같이 불렀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했던 노래가 노라 존스와 함께 부른 Here We Go Again이었습니다. 레이 찰스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레이 찰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레이라는 전기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죠. 거기서 제이미 폭스가 레이 찰스를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있는데요. 그랬던 레이찰스의 데뷔곡 레이찰스 앤 더 맥심 트리오의 Confession Blues 그리고 마지막 싱글입니다. 노라 존스와 함께한 Here We Go Again 이렇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I wanna tell you a story. A boy was once in lov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레이찰스의 데뷔곡 The Maxim Trio의 Confession Blues 그리고 노라 존스와 함께한 Here We Go Again 레이찰스의 마지막 싱글로 함께 들었습니다. 1377님, 항상 추억 속의 이야기들을 사연으로 잘 적어주시는 분인데요.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연 볼까요?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안타, 최초의 홈런, 헐크, 이만수 선수를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당시 이만수 선수는 지역 연고지인 대구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린 선수였죠. 그런데 그 선수가 토요일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인 귀빈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하굣길에 예식장으로 갔어요. 갔더니 초등학생 수백 명이 예식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만수 형님의 인기를 실감했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생들 때문에 만수 형님이 안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형님이 뒷문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문을 지키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뒷문으로 형님 내외분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형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어드렸죠. 다행히 형님도 간단하게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손 흔들면서 빠져나갈 때의 형님 모습과 형수님의 수줍은 얼굴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그 예식장도 없어졌고 그때의 초등학생들은 50대 중반이 되었겠네요. 신청곡은 첨바언바 덥 썸핑입니다.

0: 천바음바의 텁썸핑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2412님 신청곡이었어요. 미셸 브랜치의 All You Wanted. 그리고 5030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The Buggles의 Video Kill the Radio Star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5월 20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 음악 173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오늘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예림이었습니다.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3: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무언가 길다고 할 때 머리카락이 김, 바지가 김이라고 쓰죠. 표기를 틀리기 쉬운데요. 여기서 길은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야 맞습니다. 길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먹는 김의 표기처럼 그냥 김으로만 쓰면 바르지 않죠. 길다의 명사형이 길민 것처럼 줄어들다의 명사형인 줄어듦을 표기할 때도 줄어들의 명사형 어미 미음을 붙인 줄어듦이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임직원의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으로 노조는 내일부터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8: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고호활동가 2명을 체포 구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호활동가들을 거칠게 다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유조선 한 척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란과 협의를 거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동했는데 정부는 남은 25척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8: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양보 없는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십니까.
1: 5월 21일 목요일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삼성전자 파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협상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재은효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으로 갈등을 빚은 지 5달 만의 성과입니다.
3: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그간 양측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과 제도화에 양측이 서로 이견을 좁히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양측은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적자를 보인 비메모리 사업부도 올해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1년 동안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향후 10년간 적용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4: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그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어제 오전 결렬됐을 때만 해도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사측의 탓을 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5: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하고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이제 남은 건 노조 조합원의 투표 결과입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됩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삼성전자 파업의 위기는 이제 한 곱이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0: 이번 합의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는 일단 가라앉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 네, 총파업은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당초 파업을 하기로 한 시간이 아침 6시였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6: 네, 제가 한 시간 전쯤부터 이곳 평택 사업장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평상시처럼 교대 근무를 위해 드나드는 통근버스와 승용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직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데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다시 8시간 근무가 시작됐을 텐데요. 당초 파업 참여를 예고했던 4만 8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측이 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생산량을 30%가량 감축하기로 계획한 탓에 당분간 일부 라인의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협상 내용이 궁금한데 협상안이 이대로 노조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6: 네, 이번 합의안을 보면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성과에 따라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사업부 조직원들도 1인당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보장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정 영업이익 달성이 조건으로 달렸지만 성과급 기간도 향후 10년간 적용됐습니다. 다만 비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분의 성과급에 대한 논의는 이번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다고 하지만 반도체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큰 셈인데요. 앞서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런 갈등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활동가 2명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인도적 조치라고

0: 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1: 팔레스타인 구호활동을 위해 유럽 각지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최근 이스라엘군이 이들 선박 약 50척을 납포했고 여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활동가 2명도 구금됐습니다.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이스라엘군이 우리 국민을 체포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2: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3: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1: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며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는 참모의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영해도 영토도 아닌 곳에서 제3국의 선박을 납포해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3: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직 교전 중이라 특수 상황이라는 설명에도 이 대통령은 비인도적이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며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도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습니다.
3: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참상에 관심이 높았다고 전하며 이번 발언은 구금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0: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이스라엘이 마치 범죄자처럼 다룬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가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국경 기자입니다.
4: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한 구금시설. 천막 내부에 수갑에 묶인 400여 명이 머리와 무릎을 각각 땅에 대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외치는 여성 활동가의 머리를 거칠게 끌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 옆으로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지나가는 남성.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입니다.
5: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벤그비르 장관입니다.
4: 지난주 튀르키예를 떠나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몸이 반으로 접힌 채 끌려다니거나 선박 갑판 위에 강제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활동가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감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평화적 구호 활동을 하려던 활동가를 강제 압송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 다루듯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국가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뒤늦게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한 방식은 이스라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활동가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5: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은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남우호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할 용기가 있냐며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물면서 외국 정상 체포를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적어도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8% 늘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작년보다 평균 2.6% 늘어난 가운데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충북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울산 5.5%, 대구 5% 등 전국 8개 시도가 작년보다 늘고 전북, 인천, 부산은 4-5%씩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증권사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했던 해당 임원이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고 공시 직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30에서 80mm, 강원이 50에서 100, 충청 30에서 80, 호남 20에서 60, 경상권은 20에서 8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0: 절세계 예산 기능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4: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 역대급으로 장마 기간이 길 거라는 얘기가 SNS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공식 예보가 아닌 허위 과장 정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기상청은 지난 2009년 이후에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예보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일정하지 않아서 장마 종료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장마철이 중부지방의 경우를 보면 평균 31일이지만 실제 비가 내리는 날은 17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여름 기온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조만간 장마도 시작될 것 같죠. 요즘은 여름에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가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산사태나 지하공간 침수 같은 여름철 재난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5도, 부산 17도, 대구 16도, 대전 16도고요. 광주 18도, 강릉 16도, 제주 20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해안에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에는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는 오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기피 신청을 내자 김용현 전 장관, 노상훈 전 정부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동일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라며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의 기피 신청이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안내해놓고 정작 국내에서 수리에 피소됐습니다. 2016년 A씨는 700만 원 상당의 디올 한정판 가방을 구매해 8년간 사용하다가 2024년 매장을 찾아 수리를 맡겼는데요. 디올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는데 1년이 넘도록 수리가 끝나지 않자 A씨는 매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디올 측은 항의한 다음 날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주었지만 한 달 뒤 A씨는 우연히 국내 수선업체의 SNS에서 자기 가방이 수리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파리에서 수리해왔다던 가방은 사실 국내에서 수리된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디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2021년 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해 10월 B씨는 지병 악화로 의식이 흐려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허락 없이 수표 인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모두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렸고 B씨는 그 다음 달에 사망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위중한 것을 알고 거액을 급박하게 처분했다며 이는 B씨가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 개시 이전이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성과급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 노사가 정말 파업 직전이었는데 정부 중재 끝에 극적으로 어젯밤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1일 오늘로 예고됐던 파업 정말로 코앞에 두고 삼성전자가 지금 노사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0: 네.
1: 아마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0: 네.
1: 그러자 주무부서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약 6시간 동안에 이제 직접 협상을 조율한 끝에
0: 네.
1: 어젯밤 이제 10시 30분경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사실은 이제 긴급 조정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0: 네.
1: 노사 모두 상당한 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어쨌든 지금 핵심은 반도체 사업 부문의 성과급 이제 배분 방식이었는데 쟁점이었던 분배 방식을 두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0: 네.
1: 핵심이었던 OPI, 초과이익 성과급의 경우 상한을 유지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지만 대신에 특별 경영 성과급 이 상한이 없습니다.
0: 네.
1: 10년간 지급합니다. 이게 SK하이닉스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올해부터 3년 동안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고 2009년부터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넘을 경우
0: 네.
1: 재원이 무려 영업이익의 10.5%입니다.
0: 네.
1: 여기에다가 현금을 다시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요.
0: 예.
1: 대신 이제 주식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으로 주되 매각 제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자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성과급을 과연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사측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인데요. 결국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제 이 지금 노조 측이 요구했던 7대 3의 비율은 아닙니다. 6대 4의 비율로 반대체 부분이 40%의 이제 이 재원을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적자 사업부인 지금 반도체에도 3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분. 여기는 6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적자인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1조 6천억 원 넘는 1조 6천억에서 8천억 원이 넘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급이 한 60%만 지급하는 이제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고 2027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이김 장관의 김영훈 장관의 중재로 사측이 기존의 원칙을 좀 깨고 한 발도 좀 물러서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게 아니냐. 어쨌든 오늘로 예정된 최악의 파업이라는 총파업이라는 시나리오를 좀 피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노 갈등 등 풀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1: 어쨌든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중재안을 마련했고 부문별 성과급 배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총파업 유보되긴 했지만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제 최종 단계가 아니라 일단 노사 잠정 합의안이고요. 잠정 합의안은 이제 노조 조합원의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데
1: 노노
0: 과반 이상.
1: 갈등이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이 조합원들이 찬성을 안 하면은 또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 노조는 예정됐던 총파업은 유보를 했고 투표는 이제 22일부터 27일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1: 27일까지인가요?
0: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반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이 잠정 합의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이 이제 조합원한테 넘어갔는데요. 이번 합의안에 어쨌든 이제 이 영업이익과 연동되고 특별 성과급을 신설했죠. 그리고 현금 대신 자사주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핵심 의제가 상당수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좀 통과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내부의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메모리 사업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 부분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반도체 부분 강경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회사에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사주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고 주식도 1년에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반대로 회사 입장도 상당히 좀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특별성과급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라고 하면 그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합의안이 부결된다라고 하면 유보했던 총파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노조 쪽 요구를 두고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목조목 이제 이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상 정부가 이제 노사 갈등에선 중립적인 스탠스,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넘지 말아라라는 이제 공개적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과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국가경제,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5% 후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협력업체, 소비자, 수출, 연쇄 충격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1: 네.

0: 실제로 이제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긴급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노조 측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0: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 동안 파업이 제한됩니다. 정치적 의미도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친노동 이미지라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보다
1: 네.
0: 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는 신호의 체계를 좀 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특히나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삼성전자, SK이닉스와 같은 핵심 기업의 생산 차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기류가 노사 양측 모두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고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참 걱정이었는데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어제 사실 실은 10시 반에 긍정적인 이 소식을 기대했는데
1: 네.
0: 사후 조정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1: 예.
0: 그러자마자 바로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다가
1: 네.
0: 장 마감으로 가면서 강보합세로 돌아섰어요.
1: 네.
0: 아, 왜냐? 오후 4시에는 이제 네. 김영환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다.
1: 네.
0: 아, 그러면 막판까지 좀 시장에서는 타결에 좀 베팅을 한 셈인데요.
1: 예.
0: 어쨌든 이렇게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경쟁사 대비 좀 덜 올랐습니다.
1: 네.
0: SK이닉스의 상승폭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거든요.
1: 예.
0: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사 갈등과 파업 리스크였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집중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그러니까 6세대 이제 양산 출하에 들어갔죠. 메모리 가격도 공급자 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우려까지 해소가 된다면
1: 네.
0: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주가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가격을 이제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7만 원, 일부 증권사는 59만 원까지 최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그동안 삼성전자가 눌려있던 이제 반등의 에너지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마냥 낙관만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1: 네.
0: 지금 뭐 성과급 상한 폐지에 가까운 구조로 특별 성과급을 내줬죠. 이렇게 되면 업황이 꺾일 경우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더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나 성과급 재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난해 R&D 비용이 38조 원인데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 영업이익의 10.5% 이게 지금 SK이닉스가 10%거든요.
1: 네.
0: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조 5천억 원이 재원으로 쌓이다 보니까 미래 투자 재원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성과급이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로 책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이나 신규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참고적으로 가격을 말씀 아까 해 주셔가지고 50몇만 원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0: 59만 원, 57만 원에서 최고 59만 원도 있습니다.
1: 아, 네. 현재는 27만 원.
0: 절반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스타벅스 문제가 또 핫한데 스타벅스의 이 부적절한 5.18 마케팅 논란 때문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용진 회장이 이어서 미국 본사까지 공식 사과에 나섰거든요.
0: 맞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사과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매 운동까지 좀 벌어지니까
1: 네.
0: 미국 본사 차원에서. 지금 사과문을 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0: 미국 이제 시애틀 본사의 경우에는 지금 탱크데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1: 예.
0: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나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 그리고 이제 인도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정말 이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고의가 아니었지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번 일이 특히나 이제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과 유가족 또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얘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아마 이제 본사 차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1: 네.
0: 그만큼 한국 시장에 이제 불매운동의 열기가 큰데 이게 좀 굉장히 좀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또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워낙 잘 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스타벅스가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 문제에 좀 엮이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0: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논란이 계열사 전체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 계열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어요.
1: 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우리나라 유조선 한 척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 네, 어제 외교부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한다는 뜻인 건데요. 네. 지난 2월 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를 하고 있다라면서 안에 담겨 있는 이 기름의 오일의 이제 그 규모는 200만 배럴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3: 네.
4: 외교부는 정부는 이제 이란 전쟁 이후 4차례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또 양국 외교부와 주 이란 대사관 및 주한 이란 대사관 등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을 해왔고 이 같은 것을 비롯해서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네. 남아있는 다른 배들도 이제 곧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네, 뭐 정부나 선사에서 뭐 이란 측에다가 뭐 통행료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4: 네, 그러니까 혹시 지불을 하고서 이번에 통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요.
3: 네.
4: 외교부 당국자는 아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고 비용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네.
4: 또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혹시 남우호 피격에 대한 어떤 뭔가 일종의 보상 차원인가 하지만 네.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도 정부는 재확인을 했는데요.
3: 네.
4: 지금 선박의 추적 정보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해협을 빠져나온 이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남우호와 같은 선사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였고요.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19일부터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3: 네. 최근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인 이제 구호 활동가 두 명이 체포 구금된 걸로 또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4: 굉장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3: 네.
4: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번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면서 선박이 향하던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0: 한 거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대통령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근거로 우리 선박을 납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1: 예.
0: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납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1: 네.
0: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 범죄, 대량학살 같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1: 네.
0: 이 ICC 검찰은 지난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해둔 상태입니다.
1: 네.
0: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이 영장을 집행을 해야 하고 한국도 이 규정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원칙만 놓고 보게 되면은
1: 네.
0: 우리는 충분히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1: 네.
0: 대통령은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이 돼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1: 예.
0: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선하 총리가 아무래도 대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1: 네.
0: 사실 상당수 국가가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학대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0: 네. 대신에 이제 보수 야권 정당에서는
1: 예.
0: 대통령이 너무 심한 하게 나왔다. 오히려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선거 얘기로 가볼까요? 오늘부터 이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0시부터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어요.
0: 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0시 자정에 딱 맞춰가지고 첫 일정으로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1: 네.
0: 집중국을 돌면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 직원들을 격려를 하면서 첫 유세를 진행을 했는데요. 왜 우편 집중국에서 시작을 했을까? 조금 드문 상황인데
1: 네.
0: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배달한다라는 의미로 우편 집중국을 선택했다라는 게 캠프의 설명이었고요.
1: 네.
0: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시장인데요.
1: 네.
0: 오 후보는 작년에 가락시장 40주년 기념식을 찾아서 2030년이 되면 가락시장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1: 네.
0: 즉 이걸 본인이 시장 임기를 더하면서 완성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 네.
0: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첫 일정으로 똑같이 농수산물 시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 초심을 강조한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자정부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새벽 3시 45분부터는 6411번 버스, 이제 곧 노회찬 전 의원과 인연이 깊죠.
1: 네.
0: 이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지금 첫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 시사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출정식 그리고 각 서울에 있는 구청장 후보 출정식들을 순회를 하면서 최대한 지지세를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1: 네. 부산 북구 갑도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인데 후보들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나요?
0: 네. 일단 박민식 후보는 0시에 뭘 했느냐. 선거 현수막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도 새롭게 걸리는데요.
1: 네.
0: 직접 현수막을 달면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고요.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는 오늘 덕천역 막차 인사로 주민들과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구 연구가 아무래도 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겠다는 전략이고요.
1: 네.
0: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이제 자정 유세 대신에 곧 있을 오전 7시부터

0: 김포대교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최대한 당세를 모아서 능력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할 계획인데 출정식 이름이 지금 무적함대 출정식이었습니다. 예.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평택 을도 이제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 각 후보들 첫 일정 어땠습니까?
0: 김용남 후보는 12시 30분에 맞춰가지고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 노동자 방문 인사로 포문을 열었고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관문학 이라고 자동차의 클러스터 친환경 수소 특화단지 같은 본인의 공약이 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이 공약 실천에 의지를 담은 일정이다. 그리고 더해서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점을 좀 희석을 하고 네. 민주당 다음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와의 일정을 첫 시작으로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5시 40분에도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고요. 혁신당의 조국 후보 현덕면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지역 출신 순국선열들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연고가 부족한 만큼 역시나 이 지역구에 대한 존중도 담고 본인 선거 출마가 이제 내란 종식 국민의힘 제로라는 민주진영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번 참배와 연결을 지으면서 네.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는 서정리역에서 막차 인사를 역시 하면서 첫 일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도 서정역 인근에서 평택을 교통현안 간담회를 했는데요.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접점도 늘릴 겸 내가 이만큼 지역 현안 가장 세세하게 안다 이렇게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네. 김재현 진보당 후보 곧 있을 7시부터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앞에서 본선 첫 유세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파업 전국 속에서 진보 정당답게 반도체 노동자 편에 서서 현장에서부터 첫 발을 내딛겠다 이런 취지이고 네.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고 본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좀 호소를 한 셈입니다.
1: 네, 참 후보별로 첫 일정도 참 다양한데 어떤 각자의 색깔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당 대표들 동선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첫 유세 어땠습니까?
0: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요 이번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역시 우편 집중국에서 첫 유세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최근에 좀 좁혀지는 것은 맞지만 예상했던 대로다. 그리고 결과 자체는 낙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서울시장 판세가 이제 좀 압도적인 우위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가축전으로 좀 바뀌면서 네. 서울 탈환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면서 당력을 총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장동혁 대표는 영시 첫 일정으로 양양자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양양자 후보가 단식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대해서 좀 이제 단식을 풀자 이렇게 좀 권유도 하기도 하고 예. 이번 갈등 이제 좀 큰 산은 넘었지만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 사태 자체가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네.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을 최대한 띄우려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양양자 후보의 경쟁자인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의왕시 월암 공영차고지에서 심야버스 기사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첫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 공약을 최대한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1: 네. 이제 선거는 13일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열기가 더 뜨거워지겠네요. 자, 그리고 이 소식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이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었는데요.
0: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간 재판이 아니라 네. 본인 증인으로 나선 재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었고요.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안혜욱 씨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라면서 그때 이제 예명 가명 이제 줄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또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0: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 네. 김건희 씨는 나는 호텔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직접 강조를 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1995년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본인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검찰 측에서 열린공감 TV 측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냐라고 묻자 김건희 씨는 그렇다. 이게 전부 거짓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안혜욱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김건희 씨가 일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한 목격담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김 씨는 당시에 본인은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또 뭐 줄리라는 호칭도 아예 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9: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0: 키가 크고 싶다면
11: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미시령에는 128mm, 여수 남해안에는 19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어제 하루 5월 강수량으로는 최고기온 경신한 곳들도 있었는데요.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수도권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방은 밤사이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20mm 안팎, 지금처럼 소강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로 서늘하겠고요. 중부지방 제주도는 오늘도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오늘 끝곡으로 저메인 잭슨과 피아 자도라가 함께 부른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라는 노래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는 안전과 속도 중에 무엇을 앞세워야 할까요? 많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한 줄 서기를 실천합니다. 빨리 가려는 사람을 위해서 왼쪽을 비워두고 오른쪽에만 서는 건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기도 하고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몰려서 기계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빠른 것과 안전한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0: 합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10시 반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DS피플 팀장 염영구 부사장은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DS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며 DS 부문에 대해 지급률에 한도를 두지 않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성과급 재원은 40%를 DS 부문 전체에서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 배분하며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가전완제품, DX 부문과 고객서비스 사업팀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양보 없는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이 중동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안전한 해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남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로 목적지는 울산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고 통행료 등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에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이 20에서 60mm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음식이든 마음이든 하나라도 더 주려면 몸을 더 움직여야 돼요. 어느 조리사의 말씀입니다. 배식할 때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은 분명 일을 더 하는 셈이지만 조리사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는 손길, 그 온기로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아이들. 이 풍경이 오래 이어지려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일터여야 하지 않을까요?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부에서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상 곳곳을 파고든 일베식 행태, 이걸 오래 추적해온 분이 있습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과 3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연결합니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 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 타임즈가 있다.

0: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 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517님이 안녕하세요. 추워요. 수고하세요.
1: 네, 심플하군요.
2: 네. 네, 심플하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축약돼 있죠.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권희님, JB 뉴스 보니까 오늘부터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미리 하고요. 미리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거를. JB랑 더마카는 투표 언제 하실 겁니까? 본 투표입니까? 사전 투표입니까?
1: 뭐 저는 계속 본 투표해 왔는데.
2: 그렇죠. 네. JB는 본 투표, 저는 사전 투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날도 일해야 되니까요. 박성남님, JB 오늘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입니다. 어제의 비가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고마운 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1: 어, 그렇네요. 예.
2: 네, 뉴스만 보다 보니까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날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소만이라고 합니다.
1: 단비네요. 어제 내린 비가. 네.
2: 풍년 기원 한번 해주세요.
1: 제가 어떻게 기원을 합니까? 제가 주술사도 아니고. 네, 자 넘어가시고요.
2: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밤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그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걸 간략히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특별 경영 성과급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다. 지급률 상한은 없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지원 배분율은 부문은 40%, 사업부 뭐 60%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로 잡았을 경우에 특별경영성과급이 재원이 얼마가 되냐면 31조 5천억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1인당 6억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비메모리 쪽은 1억 6천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경영성과급은 현찰로 주느냐 주식으로 주느냐. 전액 자사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고 3분의 1은 1년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 지나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합의는 DS 부문과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노사 간 합의를 받고 이제 바로 조합원 찬반 투표 아마 붙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최종 뭐 사인이 이루어지고요. 효력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람 전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오늘 마침 목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이 경제적 참견 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분석을 기대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솜님 같은 경우는 생존권도 아니고 이익 배분을 위한 노조 파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담쟁인 언클님은 이제 의사사위 필요 없다. 초기업 노조 사위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 있는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배현진, 고동진, 박정은 의원과 치킨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3: 제정신입니까?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본인 지역구에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저먼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서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배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죠. 네. 반면에 박정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상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당으로 복귀할 한 후보를 돕는 게 해당 행위가 아니다. 한동훈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심을 앞세우는 게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2: 네. 그야말로 대립하고 있는데 짚을 점은요?
1: 정반대 차원이지만 두 사람 말에서 공이 확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가 성사된다 해도 그건 스몰 단일화이지 빅 단일화는 아닐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0: 빅 단일화가 되려면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동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앙당을 배제하고 후보 간 단일화를 성사시켜봤자 중앙당 지도부의 재뿌리기 발언으로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높게 쳐줘야 스몰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단일화가

0: 단일화가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녁에 어제 YTN 라디오에 인터뷰했던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말하는 황교안 자유혁신, 자유와 혁신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합니까?
1: 유희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심중을 해야 된다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일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그 전망은 이 두 후보의 마음이 결정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내 마음 나도 몰라 아직은 이 모드인 것 같은데요. 그냥 지켜봅시다.
0: 네, 지켜보시죠. 풀피리님이 6월 4일이 궁금합니다. 정치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윤석열 내란을 공개 지지한 배우 최준용 씨가 19일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면서 커피는 스벅이지 라고 적었고 멸공커피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SNS에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사과문 사진과 함께 5.18에 탱크보이는 어떻게 먹냐, 5.18에 탱크탑은 어떻게 입냐, 5.18엔 물탱크도 다 비워야지 라는 조롱선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 우파라고 칭한 이용자는 스타벅스 로고의 사이렌이 스타벅스 로고가 붙은 탱크를 몰고 인공기와 오성홍기를 든 머리에 뿔난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억 소리 나게 탱크로 탁 합시다 라고 적었고요. 다른 네티즌은 SNS X에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구현한 생성형 AI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IP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비정상 접속을 시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현상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대량 접속 시도는 재단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올린 그 홈페이지 내 게시 공간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0: 꽃다지님이 으이구, 박빛나라님은 에휴 이런 댓글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왜들 이러십니까?
1: 5.18 재단에 대한 공격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른바 자칭 우파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의 평가에 앞서서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방문한 김에 눌러앉는 이런 우파 인사들의 행태를 보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탈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른바 자유우파, 제가 볼 때는 자유우파가 아니라 꼴통 극우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스타벅스 매장을 가득 채운다고 칩시다. 뭐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떻게 나올까요?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할까요? 아, 우리 이미지가 이쪽으로 굳어지니까 차라리 타겟 마케팅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좋아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예, 자유우파 인사 여러분 가시는 거 말리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예, 자기 이미지 한번 생각 잘해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김양수님이 낭패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진짜 날개 이카루스님은 이러면 스벅 망하라고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 농부님은 금수 인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니, 특정 집단들의 성지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0: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 관권선거를 감시하겠다면서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성훈 공보단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부정선거 논리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관리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전투표소와 투표용지 보관장소 등의 CCTV 참관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시라면 할 거면 하셔라. 다만 선거 끝나고

0: 양당 간의 결론을 좀 확실하게 내려라. 그래서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아니면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발 극우 인사들, 음모론 펴는 사람들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가 되든지 간에 양당 간의 확실한 결론을 좀 내려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이 내려질까요?
0: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당이라면. 그렇죠? 감시당 하면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세종연구소 이사회가 지난 18일 이용준 이사장의 연임을 8-5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연구소 상임연구위원들이 연임 반대 입장문을 내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연임 승인 반대 서한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사회는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표결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기관으로서 이사장 승인과 감사 권한이 있는 외교부의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합니다.
1: 네, 이용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늘 31일까지고요. 외교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이용준 이사장은 외교부 출신입니다. 북핵 담당 대사와 외교부 차관보 등을 지낸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 때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인연으로 2023년 6월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임명이 됐는데 연구소 내에서 진보 좌파 척결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고요.
1: 연구소 내에서?
0: 네, 특히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 전날인 2025년 4월 3일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극우 인사 고든 창을 공식 초청을 했던 겁니다. 고든 창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행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 세종연구소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에 있는 연구소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 다음에 그 임대 수익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기로 회생계획을 마련했고 외교부도 이에 동의를 했는데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 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던 부지 5만 7천여 제곱미터를 LIG 넥스원에 약 3천억에 매각을 한 건데 이게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사들의 연임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데 자신이 임기 동안 이사로 임명한 보수 인사들, 보수 성향의 이사들이 연임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사 자리 알박기를 통해서 자기 자리 알박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연구소 차원의 정리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연구소 운영과 이사회 의결을 들여다보고 정당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신원서파님이 정권이 바뀐 지 제법 지났는데도 여전한 자리가 많네요.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제갈장량 조조님은 세종연구소 재단 감사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라는 의견들 그리고 내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 세종연구소 운영에.
0: 뭐 일단 뭐 저기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외교부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세종연구소 출범 이래 이사장 연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도 했고요. 문제 있는 인사를 연임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로 목적지는 울산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유조선이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통행료 등 비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지난 18일 밤 주 이란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 선박 한 척의 통행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으며 정부는 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통행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쟁 이후

0: 네 차례 외교 장관 통화와 특사 파견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해협 통과가 성사됐다고 평가하고 다만 선박 통행 허용이 남우호 피격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 3부에서 HMM 노조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다른 거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9호선단 키리아코스 X호가 지난 18일 오후에 이스라엘 측에 의해서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너무 비인도적이고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거론을 했고요. 우리도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3: 평가는요?
1: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첫째, 한국인 나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촌철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선단, 1000개의 메들린호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이번 나포사태도 이때의 나포사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바꾸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한국인의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인 납부가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할 이야기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나포해서 구금한 대상은 전쟁 행위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편적 인권 가치에 입각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니 뭐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 교정국을 상대로 해서 뭐를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공해상에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배를 납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건 국제법 이전에 보편적 인권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편적 인권 가치에 기초해서 규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박판수님 등 많은 분들도 우리도 할 이야기 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활동가 해초 씨, 김하연 씨가 또 20일 오전에 그쪽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 50분께 가자지구에서 좀 떨어진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또 나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까지 봤을 때 할 만한 일이다, 뭐 할 만한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강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제 분쟁을 선악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다. 이 대통령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자해 행위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1: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서 빌어서 좀 우리 그 한국인만이라도 좀 석방시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또 굴종 얘기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반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

0: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오늘 2부는 민주당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5: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4: 네,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5: 네.
4: 첫 일정으로 동서울 우편 집중국?
5: 네.
4: 여기를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5: 우편 집중국에서는 수많은 택배와 우편물이 이제
4: 그렇죠.
5: 예, 오고 갈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인데요.
4: 네.
5: 모든 분들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움직여야 시민의 일상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에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또 사전투표용지 이런 게 이제 거기를 그렇죠.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4: 예, 그렇죠.
5: 또 미리 고생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좀 표하고 했고요.
4: 네.
5: 이렇듯이 이제 묵묵하게 일상을 또 삶을 살고 계신 시민들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정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방문했습니다.
4: 오늘 일정 가운데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방문도 있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네.
4: 이제 요 며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5: 네.
4: 철근 누락 문제.
5: 네, 그렇습니다.
4: 일단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5: 이건 전형적인 그 안전 불감증이
4: 예.
5: 그대로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가는 이유도 어제 언론을 보고 그 균열 생긴 거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좀 약간 놀랬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추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4: 예.
5: 직접 눈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그런 크랙이 한 400군데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한번 가서
4: 네.
5: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비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지금 오세훈 후보는 매뉴얼대로 처리했다. 그다음에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그래서 오세훈 후보께서 저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매번 이렇게 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그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좀 유추가 필요하다. 반추가 필요한데 숭례문 화재라든지 용산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폭우 때 우면산 참사 또 반지하 참사.
4: 네네.
5: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싱크홀 또 사고 때문에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들이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계속 일어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우연인가. 이것은 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시죠. 이건 구조적으로
4: 네.
5: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맨 사고 나면 사고하고 재발 방지하겠다 했는데 또 사고 나고 또 재발 방지 약속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행정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4: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5: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정의 기본 가장 1번은 안전 제1입니다.
4: 네.
5: 그래서

0: 안전해야 시민들이 그다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늘 사고가 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보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사고로 연결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의 안전의식이 왜 제일 중요하냐? 행정은 최고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시장이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간부들도 등한시하고 또 직원들, 11,000명의 직원들도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 또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뒤로 처집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대형 참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런 발생을 했고요.
0: 네.
1: 만약에 지금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0: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라고
1: 예.
0: 하면 벌써 이런 것은 초기에 보고가 됐을 겁니다, 저한테.
1: 네.
0: 제가 성동구에 있을 때도 이런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바로 보고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보고가 왔을 거고요. 이랬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관계기관들 관련돼 있는 국토부, 철도공단,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해서 전체 모이고 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보강을 하고 보강한 다음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강도 안 한 상태에서 지하 5층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지하 3층까지 공사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사이에 지금 이 금도 가고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고.
1: 그러면 건설사에서 보강 방안을 내놓은 건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 그건 전문가들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지금 이건 외부 공인된 기관에 검토한 게 아니고
1: 예.
0: 자체적으로 지금
1: 그렇죠.
0: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방식이 과연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예.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일단 공사 중지 명령부터 내리실 계획입니까?
0: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나서
1: 예.
0: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1: 예.
0: 해야 된다.
1: 예.
0: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벌써 이제 감사 들어가고 조치에 대한 방법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이제 선거가 뭐 10여일 남았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이거 안전하지 않고 이게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면.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가야 되는데 지하 5층 이게 완전 기초입니다. 거기서 부실하게 되면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걸 다시 손을 보려면 다 뜯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1: 그러면 지금 아무튼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건설사에 대한 어떤 사후 제재나 이런 것도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0: 그건 이제 조사나
1: 네.
0: 이런 걸 다 면밀히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건설사 책임이 부분은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0: 네, 책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 네.
0: 또 이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님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취직 폭행.
0: 네.
1: 이게 지금 이제 그 논점은 딱 하나잖아요. 동기.
0: 네.
1: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진짜로 5.18 관련 발언 때문이었다.
0: 네, 그렇게
1: 이 입장이신 거고요.
0: 네, 이제 그게 그 당시 뭐 판결문과 또 취재했던 기사,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다섯 개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 예.
0: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 취재했던 분이 언론인이 또 본인의 SNS에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올렸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미숙했었던 시제에 그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 일단 지금 그 판결문을 계속 말씀하셨다. 판결문에 정확히 그 폭행의 동기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0: 정치적인 일로 네. 이제 언쟁이 있어서 예. 분위기가 격앙돼서
1: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다. 우리 후보님이
0: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네
1: 그래요?
0: 네네 그것마저도 이 잘못 얘기하는 거고요.
1: 판결문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0: 네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재판... 지금 공개한 게 판결문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네
1: 공판. 네.

0: 기록에도 네. 그 내용이 없다.
1: 그러면 기록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0: 아무튼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여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5.18 관련이었다라는 것은 후보님의 뇌리 속에 정확한 기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을 기초로 한 말씀이십니까?
1: 기억 플러스 또 정황과 증언까지 다 합친 겁니다.
0: 기억에도 그렇게 네네, 기억을
1: 그렇습니다.
0: 하고 있다?
1: 네.
0: 그래요. 근데 지금 어제 TV조선에서는 이런 거 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분의 어떤 입장이 지금 보도로 탔어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일명식도 없는 사이인데 합석을 해서 5.18 관련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데.
1: 아, 시작은 지방선거로 시작했습니다.
0: 네.
1: 네, 그 당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였기 때문에 지방선거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이제 계속 격앙이 된 서로 이제 상대방이었잖아요.
0: 네.
1: 이제 승자와 패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언쟁이 됐다가 5.18까지 진행이 된. 왜냐하면 그 당시 그날 당일날 5.18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 합석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1: 네.
0: 지금 이분의 주장은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합석을 해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석이 그럼 이루어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1: 네.
0: 저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언성이 높아져 말리다가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1: 아,
0: 그죠?
1: 네,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1: 네. 지금 그때 상황은 저의 같이 일했던 이제 비서실장 저는 비서였고 그분의 증언도 있고 또 판결문에도 합석이 되어서라고 했다고 나와 있을 건데요. 제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후보님은 이분을 몰랐죠 그때?
1: 서로 몰랐죠.
0: 모르는 사이였고 네. 그럼 그 상관이었던 비서실장과
1: 네.
0: 이분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1: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합석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그리고 합석이
1: 아니 자연스럽게 서로 네. 이제 합석이 됐다라고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 기록에
0: 네.
1: 그래서 합석의 여부는 또 오랜 시간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합석이 돼서 얘기하던 중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0: 그럼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는데 조금 전에 그 후보님께서는 기억 속에 5.18 관련 이야기를 한 게 분명히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 네네네.
0: 합석 과정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석이 됐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0: 판결문에 나와 있는 네. 거고 후보님의 기억 얘는 지금 그럼 그건 기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오래된 일이라 그 네.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합석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0: 그래요. 근데 하여간 5.18 관련 이야기였다는 것은 기억이 뚜렷하다는 말씀.
1: 정치적인 문제였고 네. 선거하고 그 선거가 바로 얼마 전이었으니까
0: 네네.
1: 선거랑 5.18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감사위 정원이 있잖아요.
1: 네네.
0: 받들어준 그 조형물. 그건 어떻게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1: 그거는 지금 광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조형물이 닫힌 광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평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22개 참전국,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건 뭐 좋은 아이디어고 또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가 꼭 거기여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니까.
0: 혹시 용산으로 옮길 계획이세요 그러면?
1: 저는 일단 용산 전쟁 기념관 등
0: 예.
1: 후보지를 가지고 운운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0: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상대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 순간에 상대 국가의 상징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있게 되어버렸잖아요.
1: 네네.
0: 우리가 만약에 용산의 전쟁 기념관으로 옮긴다.
1: 네.
0: 그럼 상대국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1: 그건
0: 좀
1: 협의를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0: 예.
1: 네. 협의해서 저는 그건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해를 좀 구하는 네, 과정을
1: 네.
0: 거쳐서
1: 네네.
0: 옮기는 걸로.
1: 네.
0: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선관위가 오늘 이제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후보님의 1호 공약은 뭔가요?
1: 저는 30분 통근 도시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자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사회 구조 또 사회의 문화를 좀 바꾸자.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바꾸자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0: 서울 어디에 있든지 간에.
1: 네네네.
0: 그 직장까지 30분으로. 갈 수 있게.
1: 네, 지금이 이제 평균 43분 좀 넘거든요.
0: 예.
1: 이걸 좀 한 3분의 1을 줄여서 30분 통근 도시를 만들자.
0: 이거는 이제
1: 거고.
0: 30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구에서 만약에
1: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0: 어떤 그러면 보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으로.
1: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마지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네. 이거를 지금 현재 한 13분이 넘거든요. 근데 그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걸어서
0: 집에서 정류장이나 네. 역까지 가는 시간.
1: 간 시간 또 거기서 집까지 오는 시간. 네네네. 이게 이제 13분을 차지하는데 이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자. 그래서 저는 5분 내 집 앞 5분 정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핵심은 예. 버스 노선을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예. 버스 노선을 좀 개편해서 현재 지하철 를 중심으로 네. 버스를 보완하는 방식. 이게 지금 버스 노선이 20년 전에 큰 틀을 짜놓고 지금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지하철이 늘었고 그러면 그걸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노선 개편.
1: 네네.
0: 그건 버스 회사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1: 네. 그래서 버스 회사들하고 네. 지금 벌써부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버스 노선이 개편돼야 된다. 개편될 때 협의해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들은 서로 나누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을 버스로 예. 버스 노선하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사각지대에 마을 버스를 투입해서 집에서부터 버스나 전철로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예. 그리고 마을 버스도 이제 수익성 때문에 안 되면 구단위에서 공공 셔틀을 도입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는. 그래서 집을 바로 나오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줄이자는 거고요. 또 더 나가면 이제 그 전철이 편중대에 있습니다. 전철 네네. 노선이. 그래서 네. 전철 노선이 없는 곳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이 강북횡단선, 서부선 이런 선들인데 이게 지금 5년간 거의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오세훈 시장 5년간. 이걸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동부선이라고 해서 수유리에서부터 이제 신의문 쭉 밑으로 내려와서 성수에서 강남으로 쭉 연결되는 잠실운동장과 연결되는 동부선을 추가로 해서 전철이 부족한 강북 지역에 전철 노선을 촘촘히 나서 10분 역세권들을 만들어가는 것. 예, 요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0: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주택의 역세권화. 네. 요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1: 네, 그래야 대중교통을 네.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최근에 섬 박람회 준비로 세계 일주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4년 동안 여수시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257건 가운데 107건, 그러니까 42%가 섬 박람회 관련 출장이었는데요. 외유성 출장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여수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리죠. 30개국 그리고 300만 명 넘는 관람객 유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1611억이고요. 국비 64억을 제외하면 사업비 대부분은 7대 3의 비율로 여수시와 전남도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0: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외유성 얘기가 나온 거예요?
4: 우선 출장지가 워낙 다양한데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미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모두 29개국을 다녀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출장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공무원 9명이 섬 박람회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동남아에 8박 10일을 다녀왔는데요. 정작 출장 보고서에는 호화 유람선 낚시 체험, 코끼리 트레킹, 고급 음식점과 호텔식 전통 음식 같은 일정과 인증 사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가장 많이 간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는데요. 네. 4년 동안 총 18건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13건이 작년 한 해 동안 집중이 되어 있어서 국외 출장 연수 정부 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섬 박람회 관련 일본 출장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0: 여수시 공무원들로 한정이 되는데 지난해만 13번 일본을 갔다 왔다고요?
4: 네. 총 162명이 다녀왔는데 예. 약 5개월 동안 13개 팀이었습니다. 출장 목적이 이제 벤치마킹, 그리고 사례 연구, 선진지 시찰, 콘텐츠 발굴이었는데 일정표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게 오사카, 교토, 고베,

0: 나라를 전부 다녀왔다는 거고 여기 일본 관서지방의 관광 코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사카에서는 도톤보리라고 해서 먹거리 관광지로 유명한 번화가를 다녀왔고 오사카 성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이고요. 네. 신세카이라고 해서 레트로 감성의 관광 상권 그리고 링쿠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 쇼핑몰인데 여기를 공통적으로 다녀온 게 드러났고요. 네. 교토에서는 청수사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과 옛 거리 풍경으로 유명한 명소들을 다녀왔고 나라에서는 사슴공원 그리고 고베에서는 전망대와 케이블카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해양시설 방문이나 인근 섬에 방문하는 일정은 한 팀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네. 여수 씨는 이번 출장의 핵심 목적은 오사카 박람회 견학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를 보고 오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 나라에 가서 관광 상품이나 문화 유적 같은 것도 보고 꼭 선박이 아니어도 우리 여수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배워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뭐 해외에 나가면 내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다 녹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럼 간사이 박람회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0: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란 주제로 작년에 열렸던 박람회인 건데요. 전 세계 159개국이 참여한 국제 박람회였습니다. 네. 각 팀의 일정에도 하루씩 박람회를 방문하는 일정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 결과 보고서엔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게 박람회 출장 보고서의 상당수는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거나 일부는 아예 문장 자체가 똑같은 그런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용된 사진 역시 대부분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진을 사용을 했고요. 네. 다만 그 참가자들이 직접 촬영한 듯한 인증 사진에는 그 사슴의 먹이를 주는 장면이나 케이블카 탑승 같은 관광 일정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아무튼 벤치마킹 한다라는 명목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벤치마킹 합시다라는 보고서나 제안서 작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네. 있었습니다. 살펴봤는데요.
2: 예, 살펴봤어요?
0: 네. 그 팀마다 안전이라든가 교통, 보건, 관광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그 요소를 발굴을 해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13개 팀의 보고서를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비슷한 제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광객의 쉼터나 그늘막 같은 휴게 공간이 필요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13개 팀 가운데 7개 팀이 언급했던 아이디어였고요. 그 섬 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라고 하는데 그 로고를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례로 뭐 가로등이나 맨홀 뚜껑에 좀 새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4개 팀에서 똑같이 등장을 했고요. 그 스탬프 투어나 이벤트 굿즈를 운영하거나 무인 쓰레기 수거용 로봇을 두자거나 제로 웨이스트 장비 같은 그런 설치 아이디어 같은 게 이제 여러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출장 이후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선박 연계 여행 상품을 출시하자 그리고 행사장 내 테마존을 설치하자 예술로드를 조성하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쓰레기 수거 등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13개 팀 162명이 각각 이렇게 똑같은 그 현지를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그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에 대한 건 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 성 박람회를 이제 여수 씨가 2022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전체 공정률이 최근에서야 이제서야 60%를 좀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박람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행사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나 갈 수 있는 교량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접근성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좀 맞이하겠다는 그 여수 씨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2: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0: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4: 네, 오늘까지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 동해안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지금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부터 그쳐서 밤에는 대부분이 그쳐 있겠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KBC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연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0: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파문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일베놀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일간베스트 폐쇄운동을 벌여왔던 분인데요.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 문제에 주목을 해서 계속 이렇게 그 추적을 해왔던 계기가 뭘까요?
2: 계기는 서부지법이에요. 그 전까지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 아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는 진짜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적까지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그 뿌리도 결국은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서 닿는다?
2: 예.
1: 그래요? 자, 근데 내란 이후에 이른바 영일배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던데 그럼 올드일배와 영일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2: 올드일배는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고 일배를 말 그대로 가입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1: 일간베스트 회원.
2: 그렇죠. 일간베스트 회원. 근데 영일배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일배가 아니다. 일배가 쓰는 말과 일배가 쓰는 코드를 그대로 쓰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일배에 가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래요?
2: 예. 네.
1: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포되는지 이제 통로를 지금 이제 살펴야 되는데.
2: 통로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 곳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 있고, 예를 들면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집단 생활, 단체 생활 하는 곳에서 한 소수의 아이들이 먼저 그거를 문화를 주도하고 그 문화에 어울리려면 써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 문화적 기표를. 그게 일베인 거고.
1: 그러니까 우리 저희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이제 교실로 스며든 그 이 극우.
2: 네.
1: 이걸 좀 그러니까 다룬 바가 있는데 바로 똑같은 얘기네요, 결국.
2: 네, 같은 얘기입니다.
1: 10대가 중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2: 10대가 중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대남, 이대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10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을 가장 직격으로 많이 맞은 세대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가 상당히 극우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녀가 크게 차이가 없다. 여성이 조금 덜 하지만.
1: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베가 특수를 누렸다고 진단하셨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일베가 특수를 누렸다라고 하면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류적 뭐랄까요?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해야 될까요? 일베적 사고가?
1: 그래요?
2: 그런
1: 주류가
2: 것들이,
1: 되었다? 커뮤니티에서?
2: 네, 정확하게 모든 커뮤니티가 일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베에서 유포된 민주 진영에 대한 이런 비토 정서라던가 일베에서 유포된 여성 혐오 혹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었죠.
1: 이게 그러면 특수를 누리게 주류가 됐던 주된 계기는 내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는 그 전부터라고 보는데요.
1: 그 전부터?
2: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 등을 보면서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좀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다 보니까.
1: 그때 뭐 공정성 논란도 좀 있었고.
2: 그렇죠. 공정성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
1: 뭐
2: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1: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2: 예, 그것도 있었죠.
1: 이런 것들이.
2: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온라인 안에서 우리 남성들은 챙기지 않고 여성들만 챙긴다. 약간 이런 거가 완전 힘을 얻게 만들어준 거죠. 사실 그 개혁을 차라리 말을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나가셨으면 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개혁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 그렇죠.
1: 근데 그게 아니었고.
2: 네.
1: 그러면 저희가 좀 사실 그 주되게 듣고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일베 그냥 놀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베식 행태가 네. 실태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2: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게 흔히 은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2: 일베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적 코드 혹은 밈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만드는 거죠.
1: 그래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인용을 할 수 있을지
2: 제가 그래서 그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1: 참 애매한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 인용도 없이 넘어가자면 약간 네. 뭔가 좀 이 생동감이 떨어지고
2: 네.
1: 자 활자 매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 헛다운표 인용부를 쓴다고
2: 이렇게.
1: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럼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2: 대표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죠. 대표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면 심지어는 교실에서 이제는 노자만 나와도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1: 그래요?
2: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교과서에 노자성을 가진 위인들이나 노자성을 가진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교실에서 웃음이 터지는 거고 노시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2: 그 친구의 별명은 3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별명인 거예요.
1: 그래요?
2: 네.
1: 아니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아, 근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했던 것 사실은 이른바 올드 일베 때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까?
2: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 진영의 상징과 같은 분이고
1: 예, 예.
2: 그리고 돌풍을 일으키셨잖아요.
1: 그렇죠.
2: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렇죠. 노사모 열풍이라고 해서
1: 그렇죠.
2: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인물을 무너뜨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절박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아.
2: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그 국민적 추모 열풍이 저도 기억나거든요.
1: 예, 그렇군요.
2: 그 추모 열풍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을 조롱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1: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감.
2: 그렇죠.
1: 그러니까 바닥 정서에 이게 깔려 있는 건데
2: 예.
1: 그렇다면 이 민주화 세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을 하려면 그것의 상징을 오히려 이제 부숴야 되는 거고
2: 예.
1: 그래서 상징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봐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1: 예.
2: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1: 예.
2: 거기에는 그 고참 악마가 신입 악마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교육하는 대사가 뭐냐면 그냥 웃겨라. 희화화해서 웃긴 다음에 중요한 걸 기억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사실 중요한 문제는 검찰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파멸시킬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그 중요한 건 사라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 자체를 조롱하고 희화하고 웃기게 만들고 거기에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그거를 코알라로 조롱할지 뭐 이런 것까지
1: 네네네.
2: 다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면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2: 네.
1: 결국은 똑같은 그 현상이라고 보세요?
2: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지금 스타벅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마도 작업자 중에 하나가 5.18과 그리고 텀블러, 탱크 텀블러와 그리고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1: 네네,
2: 거를
1: 네네.
2: 은근하게 속여서, 아니, 숨겨서, 알 사람은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러면 5.18을 폄훼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2: 5.18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모든 상징이잖아요. 민주화 운동.
1: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게
2: 네.
1: 지금 이른바 일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주화에 대한 부정.
2: 예.
1: 다 여기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2: 저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베에서는 산업화가 추천 버튼이고 민주화가 비추천 버튼이에요.
1: 그러면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민주화를 추진했던 그러니까 세대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만성, 이중성 뭐 이런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2: 저는 시작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대감을 유포하기 위한 보수 세력의 공작이 있었다는 거고
1: 네.
2: 그게 왜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퍼졌냐 하면 불철저한 개혁, 위선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불을 지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사회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 보면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극우화 현상의 배경에 이른바 이제 서구 68혁명이라고 있었잖아요.
2: 네.
1: 그 68혁명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밀어붙였던 개혁이 뭔가 실패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이 극으로 나타난다 이런 진단을 하던데 그럼 한국에서 일베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되는 건가요?
2: 정확하게 같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 게요.
1: 예.
2: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1: 그렇죠,
2: 그러니까
1: 그렇죠.
2: 그들의 박탈감. 예를 들면 뭐 힐빌리의 노래가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일베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청년 노동자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런 불안감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적대감을 돌릴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거는 저 민주화운동 세대가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야. 북한 때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1: 그 얼마 전에 롯데자이언츠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 안 했던 표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방송사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사고 여러 번이 있었고 네.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2: 저는 사실상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냥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걸 가지고 만든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저는 지금 20대 남성 중에서 이런 기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1: 혹시 네.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같은 어떤 또래 집단에서 이게 그 돌다 보니까 갖다 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 있다고 봐요. 특히 저는 이 10대들의 극우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셨잖아요. 근데 10대들의 극우화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노무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 좀 나아지더라라는 것도 얘기가 들리거든요.
1: 지금 학교에서 역사 교육, 특히 현대사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2: 예, 그 한국 다양성 연구소에서 예. 작년에 연구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문제라고 일상적이라고 답한 교사가 80%고요. 그리고 그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13%밖에 안 돼요.
1: 네.
2: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꽤나 영악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 노무현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 교육하면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교육하세요 라고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것도 사실 얽혀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1: 혹시 개신교 그거 청년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미국의 빌드업 코리나나 K-CPAC 이렇게 미국의 극우 단체들이 한국의 극우 성향을 이식하는데 이런 개신교 커뮤니티가 엄청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개신교 청년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택하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아니면 연금 개혁, 혹은 페미니즘 이런 것들처럼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를 가져오고 그거를 극우 개신교적인 사상에 묻혀가지고 이거는 문화 마르크스주의다. 아니면 이거는 종북 세력 혹은 중국의 공작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든 원흉이 저 종북이다. 아니면 저 마르크스주의 세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테라포밍을 해나가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이런 어떤 일베식 놀이가 그 유포되는 통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런 통로 같은 경우에 사실 텍스트 기반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 텍스트 기반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인플루언서들이에요.
1: 네.
2: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영상 기반 플랫폼에서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러니까 걔네들이 방송을 할 때 내내 극우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래들이 가질 만한 그런 연애 고민 아니면 진로 고민 이런 것들을 친한 형,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다가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중국 공산당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식인 거죠.
1: 일부러 그런다고 보세요?
2: 전 일부러 그런다고 봅니다.
1: 그래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2: 더 많이 보니까.
1: 그럼 이거 지금 장사 논리까지 여기 스며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래퍼 이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06년생이에요. 이 친구가 사실 랩을 뭐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알 수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표현을 이름에서부터 쓰고 있고 그 일베에서 통용되는 여성 혐오, 일베에서 통용되는 노무현 대통령 조롱을 노래 곳곳에 노골적으로 넣어놓는 것.

0: 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는 어떻던가요? 혹시 보셨어요?
1: 오히려 일베 집단 안에서는 스타벅스가 멸공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정용진 회장이.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응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국 소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에 가자 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속칭 돈줄내러 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나와요?
1: 일베식 돈줄내기를 하자. 근데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0: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1: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전 크게 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문제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건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일베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은 규제와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민중선동죄, 영국의 혐오범죄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0: 예.
1: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극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베는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면 일베 같은 거 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 금융 문제가 사실 매우 착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노동소득이 네네. 불안정하고 청년들이 혐오로 넘어가는 거는 경제적 박탈감 네네. 때문이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좀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 감사합니다.
0: 네, 박태원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지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전정근입니다.
0: 네,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배가 HMM 소속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라고 하던데요. 지금 어디쯤 네. 와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3: 지금 우리 유니버설 위너호는 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무사히 통과해서
0: 네.
3: 오만만을 진입을 했고 이란 그 혁명 수비대 그 통제권을 지금 벗어나 가지고 지금 오만 동쪽으로 약간 붙어서 비교적 안전한 항로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0: 일단 안전 구역으로는 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3: 예예 예, 맞습니다.
0: 혹시 그이 그럼 유니버설 위너호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하고는 좀 연락이 돼요?
3: 지금은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긴장 속에서 해협을 통항을 했기 때문에
0: 예, 예.
3: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0: 연락은 일단, 아직 안 되고
3: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회사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다른 선박들 선원들에게도 이 사실은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3: 네네 맞습니다.
0: 그 다른 선박 선원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3: 지금 저희 이제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전쟁 발발하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한 척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박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한 척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선박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0: 자,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문제인데 좀 일각에서 예. 이제 그 나무 피격이 있었잖아요.
3: 네네.
0: 그래서 이란이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딱 한 척만 통과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뭐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지금 HMM 남호가 이제 피격되고 HMM 또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가니까 이제 상황이 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연관 짓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그 전부터 저희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그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거든요.
0: 예, 특사도 보내고 했죠.
3: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또 호르무즈 고립된 선박을 위해서 우리 정부하고 관계기관 여러 외교적 노력을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0: 예.
3: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외교적인 성과지 어떤 피격에 대한 보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그 통항 협상이 남호 피격 있기 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3: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밑에서는 계속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0: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 남호를 포함해서 모두 26척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네. 자 그러면 이란은 왜 딱 유니버설 그러니까 위너호로 딱 찍었을까? 그러니까 이란이 찍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 선박부터 좀 보내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일단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 그렇죠.
3: 그래서
0: 그렇죠.
3: 예, 그래서 말

0: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위너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유조선이 그나마 이제 조금이나마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석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원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너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1: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그 특사로 파견된 정병화 특사가 예. 이란 당국에 지금 우리 선박 26척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0: 예예.
1: 자 그러면 이란 측에서도 위너호를 그 딱 지금 저기 그 어떤 배인지 당연히 알고 통항을 허가를 했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선박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하고 해수부하고 이제 어떤 이제 선사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네네. 했을 것으로 보이고
1: 예, 예, 예.
0: 이게 이제 위너로 뭐 이란이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아 그럼 우리 쪽의 요청이 먼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0: 예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게 유조선인 점을 좀 우선시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0: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다양한 화물선들이 이제 오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원유다 보니까
1: 그렇죠,
0: 아무래도
1: 그렇죠.
0: 거기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예. 것 같습니다.
1: 이건 청긴 누설급이긴 한데
0: 예.
1: 혹시 추가 협상되는 건 없습니까?
0: 추가적인 협상은 이제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뭐 워낙 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또 드러나진 않잖아요.
1: 예, 물론
0: 그래서
1: 이제 예.
0: 예,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중하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또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듣고는 있는데
1: 아, 협의는 하고 있다.
0: 예, 예, 저희한테까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뭐 그다음에 있어도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궁금해서 아예간 근데 예. 좀 추가 통항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뭐 국민적 바람이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0: 아, 맞습니다. 저희도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지금 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까?
0: 지금 우리 나무는 일단 그 피격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넷에 못 지내가지고 한동안 이제 그 외부에서 선박을 벗어나서 외부 호텔에서 좀 지내다가
1: 선원들이
0: 지금, 예. 예, 지금은 이제 선내에 머무르고 있고 예. 일부 선원들의 경우는 이제 교대를 원해서 이제 교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서 수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0: 예, 수리 단계에 접어들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체증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작업은 끝났다?
0: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수리 단계에 지금 들어갔고 그럼 선원들은 네. 지금 그 나무 선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0: 예예 예, 맞습니다.
1: 어제 민주당의 그 박선원 의원이
0: 예.
1: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에 근접해서 대한미사일로 정확히 조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실제 이제 저희 선박이 향하고 있던 방향을 이제 볼 때 그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1: 예.
0: 여러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는 이제 있습니다만 또 아직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예, 그래서 이제 섣불리 단정해서나 안 될 것 같은데
1: 예.
0: 우리 이제 모두가 또 특정 국가를 이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제 섣불리 특정 주체를 지목했다가 또 외교적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물론 그렇죠. 예.
0: 네,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갑판 상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두 번 타격할 수 있는 것은
1: 네.
0: 이제 정밀한 무기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이 서 공격했거나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우리 정부 조사 결론이
0: 예.
1: 이란 내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쳐요.
0: 예.
1: 그러면 HMM이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란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0: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현실적으로 어렵죠.
0: 예, 예,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러면 그냥 억울해도 그냥 이러고 마는 겁니까 이거?
0: 지금 정부 발표도 이란이라고 발표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 다른 국가들도 다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1: 최종적으로도
0: 예, 예 최종적으로도 이제 외교적으로 다 엮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1: 그러면 결국은 회사와 보험사가 예.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예, 저희 손실로 이제 떠안아야 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좀 그러네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해고.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장방송은 경제적 참견 시점이 있는 날인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상여금 지급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3-8002.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0: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직원은 올해 5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될 거라는데 자세한 합의 사항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90조 원어치가량 팔아치우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계산을 잠시 후에 함께 좀 해보죠. 최근 미국의 장기구채의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자경단, 이게 뭐고 다시 등장했다는 말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파미와 니켈 같은 핵심 자원의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에도 이게 영향이 큰 조치라서 자세히 좀 챙겨 들어봐야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도출 소식부터 좀 전해 들어보죠. 어젯밤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고 양측이 합의했다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그 총파업 90분을 앞둔 어제 밤 10시 반께 극적으로 이제 합의, 잠정 합의입니다. 잠정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조 또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사, 삼성전자 노사 기존에 있던 초과 이익 성과급이라고 하는 OPI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두는 방식을 유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계속 쟁점이 됐던 게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고 해서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부분 내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였는데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이 조항을 계속 유지를 하게 했습니다.
3: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나눠준다 이건데 네. 이게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라 큰 돈 벌 때는 별도의 특별 보너스를 줄게 그럼.
6: 네, 맞습니다.
3: 나머지는 평소처럼 그냥 하자. 여기, 예. 여기 합의했다는 거군요.
6: 네, 반도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200조 원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 2029년부터는 100조 원. 이게 최소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를 이익을 넘어섰을 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3: 올해는 200조 원이 넘기면 이제 올해 성적을 기준으로 내년에 주고
6: 네.
3: 2027년에는 100조 원을 넘겨야 된다?
6: 2027년도 200조 원. 28년까지는 200조 원.
3: 아, 26, 27, 28은 200조 원 영업이익을 넘겨 반도체 부문만 따로
6: 네.
3: 해서.
6: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예측하는 어떤 그런 영업이익의 흐름도 예. 약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3: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만 한 53조 원 정도로 했는데 1분기 정도 성적으로 계속 같은 페이스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6: 예, 같은 페이스인데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뭐 압도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하반기로 예,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 200조 원은 뭐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성과급이 반도체 부분에 다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 예.
6: 막판까지 사실 노사 합의의 최대 쟁점은 이 사업부별 배분 비율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부문에서는 지금 가장

0: 잘 나가는 D램이나 HBM4 등을 만드는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요. 그 외에 적자가 유력한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적자 사업부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지 이게 이제 이견이 좀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노사가 합의한 것은 이 특별 성과급의 40%는 반도체 사업부 전 부분에 모두 같이 나누고 60%는 잘한 사업부에 추가로 주는 방안. 이렇게 해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략 한 300조 원 기준으로 보면 성과급 반 재원이 10.5% 그래서 3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은 반대측 부분 전체 인력들이 1인당 한 1억 6천 정도씩을 기본으로 받고 추가로 이제 D램 만드는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1인당 평균적으로 한 3억 8천 정도를 더 받아서 한 5억 5천 정도.
1: 올해 200조 낸다는 올해 300조를 낸다는 기준으로 보면
0: 네.
1: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는 1인당 5억 정도 받아가고 메모리 반도체 아닌 반도체 직원은 1억 6천 정도를 더 받아가고.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OPI라고 하는 초과 성과, 초과 이익 성과급이 있는데
1: 예.
0: 메모리 사업부는 당연히 초과 이익이 나니까 이게 이제 연봉의 50% 한도이거든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메모리 사업부는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그 6억. 이 조금 넘는 그런 성과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삼성전자의 뭐 직원들이 이걸 받느냐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의 토론을 좀 그럼 뒤로 넘기더라도 네. 삼성전자 직원 중에는 들어와서 당신은 가전사업부 가세요. 당신은 휴대폰 사업부에서 일 좀 해주세요. 당신은 메모리 사업부에 가세요라고 하는 건 회사가 발령내서 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메모리 사업부로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5억씩 받고 메모리 사업부가 아닌 쪽으로 발령받은 쪽은 몇천만 원 정도 받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겠네요.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도 연봉의 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굉장히 분위기 좀 이상해지겠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0: 네. 회사 안에서 당연히 좀 약간 양극화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뭐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 DX라고 하는 스마트폰 부분 서로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지만
1: 예.
0: 문제는 이번 이런 성과급의 시사점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구조에도 약간의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은 메모리를 만들고 스마트폰 부분은 메모리를 쓰는 곳인데
1: 예.
0: 서로 사업적인 이해 충돌이 심하고 특히 이번 특별성과급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부분의 특별성과급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사 내에 이해 충돌이 심한 서로 다른 그 사업부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이런 사업부를 계속 같이 양립해야 되는 것이니 아니면 분할해서 각자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성장기를 추구하는 예.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나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사업부문별로 주는 게 그게 연봉의 50%로 하여튼 제한이 있을 때는
0: 네.
1: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라고 해서 넘어갔을
0: 네.
1: 텐데 이 캡이 이렇게 풀리고 나면
0: 네.
1: 이게 어떤 사업부로 발령받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이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준다면서요?
0: 예, 이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시장에서 주목할 점인데요. 특별성과급 전액 자사주 지급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소위 RSU라고 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인데요.
1: 예.
0: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3분의 1은 1년 동안 매각 금지,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 금지
1: 예.
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성과급을 주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가 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흐름에 좀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이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일정 부분 자사주를 매입 성과급의 50%까지 최대 선택해서 원하면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어서 삼성전자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합의 내용이 앞으로 하이닉스나 또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어떤 성과급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주주관계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으로 주면 그냥 써버리고 유망한 인력이 퇴사할 수도 있지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면은 또 매각 조건 제한까지 걸면은 뭐 어쨌든 책임 있게 일하면서 장기 근속 그리고 주주들과의 특히 이해관계 어느 정도 좀 뭐 일치될 수 있다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당장의 대규모 현금 유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자사주가 있으니까 자사주
1: 지금 있는 자사주를 준다는 겁니까?
0: 예, 일단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 그걸로?
0: 그 자사주를 할 것이고 나중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매입해서
1: 사서.
0: 다시
1: 예, 그거 사서 주는 거야? 뭐 현금 주는 거랑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고.
0: 네.
1: 네. 자, 우리는

0: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외국인이 다른 걸 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만 네. 자꾸 속아서 우리나라 주식 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스개 더하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외국인 지분율,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중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1: 네. 연초 이후로 따지면 외국인은 거의 100조 가까운 90조 정도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만 해도 뭐 3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셀 코리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올 초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36%였는데 지금은 예. 4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한 20년 전에 한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 좀 더 작았을 때 외국인 예. 비중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어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팔아도 팔아도 주식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속도보다 주식가치의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기존처럼 우리는 한국 주식을 일정 비율 한 20% 정도만 가져갈래 한 30%만 가져갈래라고 했으면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 한국 주식이 좋긴 하지만 좀 오른 거는 좀 팔고.
0: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산 중에 한국 주식을 이 정도까지는 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은 파는데
1: 예.
0: 그거 파는 게 올해 들어서 90조 원어치나 되지만
1: 네.
0: 그래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36%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중을 계속 유지하겠다. 나는 한국의 주식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겠다라고 외국인이 생각했으면
0: 예.
1: 지금까지 나왔어야 될 순매도 규모는 90조가 아니라 한 230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안 나왔다. 그래서 일정 정도에 그냥 오르났으니까 기계적인 어떤 뭐 소위 리밸런싱이다. 이런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2년 반 사이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인해서 늘어난 시가총액이 한 4천조 원 정도 되더군요.
1: 네.
0: 그러니까 외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한 천조 원 넘게 늘어난 거니까
1: 네.
0: 90조 원 판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판 거 같은 느낌도 안 드는 예. 그런 거겠죠.
1: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 그런
1: 예.
0: 알겠습니다. 연기금도 주식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1: 네네 맞습니다.
0: 그것도 역시 외국인처럼 갑자기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리밸런싱 차원이다.
1: 네.
0: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연기금이 올해 한 6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이게 이 코스피 시장이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연기금은 자산 배분 계획이라고 있어서 어떤 주식이나 채권, 주식 가운데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런 비중들이 있는데
0: 예.
1: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일부분 주식을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자산 배분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 한도가 넘어선 상태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렇죠.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9.9%, 그러니까 20조 원 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미 뭐 20%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고요. 다만 국민연금은 그 20%라는 그 어떤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도는 하지 않고 있고 이달 말에 국민연금 향후 자산
0: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1: 예, 전략을 짜는데 그때 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일단은 좀 대폭 높이자 이런 방안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0: 개인들만 리밸런싱 아직 안 하고 있다. 정지석 기자님, 간밤에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올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에 나왔을 텐데 어떻게 나왔어요?
2: 네,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이고요. 매출은 122조 원 정도인데 직전 분기 대비로 한 20% 늘었고 작년 대비로도 85%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2분기에도 140조 원 정도의 매출 정도는 내다보더라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이 돼서인지 아니면 이제 아직도 금리 시장 여파로 인한 눌림 때문인지 정규장에서 한 1.3% 정도 오르다가 애프터 마켓에서는 하락 전환해서 주당 한 220달러, 22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요. 대신에 종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0: 전 분기 대비 20%가 늘었군요. 매출이
2: 네.
0: 엔비디아가.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 자경단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2: 네, 근데 뭐 간밤에는 이제 금리 시장이 좀 잠잠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좀 심상치

0: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과 30년물 보면 사실 시장에서는 10년물은 4.5%, 30년물은 5%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인데 둘 다 이걸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나온 말이 채권 자경단.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비질란테라는 게 감시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면 사실 월가에서 정말 오래된 용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도하게 재정 지출이나 아니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생각이 들면 국채를 투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투자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뭐 이런 헤지펀드나 연기금 아니면 큰 자산 운용사들 누구든 될 수 있고 또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중앙은행 이런 곳들도 사실 자경단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1: 정부가 함부로 돈을 쓰고 함부로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
0: 네, 경고하는 거죠.
1: 우리는 채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에 경고하려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채권을 파는 건데 그게 간접적으로 경고도 되는 거네요.
0: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를 투매를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 그러니까 국채 발행자인 재무부로서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국채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걸 막고자 어떤 재정 적자를 좀 초래하는 정책들을 아, 수정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완화적 적이고 확장적인 뭐 통화나 아니면 재정 정책에 좀 저항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와 수익률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채권 자경단 활동이 보통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고 국채 발행 물량이 좀 급증하는 시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왔었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이게 새롭게 다시 나타나는 이유도 네. 요즘 채권 시장에 금리 올라가는 게
0: 네.
1: 정부가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려고 국채를 많이 찍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뭐 그런 의미가 담긴 걸까요?
0: 그렇죠. 보통 10년물이랑 30년물 같은 이제 장기 금리는 아무래도 멀리 내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재밌더군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낮추면
0: 네.
1: 그 단기 금리는 낮아지는데. 단기 금리 낮아지는 날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됐나 보면 장기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0: 네,
1: 많아서
0: 맞아요.
1: 이건 왜 그런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이제 지금 금리를 낮출 때가 아닌데 이제 정부가 또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이거 물가 못 잡을 텐데 이러면 이제 그런 걱정이 반영이 돼서
0: 네.
1: 10년물, 3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 너무 많이 쓴다 하는 시장의 경고인 거고 예전에는 시장을 그러니까 좀 쥐락펴락하고 주체가 됐던 게 연준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시장이 연준을 반대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고요.
1: 예.
0: 사실 또 공교롭게 내일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금리 언제 내릴 거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근거가 좀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인플레이션도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좀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고 연준 내부 분위기도 아 이거 인하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이거보다는 아 이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채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뭐 AI나 전쟁이나 재정 적자 이런 거 보면 아 미국도 이제 막무가내로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캐비너 씨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0: 네.
1: 궁금한데 뭐 캐비너 씨가 새로 돼서도 궁금하고 새로 안 됐더라도 금리는 늘 궁금한 거니까.
0: 그렇죠.
1: 요즘은 이게 컨센서스가 뭔가 보면 시장에서 보통 이제 돈 내기 하면서 대충 다음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맞추는 게임하는 그 시장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보면 요즘에는 컨센서스가 없더군요. 3분의 1은 오를 것 같은데 3분의 1은 내릴 것 같은데 배팅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안 건드릴 것 같아. 라는 쪽에 대충 배팅들을 하고 있어서.
0: 네, 쏠리진 않는 것
1: 진짜
0: 같아요.
1: 진짜 모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예. 자, 하수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인도네시아 얘기인데
2: 네.
1: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네요.
2: 네. 어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기습적으로 단행했습니다. 4.75%에서 5.25%로 이제 0.5%포인트 인상한 겁니다.
1: 예.
2: 근데 사전에 뭐 전문가 조사 폴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아니면 동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거를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0: 점에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금리 인상으로 가장 먼저 돌아선 게 이제 호주였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도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이유는 뭐예요?
0: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통화, 루피아 가치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국인 자금이 지금 썰물처럼 빠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그게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MSCI 대형주 지수에서 퇴출되거나 강등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빅스텝을 하는 극약 처방을 쓴 겁니다.
1: 빠져나가고 있다. 왜 그러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닌데.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MSCI 대형주 지수라는 그런 이제 개별 악재도 있고요. 그리고 예. 신흥국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 자본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주식 팔고 주식을 파는 자금이 있으면 이제 나가니까 이것도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긴 보일 거고 우리나라처럼 주식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나라에서는
0: 네.
1: 괜찮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인도네시아는 뭐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이 나라 외환 보유액 문제도 있을 거고.
0: 아 게다가 이제 예. 인도네시아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이제 바로 석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석유가 나는 국가긴 하지만 지금 석유 소비량이 많아서 순 수입 국가인데 예. 정부가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국민들한테 기름을 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걸 재정으로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했는데 루피아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에너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네. 재정도 같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1: 외국인들 빠져나가지 말아라. 인도네시아가 금리 올리는 거 말고도 자원 수출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0: 네, 예, 당장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게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팜유. 석탄 이런 주요 원자재를 정부가 지정한 국영 기업을 통해서만 수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거래가 많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데 타격을 미칠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0: 네.
1: 그렇군요. 원자재 거래를 우리나라랑도 많이 할 텐데.
0: 네.
1: 자, 여기까지 듣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글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3: D-Bench.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양보 없는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DS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며 DS 부문에 대해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성과급 재원은 40%를 DS 부문 전체,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로 배분하며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가전 완제품 DX 부문과 고백 서비스 사업팀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이 중동전쟁의 영향권을 벗어나 안전한 해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로 목적지는 울산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고 통행료 등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박은 2월 말 발발한 미국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에 빠져나온 첫 한국 선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에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이 20에서 60mm,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울산,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등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